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우리 요즘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0: 예.
1: 아마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제물 제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저같이 직장인들은 AI를 활용해서 많은 보고서를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AI와 또 이런 거를 관련한 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예. 오늘 그러면 2026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한국 대회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마침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열려서 저는 지금 이제 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0: 먼저 어떤 대회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예,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는 그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장애 청소년들이 이제 AI죠. AI 등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겨루고 또 진학이나 취업, 창업 등으로 나아가는 지원하는 이런 국제 대회인데요.
0: 예.
1: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이제 아시아 중심도 뭐 그다음에 중동까지 가서 대회를 매년 이제 해외에 가서 열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한국에서 좀 여는 걸로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0: 단순하게 이 대회는 컴퓨터나 IT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애 청소년들이 정보 검색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대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단순한 컴퓨터 경진대회라기보다는 장애 청소년이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그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대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를 잘하거나 뭐 IT를 잘해서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사전에 교육을 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교육 받은 것을 대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 대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대회라고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에 15년 만에 한국에서 대회가 열린다고요?
0: 맞습니다. 그 이번에 지금 이제 내일과 모레 한국에서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그 처음에 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1990년대 혹시 1인 한 가구에 1인 1PC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장애인 가구들은 그게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장애인재협회가 중고 PC라도 보급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문제는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교육도 하고 이제 방문 교육을 한 거를 한번 그럼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한국 대회였는데 이게 2011년부터는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정보 격차가 해소됐다 싶어서 정부하고 우리 좀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 청소년들을 한번 지원해보자. 근데 이 대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은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대회에 나왔더니 이 학생들이 모든 종목을 막 휩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장애 청소년들은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좀 성적이 의외로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랑 이야기를 해서 특히 이제 작년에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부대 행사를 했었는데 그 성과를 좀 한번 한국에서 이어가보자 해서 한국에서 이제 대회를 열기 시작한 거죠.
1: 예. 지난해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국내 본선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한국 대회가 15년 만에 새롭게 시작한 배경이 됐군요.
0: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뭐 새로 생긴 대회보다는 과거 국내 대회 경험과 15년간의 어떤 국제 대회 운영 경험이 AI 시대와 결합해서 새롭게 이제 탄생한 한국 대회인데요. 여하튼 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단순하게 대회만 한 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지금 6월까지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또 집합으로 모여서 권역별 교육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내일과 모레 실력을 겨루게 되는 거죠.
1: 교육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도 AI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0: 뭐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아주 매일 뭐 우리가 뉴스를 켜면 AI 얘기가 나오듯이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또 국정 과제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AI를 많이 가르치자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비장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한 그 10% 정도의 그 AI 교육의 그 학교를 지정해서 했다면 장애 특수학교는 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절반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일단 학교 지정 차원에서 비장애 학생들보다는 이제 그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교육에 좀 소외를 받고 있다 혹은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정책은 AI 교육 확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장애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 기회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교육도 굉장히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애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스크린 리더를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자막이나 수어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뭐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이 교육자료나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교육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장애 학생들, 청소년들이 AI에 쉽게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AI 교육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자체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제가 정확히 말씀하면 이제 우리 그 정보화진흥원이라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 2025년 기준 일반 국민들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장애인들의 격차는 84%, 약 16%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1: 예.
0: 이게 이제 IT 기술도 그런데 AI로 가면은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AI 서비스 경험률은 작년의 기준에 일반 국민들은 44.5%인 것에 반해서 장애인들은 23%,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여전히 이제 장애인들의 그 활용, 실제 접근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AI 시대로 가면서. 그래서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한국 대회는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 것이 목표일까요?
0: 지금 이제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감수자로 참여한 교육자료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전국의 장애 청소년들에게 모집을 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교육을 가르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가르친 거죠. 근데 단순한 AI를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데이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영상 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AI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가르치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일상생활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이번 대회에는 몇 명이나 참가를 하는 건가요?
0: 전국에 한 17개, 이제 16개 시도가 됐죠. 16개 시도에서, 장애 청소년 60명이 참여하는데요. 인원은 굉장히 지금 작습니다. 그런데, 요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냥 60명이 아니라 사전 온라인 교육부터 받고, 현장 교육까지 다 수료한 학생들 중에 최종 60명이 뽑혀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실력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 어떤 네.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영어로 쓰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 컨비네이션 챌린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인터넷 검색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AI로 검색을 해서 엑셀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종합 역량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AI로 영상을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AI로 게임 대회를 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코딩으로 해서 실제 4개 종목이 다 AI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로 지금 종목을 구상을 했고 실제 이제 내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1: 예, 예전에 컴퓨터 활용 대회와는 확실히 달라 보이는 느낌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를 켰다 껐다 또 문서 작성을 하고 정보 공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고급 정보를 잘 정리할 거냐. 그다음에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 거냐.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해서 이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거냐.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장애 청소년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지금 장애 청소년들이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실력이 월등하게 해주는 건데 그건 또 앞으로도 몇 년 가면 또 이제 뒤처질 수 있으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 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우승을 하면 국제대회 본선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0: 이번에 많이는 못 보내고 일단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시각 청각 발달 지체 각 대표하는 학생들 4명을 선발을 해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하고 실제 누가 정말 실력이 좋은가 이걸 겨루는 또 하나 이제 실력도 겨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국제 이 장애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1: 예,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한국 대회 국내에서 국제 무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여는 대회로 자리 잡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최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해온 20대 간호사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되는 비극인 간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건 내용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지난 7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요. 숨진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약 3년 동안 선배 간호사들의 폭언과 모욕, 의도적인 업무 배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병원을 퇴사한 뒤에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3명 중 단 한 명만 괴롭힘이 인정됐고 병원의 조치도 훈계에 그쳤다고 해요. 가해자들이 여전히 병원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 태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2: 네,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에서 나온 은어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괴롭히는 병원 내 악습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업무 지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0: 때로는 반복적인 모욕이나 공개적인 망신, 부당한 업무 몰아주기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법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0: 네, 지난 2018년과 19년에도 서울의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이 태움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고요.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구조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태움을 몇몇 선배 간호사의 성격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0: 네, 가해자 개인의 책임은 당연히 엄하게 물어야겠죠. 하지만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치부하면 반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력이 늘 부족하다 보니 신규 간호사를 제대로 교육할 시간은 없고 또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또 압박감은 극도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계적인 조직 문화와 병원의 미온적인 대처가 더해지면서 괴롭힘이 자랄 수 있는 구조적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1: 예,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결정도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 방역 최전선에 있던 간호사들의 과로사와 집단 사직이 잇따랐다고 해요. 이때 인권위가 실태 조사를 벌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핵심은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정원 기준을 어긴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고질적인 3교대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1: 예,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실제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0: 네, 현행 의료법 기준대로 계산을 하면 간호사 한 명이 근무 시간당 대략 12명의 입원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5명에서 7명을 돌보는 것에 비해서 배 가까이 많다고 해요. 게다가 이 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60년 넘게 사실상 그대로라고 합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업무는 훨씬 복잡해졌는데 기준은 과거에 멈춰 있다 보니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을 직접 간호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5분 안팎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인력 확충이 태움을 근절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군요.
0: 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사건 이후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태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선배는 촉박한 업무 속에서 후배를 다그치게 되고 후배는 살아남으려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다만 일각에서는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의 강압적인 소통 방식과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 예, 병원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위반해도 대부분 시정 명령에 그쳤고 실제 영업 정지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준을 안 지켜서 받는 불이익보다 인력을 덜 채워서 아끼는 인건비가 더 크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나 약간의 페널티를 감수하는 편이 경영상 유리한 모순적인 구조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1: 예. 그렇다면 현재 괴롭힘을 당한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0: 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어서요. 병원은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병원의 조치가 실질적인 처벌이 아닌 훈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1: 예, 병원 자체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까요?
0: 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어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부실하게 대처했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법원도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좀 무겁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0: 네, 의료법에서 독립한 간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법에는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만 있고요.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수진 의원이 두 차례의 의미 있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어떤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발의가 된 건가요?
0: 네, 첫 번째로는 작년 7월에 발의된 내용인데요.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중증도와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강제를 하고 의료기관이 이 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예, 두 번째는 어떤 법안인가요?
0: 네, 올해 7월 9일에 또 발의가 된 건데요. 이번 그 태움의 비극을 좀 직접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간호 인력 지원센터의 법적 의무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문화하고요. 정부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 침해 대응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예, 이 법안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나 우려는 없을까요?
0: 네, 간호사 단체는 해외 의료 선진국처럼 적정 환자 비율과 괴롭힘 예방책을 법으로 단단히 묶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병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강제하면 특히 인력난이 심한 지방 중소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법안을 만드냐 아니냐보다는 이 강화되는 인적 기준과 인권보호체계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력 양성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0: 네, 태움은 결코 개인 간의 성격 갈등이 아닙니다.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자라난 구조적 병폐입니다. 신고를 해도 훈계로 끝나는 병원의 자율적인 처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처럼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확실히 법제화하고요.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만 이 반복되는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수경의 인연.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 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1: 네, 근로지원인이 어떤 업무를 돕는지는 장애인 근로자분이 취업하신 회사의 환경이나 담당하신 직무 특성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0: 예.
1: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나를 잡아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큰 틀에서 대표적인 지원 업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장애로 인해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기에 다소 제약이 따르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류 운반이나 자료 복사, 회의 자료 정리 및 문서 전달 같은 행정 보조 업무부터 시작해요. 전화 연결 보조나 통화 메모 기록, 컴퓨터 자료 입력 같은 사무 지원,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적 보조가 필요한 대독, 대필 업무, 나아가 외근 출장 등의 이동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소한 걸림돌들을 곁에서 든든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0: 예. 반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 업무도 있을까요?
1: 네, 지원하면 안 되는 업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지원인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인가요? 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의 역할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이 근로자 본래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업무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까지 대신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 예.
1: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사활동, 개인적인 은행 업무나 병원 업무를 대신 보는 것, 장보기와 같은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 역시 근로지원인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과장 쉽습니다.
0: 예,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유형이 나뉜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1: 많은 분들이 근로지원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옆에서 서류를 복사해주거나 심부름을 도와주는 역할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그에 맞춰 유형을 구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 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동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먼저 업무 보조형은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건가요?
1: 네, 업무 보조형은 실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주로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운반하거나 컴퓨터 입력을 보조하고 대필이나 물품 이동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0: 예, 의사소통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1: 네, 의사소통 유형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청각장애 근로자에게는 회의나 교육 시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시각장애 근로자에게는 점자, 정보 단말기나 화면 낭독 프로그램 같은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점자 교정

0: 회사가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고 교정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 안에서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적응 지도 유형도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적응 지도 유형은 주로 지적장애나 자폐서장애, 정신장애 등 발달장애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업무 절차를 익히거나 직장 내 규칙을 이해하고 출퇴근 동선이나 직장 생활 전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밀착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의 공통된 목적은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렇다면 누구나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만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선임 전 기초교육 수료, 선임 후 6개월 이내 양성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원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유형별로 자격 조건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네, 1유형의 경우 주로 사무 업무가 많다 보니 특이사항은 없으나 2유형의 경우 한국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 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둘째,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셋째,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근무가 가능하며 제3유형의 경우는 첫째,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둘째,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양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셋째, 직업재활 실시 기간 2년 이상 종사자 혹은 장애인 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넷째, 근로지원인 서비스 활동지원사 경력을 포함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온오프라인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1: 예. 자, 함께하는 일터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이 헌신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헌신적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도움을 시작으로 해서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내 마음 자세는 고마움을 먼저 생각해야 도움을 바르게 잘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도움을 줄 때도 바르게 잘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면서 원하는 일을 하는 아주 멋진 장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빛났던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네.
2: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많은 걸 배워나가고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거라든지 못된 것은 아주 과감하게 버리면서 나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배움이 서툴고 느리고 이해가 안 가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는 있죠. 그럼에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살짝 다른 방법으로 배워가면서 멋지게 살아간 오늘의 주인공은 엄지연님입니다. 엄지연님은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부가 너무너무 당차죠. 이 발달장애인의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기에 더욱더 많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목표가 선명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군요.
2: 맞습니다. 이 목표가 너무너무 또렷하고 선명하니 실천으로 옮겨질 수밖에 또한 없었던 거죠.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목마름은 배움에 있어서 흡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1: 예.
2: 그랬기에 엄마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그래도 잘 받아들였던 거죠. 엄지연님은 20대 후반입니다. 어린 시절 이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인 이 페닐케톤 요증을 앓게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뇌의 손상을 입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이 발달장애를 남기게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희귀질환이었기에 일상적인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 엄마의 마음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옆에서 헌신적으로 잘 돌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거죠.
1: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에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죠.
2: 맞습니다. 아마도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삶이다 보니 엄마는 더더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얼른 혼자 먹어버리니까요. 잘못 먹으면 뇌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었으니 어찌됐건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굉장히 투성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딸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하던 중에 어디선가 이 피아노 음악이 귀에 어렴풋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이때 나이가 5살 때였다는 거고 이때 엄마가 옆에서 느낍니다. 아, 음악에 호기심이 가서 혹시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번쩍 뛰었던 거죠.
1: 5살 어린 나이였지만 호기심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군요.
2: 맞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1: 없죠.
2: 맞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나이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게 호기심이다. 이젠 이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님이 마음껏 도와줬죠. 물론 가장 중요했던 건 식단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음악만 파고 들어가면서 음악 공부에 몰입을 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말릴 정도도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라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파고들었던 거죠. 집중력이 제대로 폭발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이 피아니스트 보컬리스트라는 이 흔치 않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세상에 이름을 이제 나의 존재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죠. 그런 피나는 정말 정말 피나는 노력 덕분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 예술 분야에 뛰어들게 됐고 13년이 넘는 지금 이 시간까지 100회 이상의 연주 활동을 멋있게 펼쳤다라는 겁니다.
1: 예,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군요. 엄마의 맞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2: 네, 제대로 보셨는데요. 공연하면서는 항상 이런 마음을 했죠.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 더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열심히 했기에 더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당함은 아주 세계 무대에서도 멋지게 통했습니다. 2019년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 초청 공연에 참가를 해서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아주 당당함을 멋있게 뽐냈다라는 겁니다.
1: 예.
2: 그리고 어느 기업의 연주 단원으로도 소속되어서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할 때는 이 뮤직 콘서트로 진행을 하니 교육의 성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잘 끌어올려서 갈고 닦았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의 헌신적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세상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지는 건 없겠죠.
2: 맞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2: 지금의 재능을 잘 살려서 후회 없는 노력을 하면 인생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애 관련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라든지 각 장애 유형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시각장애뿐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매월 웹진 월간 디딤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정보와 장애인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을 비롯해 장애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밝게 일상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퀴즈나 투표에 참여하면 경품에 당첨될 기회도 있는데요. 마침 이번 7월에는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22일까지 월간 디딤돌에 만족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당첨된 분에게는 요거트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 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트 건강에 좋죠? 자, 7월 14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I knew it, I knew you.

우리나라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요, 총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장애 유형이 추가된 건 무려 2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애인지 김태현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로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새롭게 인정이 됐나요?
1: 네, 이번 7월 1일부터 네. 새로이 장애 유형에 추가된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 장애라고 합니다.
0: 어, 췌장?
1: 췌장. 예. 췌장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번에 췌장으로 인한 장애 유형이 생겼구나라는 처음 다 아시겠죠, 아마.
0: 네네. 네.
1: 췌장 장애는 2003년에 5개 장애 유형이 추가된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추가된 장애 유형입니다. 오늘은 췌장 장애에 대한 내용과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0: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유형을 한번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예. 맞아요. 장애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0: 네네.
1: 네.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시각장애 이외에도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1: 네. 우선 크게 외부장애랑 내부장애로 나뉘거든요. 네. 외부장애에는 지체장애,
0: 네.
1: 시각장애, 네. 그리고 뇌병변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말하기 힘드신 분들이죠.
0: 예.
1: 그리고 안면장애, 안면에 혹이라든지 화상, 흉터 등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장애가 있어요. 여기에는 심장장애, 심장수술하신 분이죠.
0: 네.
1: 그리고 신장장애,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이죠.
0: 예.
1: 그리고 호흡기장애, 그리고 간장애, 뇌전증, 예전엔 간질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장루요루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정신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폐성장애, 이렇게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췌장장애가 추가되면서 16개 장애 유형이 된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췌장 장애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제 뭐
1: 맞아요, 맞아요.
0: 제 주변에도 이제 췌장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1: 네.
0: 어떤 장애인가요?
1: 췌장 장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장애는 아닌 것 같긴 해요.
0: 네.
1: 네. 근데 당사자의 삶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외형으로는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해를 받기 쉬운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랑 그리고 에티켓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췌장이 먼저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1: 네. 췌장은 위장의 뒤쪽, 위장의 뒤쪽에 위치한 약 15cm 정도 된답니다. 15cm 정도 되는 네, 장기고요. 우리 몸에서
0: 네.
1: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 기능입니다.
0: 소화 기능.
1: 네. 췌장은 지방과 그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즉 음식물이 잘 소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인슐린과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0: 네네.
1: 즉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으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 그리고 췌장 절제 수술,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췌장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지속적인 설사라든지 복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는 거죠.
0: 예.
1: 그러니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를 바로 췌장 장애라고 합니다. 네.
0: 췌장 장애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1: 최장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장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저처럼 이제 핸지팡이를 이용하게 되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제가 시각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건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멀쩡해 보이는데 왜 힘들다고 하지?
0: 아, 네. 이거 진짜 힘든데.
1: 그렇죠. 예.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야? 겉으로 잘 안 보이니까.
0: 네네.
1: 그렇죠.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요. 식사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저혈당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장애도 충분히 심각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0: 자, 그러면 최장장애인을 대할 때 알아둬야 할 에티켓 어떤 거가 있을까요?
1: 네. 최장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에티켓은요. 보이지 않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장애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외형만 보고 장애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말 장애가 맞느냐, 장애인이 맞느냐 그런 의심하는 말은 굉장히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타인의 건강 상태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배려이자 에티켓입니다.
0: 네. 그 만약에 이제 식사하는 상황이 생길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쵸.
0: 그럴 때는 뭔가 어떤 점을 배려해야 될까요?
1: 네. 최장 장애인의 식사를 이제 할 때
0: 예.
1: 네, 식사와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에티켓이죠.
0: 네, 네.
1: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소화효소, 인슐린 등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대부분 많죠. 회의나 교육, 행사 등을 진행을 할 때 식사 시간을 계속 미루거나 휴식 시간을 생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0: 예.
1: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잠시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혈당을 측정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뭐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죠.
0: 네. 그 회식이나 모임처럼
1: 네.
0: 이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예, 어떤 점을 좀 배려해야 할까요?
1: 네. 일단 먹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먹으면 안 되는 것도
0: 예.
1: 있죠. 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0: 네. 진짜 헛웃음이 나와요.
1: 그렇죠. 네. 췌장장애인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거나 자극적인 음식, 술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죠.
0: 그럼요.
1: 네. 오늘만 예로 먹어. 뭐 이런 거 있죠.
0: 아, 너무 많아요.
1: 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0: 야, 뭐 술이 이렇게, 약이야.
1: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0: 네.
1: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기면 예의가 아니지.
0: 누구한테 이렇게, 예의가 아닌데.
1: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또한 음식 섭취량이 적다고 막 너무 걱정을 하거나 반복해서 권하는 거. 아, 더 먹어. 그 정도 갖고 되긴. 이게 약인데. 알아서 안 먹고 있는 건데.
0: 야, 이거 이런, 몸에 좋은 거야.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그런 것도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를 존중하는 게 올바른 에티켓입니다.
0: 누군가에겐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
0: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겼어요. 이거
1: 네.
0: 은근히 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1: 네, 췌장장애인은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해서 복통이라든지 소화장애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쉬어야 하거나 일정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체력이 없느냐, 의지가 부족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0: 예.
1: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한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을
0: 네네.
1: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병력이나 질환을 지나치게 캐묻지 않는 것도 중요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건강정보는 매우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당사자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존중해 주는 게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0: 그리고 제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지도 말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췌장장애에 대해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는데 끝으로 혹시 네.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요.
1: 네. 오늘은 췌장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장애 전반에 대한 에티켓과 연결이 되네.
0: 사실 그래요.
1: 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장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점을 생각해 주는 게 바로 배려이자 에티켓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관심이나 선을 넘은 판단 그리고 선입견 등을 갖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췌장장애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0: 저 GRP에서 러닝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조입니다. GRP는 가이드런 프로젝트라는 것의 약자 GRP고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뛰는 거, 그걸 이제 목적으로 저희는 팀 형태로 해서 같이 성장하고 즐기자는 목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저희는 트랙 운동을 위해서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러닝을 하고요. 뭐 여의도에서도 뛰기도 하고 서울대공원 그 호수 옆에 있는 곳을 뛰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러닝 장소들을 다니면서 경험도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는 2009년부터 시작했죠. 저는 오래됐고 그래서 여러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러닝을 했고 기존에 다른 시각장애인 마라톤 동호회도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런 프로젝트 그쪽에서 이제 또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러너 동반주자라고도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분들과 이제 함께 뛰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만약에 혼자 뛸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러닝머신 같은 걸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러닝의 매력은 뛰어봐야 알죠. 진짜로 뛰어보면은 각자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대회 나가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면은 비장애인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도 응원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더 힘을 받아서 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많이 대회도 참가하고 러닝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러닝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이주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비장애인 가이드러너와 뛰고 있는데 대회에 참가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어요. 혼자 운동하는 게 어려워서 운동을 못한다는 시각장애인이 가끔 있는데 이주호 씨는 GRP, 가이드러너 프로젝트라는 모임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외에도 또 한국 시각장애인 마라톤회 등 여러 달리기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달리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상이 부릅니다. 달리기.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뭔가 군침이 싹 도는 한국인의 밥상. 네.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9회 푸짐하게 한 상 복날은 맛있다 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복날은 맛있다 편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에서 해먹는다는 보양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초복입니다. 그쵸.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 초복에는 어떤 보양식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는 복날이라고 딱히 챙겨 먹진 않는데 네. 어때요? 리포터님 어떻게 드십니까?
1: 저도 특별히 꼭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복날에는 닭으로 만든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저는 이번 복날에는 초계탕을 한번 먹으러 가면 어떨까 계획을 초계탕? 잡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럼 지금부터 한국인의 밥상 469회 같이 감상해 볼 텐데요. 먼저 충청남도 논산시 병사마을로 가보겠습니다.
0: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논농사를 많이 짓는 논산시 병사마을.
3: 마을 사람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있다.
2: 초복날 마을 사람들이 떼약볕 아래서 얼쑤 흥을 돋웁니다.
3: 63세 윤여신 이장.
4: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 풍년을 기원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저희 쭉 돌아요.
3: 사람들이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2: 신명나는 잔칫날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잔치상에 오를 귀한 걸 건져오릴 작정인데요.
5: 나온다.
3: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싯대에 끌려 나온다. 뜰채로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5: 이거 못 들어 이거. 이거 못 들어.
6: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5: 감치.
7: 네 눈이 어이구. 큰 것은 골프공마냐.
2: 검은 생선이란 뜻의 가물치는 기력 회복에 그만이라죠. 낚시는 끝이 아닙니다.
3: 75세 홍영선 씨가 저수지에서 통발을 꺼낸다.
5: 아, 많다.
6: 많다.
5: 야, 새우는 이거 별미에 와줘.
2: 오염되지 않은 담수에서만 잡힌다는 민물새우입니다.
3: 영선 씨와 익표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보여준다.
2: 가물치 요리의 성패는 껍질을 얼마나 잘 벗기느냐에 있답니다. 그래야 생선 비린내 걱정이 없다는데요.
3: 홍영선 씨가 가물치를 손질하고 있다.
2: 그런 다음 밀가루 물을 만들어 그것으로 가물치를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물에 초벌 익히기를 하면 비린내 없는 가물치를 즐길 수 있다네요. 이번엔 가물치 육수로 쓸 약물을 만듭니다.
8: 이게 엄나무, 대추, 오가피. 오가피. 이제 약물 봐가지고 그 물 육수를 하는 거예요.
2: 양념은 고사리와 토란대를 매콤하게 묻혀 탕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나는 채소들을 집중 투하한 후 한 소금 끓입니다.
8: 맛있어요.
2: 한 시간쯤 끓이면 가물치 뼈에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고기 곰탕 안 부러운 진국의 가물치 양념 곰탕이 완성됐습니다.
3: 63세 윤예종 씨가 이장에게 아이스박스를 건넨다.
8: 아우, 감사합니다.
3: 이장이 박스에서 홍어를 꺼낸다. 정익표 씨와 두 아낙이 홍어를 손질하고 있다.
9: 이게요, 홍어의 애래.
3: 홍어의 간.
2: 아, 네,

0: 탕 완성입니다.
1: 윤여신 이장이 냄비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2: 홍어 껍질이거든요. 어르신들, 그러신들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게 무릎 관절에 그렇게 좋대요.
0: 콜라겐이 많은 홍어 껍질을 1시간 정도 물컹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그런 다음 고추와 마늘을 넣고 서늘한 곳에서 굳히는데요. 6시간이 지나면 탱글한 홍어 껍질묵이 완성됩니다.
1: 윤여신 이장이 홍어 껍질묵을 썰고 있다.
0: 질겨서 그냥 먹기 어려운 홍어 껍질이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은 영양 간식으로 변신했습니다.
1: 차마 홍어 껍질 채소묵. 아낙들이 전국을 준비를 하고 있다.
3: 이 감자가 참 요즘 좋은 철이에요, 그죠?
2: 네.
3: 파지 감자. 그자 먹어보니까.
2: 네.
3: 폭신폭신 너무 맛있더라고. 이거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먹어서.
0: 여름철 제맛인 하지 감자로 전을 부칠 거라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1: 민물 새우를 밀가루에 치댄다.
3: 아, 이렇게 섞어버리죠.
2: 살았어.
3: 그 맛이 그러니까 산 맛.
0: 저수지에서 잡은 민물 새우를 밀가루에 묻혀 간 감자와 섞어주면 감자 전 부칠 준비 완료.
1: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후라이팬에 부친다.
3: 다 맛있겠어요. 그 씹히는 맛이 묘할 거예요.
0: 장맛비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감자 전이 고소하게 익어가면 지난 계절 농사일의 고단함이 스르르 씻어집니다.
4: 자, 네 가지 음식이 등장을 했는데
5: 네.
4: 저는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민물새우 감자전이 땡깁니다.
5: 네, 이따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4: 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물치 양념 곰탕, 홍어 맑은탕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물 있는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네. 왜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거나 하면 특히 조부모님들은 도가니탕 같은 거 먹어야 된다고 하루 종일
4: 먹어라. 예.
5: 네, 불 앞에서 그거 끓이시잖아요.
4: 그쵸.
5: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뼈가 붙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4: 그래요?
5: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서 우리가 먹으면 더 기운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그리고 이게 제가 헤드셋을 끼고 있잖아요.
5: 네.
4: 그 감자전 붙이는 소리 듣는데 진짜 흥분이 됩니다.
5: 특히 이게 민물새우는 네. 껍질째 먹으니까 이걸 기름에 튀긴 것이나 마찬가지니 진짜 바삭할 것 같고
4: 네.
5: 그 새우 향이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여름에는 감자의 맛이 더 좋다고 해요.
4: 그래요?
5: 거기에 직접 잡은 새우로 만들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같이 먹으면서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음식은요. 일단 고기가 들어갑니다.
4: 아, 너무 좋습니다.
5: 내용 들어보시죠.
4: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어갑니다.
1: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0: 먹고 사는 일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2: 여기다 놓아니? 여기다 놓고.
0: 요즘은 여름 볕에 1년 먹을 마늘 말리기 좋은 계절.
1: 62세 이복수 씨.
6: 언니들이라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1: 세 여성이 마늘 줄기를 볕집으로 엮고 있다.
7: 고기 삶아서 척 얹어 먹어봐. 기똥차네요.
1: 마늘 묶음을 지붕 아래 매단다.
7: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제 바람이 통해가지고 썩지도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0: 김장 때까지 쓸 귀한 식량입니다.
1: 두 여성이 묵직한 뭔가를 각자 들고 온다.
6: 돼지고기 반 마리 맞나 봐.
7: 대먹진 않을 거지. 아이고.
1: 59세 김양순 씨.
8: 삼겹 있고
9: 뒷다리 있고
8: 앞다리 있고 뒷다리 있고
9: 물 빼느라고.
8: 다이 씨 걱정하지 마시오. 모자르면 말씀하시오.
0: 돼지 사육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남 홍성. 반 마리를 통째로 가져왔네요.
1: 돼지고기를 통째로 솥에 넣고 삶는다.
7: 이거는 맛다리살.
8: 아, 이거는 삼겹살.
7: 이거는 뒷다리살이에요. 더 푸짐하다.
9: 30인분?
8: 30인분 너무 푸짐.
7: 넣었겠지?
8: 한 6, 70명.
7: 50인분은 되겠죠?
8: 오갈치.
0: 우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전 약재를 넣고 초벌 삶기를 해준답니다.
7: 많이 드세요.
0: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새우젓.

0: 음식은 소금을 안 쓰고 새우젓으로 간을 다해. 그러면 감칠맛 있고 맛있어요.
1: 그것도 최고급인 육전만 고집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지는 또 한 가지 비밀 식재료.
0: 고추씨를 넣으면 돼지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약간 얼큰한 맛이 있어서 더 맛을 더 맛있어요.
2: 김이 피어오르자 솥뚜껑을 연다.
1: 아, 네. 이렇게 두 시간 정도 뭉근히 끓여주면 돼지고기가 보드랍고 쫄깃하게 익습니다.
2: 돼지고기를 건져낸다.
0: 생겼어. 아, 맛있게 생겼지.
3: 소장장.
0: 잘 익었습니다.
1: 여름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줄 영양 덩어리입니다.
2: 차막 삼겹살 수육.
1: 돼지고기 하면 육질이 쫄깃한 앞다리살도 빼놓을 수 없죠.
4: 진짜 잘 먹는다.
2: 55세 최재숙 씨.
4: 기름기 없는 앞다리살로 하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깔끔하고. 그래서 앞다리살을 많이 이용해요.
1: 여름에는 돼지고기 살코기를 쫙쫙 찢어서 냉채를 해도 별미라는데요.
4: 어르신들도 이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서 그래서 잘게 썰은 거예요.
1: 신맛은 땀을 많이 흘려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어야 한다죠.
2: 레몬즙을 넣는다.
4: 신맛이 이렇게 가미되면 입맛을 싹 돋궈준대요.
1: 쫄깃한 돼지고기를 부추, 양파 등 여름 채소와 새콤하게 무쳐주면 천리 밖으로 도망갔던 여름 입맛도 돌아온답니다.
2: 차막 앞다리살 냉채.
0: 그러세요.
1: 삶은 등갈비는 매콤한 양념을 묻혀 숯불에 굽습니다.
0: 여러모로 양념 맛 다 이게 들어가야 돼.
2: 69세 이준순 씨.
0: 별로 없는 것 같아.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더우면 이렇게 올라서 저 산에 올라가면 엄청 시원해요. 산 뒷산이. 그러면 거기 가서 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놀다 오고 그게 피서예요.
1: 그렇게 말입니다. 어느 피서지가 이보다 더 좋겠습니까?
2: 아낙들이 등갈비를 뜯어먹는다. 차막 양념 등갈비 구이.
1: 그런데 이 마을에선 초복에 꼭 해먹는 액막이 음식이 있답니다.
2: 이준순 씨.
0: 수수가루가요. 수수팥단지 해서 먹으면요. 100일 때 돌 때 명 길고 장수원하고 수수팥단지 꼭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날 이걸 해서 먹으면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애군도 물러가고 그러라고 이거 해서 먹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1: 옛 기록엔 복날에 액을 막아주는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온다네요. 액막이가 아니더라도 팥은 찬 성질이 있어 여름철 더워진 몸을 식히는데 그만이 아니 이건 역시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음식입니다.
2: 삶은 경단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0: 이게 이렇게 뜨면 다 익은 거예요. 고물 묻혀주세요.
2: 경단에 팥고물을 묻힌다.
1: 수수경단을 만들어 팥고물에 살살 굴려주면 더위 앞에서도 무탈하길 기원하는 마음이 소복한 한 접시가 됩니다.
2: 차막 수수 팥단자.
5: 야, 이분들 스케일이 대단하죠. 돼지 반마리를 통째로 준비하십니다.
6: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야 하니까 고기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겹살 수육이나 네. 양념 등갈비 구이 수수 팥단자는 그래도 아는 맛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초계탕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앞다리살 냉채가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5: 아, 그렇군요. 약간 신맛을 좋아하시나 봐요.
6: 좋아해요. 쉬어야 됩니다.
5: 지금
6: 저 레몬도 진짜 생으로 먹은 적 있어요.
5: 생으로?
6: 네.
5: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앞다리살 냉채는.
6: 아마 예. 나올 것 같은데. 예.
5: 어떻게 요리 좀 하십니까?
6: 제가 또 한때는 요리계의 마이너스 손.
5: 마이너스. 네.
6: 근데 최근에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어요. 이 요리라는 게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도 맛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제가 불고기 만들기에 딱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게 혹시 다른 것도 될까? 하고 진미채도 볶아보고 어묵볶음도 만들고 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용기를 얻어서 도전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맛이 어땠는지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5: 좋습니다.
6: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5: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1: 한여름 떼약 뼈덕에 온갖 부성이가 성큼성큼 자라니 덥다 힘들다 푸념만 할 수 없는 게 농부의 마음이죠. 여름 한철 거둬야 하는 것들이 지철이어서 노상 텃밭에서 산다는 김태준 씨.
7: 김 여사님, 김태순 여사님.
8: 아이고 선생님.
7: 네네, 아유 이십니다. 네.
1: 여름 밭 농사에선 우짜라는 걸 잘라주는 것도 큰일입니다.
2: 김태순 씨가 호박잎을 따고 있다.
1: 음식하기 좋아하는 김태순 씨는 텃밭에 귀한 약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2: 69세 김태순 씨가 약초를 캐고 있다.
8: 이게 300초예요.
1: 이 여름 부성기들이 어떤 음식들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주로 시집와 40년 넘게 산 옛집에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9: 고모님이시고 저 손자예요. 네. 아들, 딸, 며느리 저 초복이라고 왔길래 또 보양식으로 예, 오글게 백숙 좀 해먹이려고.
1: 네, 오늘 보양식의 주인공은 뼛속까지 검은 오골개입니다.
2: 오골개 농장주 엄도현 씨가 닭을 쫓고 있다.
1: 임금님 수라사에까지 올랐다는 오골개는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꼽히는 식재료죠.
2: 닭 한 마리가 도현 씨에게 잡혀 바닥거린다.
1: 동의보감에도 피를 보충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김태순 씨가 쌀뜨물을 솥에 붓는다.
1: 오골개는 우선 찹쌀뜨물에 넣는데요. 닭비린내와 잡내를 없애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아이고 이렇게 많다는데요. 맨 위에 놓인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9: 엄청 귀한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이 바닥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말 발굽처럼 생겼잖아. 말굽버섯이라고 오래 수년간 자란 건데 내가 이거 아끼고 아꼈던 건데 오늘 아낄 거 뭐 했어. 애들 헤매기는데 이거 팍 집어넣고 끓이려고.
1: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화렵수에서 자란다는 귀한 버섯.
9: 봄나무를 좀 많이 넣고 싶은
1: 열 가지 넘는 약재를 푸지게 넣습니다. 여기에 김태순 씨가 빼놓지 않는 게 닭발.
9: 이걸로야 구수하고 고소한 콜라겐이 팍팍팍 나와요. 이걸로야 진짜 백이 국물이 찐득찐득 맛있어.
1: 단단해서 국물을 낼 때만 쓸 수 있는 말굽 버섯까지 넣어서 2시간 푹 굽니다. 아이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2: 차막, 말굽버섯 오골개 백숙. 어린 손녀가 국물을 마신다.
10: 맞나? 그냥 이거 먹고 우리 일이 크겠네, 쑥쑥하겠네.
9: 맞나? 성공?
10: 네, 성공.
9: 지금 오골개 파슴살을 가지고
10: 네.
9: 할머니가 우리에게 떡갈비 좀 맛있게 해주려고. 아.
1: 퍽퍽해서 손이 덜 가는 닭가슴살에 부드러운 변신.
9: 피장의 무기. 오골개가 질기니까 이 달에 토종 달래째 불르면 연해지고 향도 좋고 또 설탕 안 넣는 대신 이걸만 넣으면 아주 맛있어.
1: 토종 달래의 연육작용에 김태준 씨의 손맛이 보태지면 떡갈비 준비 끝.
2: 딸 여유경 씨가 떡갈비를 불에 굽는다.
1: 오골개 떡갈비는 자식들에겐 고향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죠.
2: 오골개 떡갈비가 노릇노릇 익어간다.
1: 이번엔 끓는 물에 한번 삶은 등갈비를 들고 나온 김태순 씨. 근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9: 굉장히 예쁘죠. 찜용이라 한 3년 묵은 걸로 갖고 왔어요.
2: 묵은지를 솥에 넣는다.
1: 언제쯤이면 뭐든지 퍼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을 다 헤아릴까. 성큰 엄마의 마음이 뭉근히 녹아있는 등갈비 김치찜입니다.
5: 꼴깍꼴깍 진짜 침을 한 세 번 삼켰습니다. 예, 입맛 싹 도네요 지금.
6: 네. 네. 이 등갈비 김치찜 진짜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아는 맛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5: 맞습니다.
6: 그냥 묵은지를 넣어도 맛있는데 3년이나 묵은 묵은지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맛이 깊겠어요.
5: 세상에. 네.
6: 그리고 김태순 씨가 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음식은 적은 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야 맛이 더 난다고 합니다.
5: 네.
6: 뭐 오골계 백숙이나 오골계 떡갈비는 배달이 안 되지만 등갈비 김치찜은 다행히 배달이 됩니다.
5: 맞습니다.
6: 물론 방송에 나온 음식과 똑같은 맛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복날에 달그로 만든 요리 먹는 게 질린다 하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해산물을 이용한 보양식을 만나러 가보시죠.
5: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1: 충청남도 당진시
1: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큼 좋은 비서가 또 있을까요?
11: 71세 이종호 씨가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1: 당진시 소난지도 섬 앞이 놀이터인 강태공 이종호 씨의 손끝이 잽싸게 움직입니다.
12: 히트! 왔다 왔다 왔다.
11: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진다. 뜰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
1: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이 생선은
11: 71세 이종호 씨.
12: 이게 중간중간 새까만 점이 있죠. 이게 점농어예요. 농어는 여름철 되면 될수록 살이 더 강해져요. 그 옛말이 있잖아요. 6월 달에 어떤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그 염라대왕이 너 농어 먹고 왔느냐 라고 물으는 게 안 먹고 왔다니까 다시 내려보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에는 농어가 보양식이다.
1: 보는 것만으로도 약이 된다는 농어. 민어와 어깨를 견주는 대표 여름 보양생선이죠.
11: 이종호 씨가 농어를 손질한다.
1: 농어는 껍질이 두꺼운 편인데 그래서 회를 뜰 때 뜨거운 물을 부어 살짝 익혀주면 여름 별미 숙회가 된다는데요.
12: 뭐 우이생이에도 좋겠지만 이 깍대기를 살짝 이렇게 데치면은 부드러워지지.
11: 이종호 씨가 농어 회를 뜨고 있다.
1: 씹는 맛이 살아있는 농어 숙회입니다.
11: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농어회를 먹고 있다.
12: 우리 애기 이게 누가 하셨대?
13: 아 역시 농어 맛있어.
14: 역시 농어야.
12: 깍두기 같아.
14: 맛있다.
11: 67세 오형은 이장.
13: 여름가에서 지금 이게 농어는 뜨는 고기거든요. 지층에 떠 있어요. 수심이 좀 위에 떠 있는 고기인데 떠 있는 고기들은 여름에 맛있어요. 이런 복날 이런 데 보면 참 보양식으로 많이 으뜸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1: 회 뜨면서 벗긴 농어 껍질도 맛있는 별식이 된다는데요. 우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칩니다.
11: 데친 농어 껍질을 썰고 채썬 오이와 당근을 넣는다.
1: 거기에 여름 채소를 넣고 새콤하게 무쳐주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는 농어 껍질 숙회무침이 완성됩니다.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농어는 매운탕보다 뼈까지 푹 고운 백숙으로 먹어야 제대로 영양보충이 된답니다. 당진 앞바다 작은 섬 소난지도 이곳의 여름도 설창케 바쁩니다.
14: 내가 여기.
1: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바지락 채취가 이들의 1년 농사.
11: 윤정숙 부녀회장.
15: 작은 대신 맛은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바지락 맛이에요.
16: 아우 승리 아빠! 낚시 많아요!
1: 소난지도 풀밭. 최고의 낙지 낚시꾼은 차기충 씨.
16: 낙지 코 고는 소리도 듣고 다 낙지를 잡는 사람이고요. 막 1m, 2m 있는데도 멀어 떨어져도 낙지꾼형, 아 저거 낙지꾼형이다 하고서는 다 잡고 그런 사람이에요.
11: 차기충 씨가

0: 삽으로 갯벌을 파고 있다.
1: 딱딱 깊이 들어있어요.
2: 서해안은 7월부터 본격 낙지 사냥이 시작된답니다. 원기 회복하면 또 낙지를 빼놓을 수 없죠.
0: 윤정수 부녀 회장이 낙지를 끓는 물에 넣고 데친다.
3: 살짝 끓는 물에도 이렇게 데쳐서 한번 닦아서 볶음을 하면은 아주 좋아요. 깔끔하고 첫째 깔끔하고.
2: 오래 데치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 탱탱한 바지락살까지 투하. 매콤하게 볶으면 맛있는 섬마을 초복 별식이 만들어지는데요.
0: 해초 꼬시래기를 접시에 넓게 펼친다.
3: 꼬시락을 같이 살짝 데쳐서 낙지랑 싸서 같이 드시면 돼요.
0: 낙지 볶음을 꼬시래기 위에 올린다.
4: 농어로 만든 음식부터 낙지볶음까지 이 해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재료들이 진짜 많네요.
5: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재료로 만든 음식이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속이 든든해지기만 한다면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나만의 보양식과 함께 올여름 삼복더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4: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복날에 먹는 보양식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요. 박기영의 시작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레슨 3 불편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 불안, 화, 실망감처럼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상대를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을 외면한 채 마음 깊이 눌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면 일순간 편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몸이라는 통로를 빌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는 평소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을 삼키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혹시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상대방은 진작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고 관계는 표현하지 못한 만큼 틈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할까? 불편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내 감정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요. 내 감정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원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색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가장 진솔한 언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고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잇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를 숨기거나 외면할수록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점점 서툴러지고 갈등 속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 부부 상담에서 아내는 나한테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요즘 직장 일이 힘들어서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솔한 감정은 마음 안에 머물고 겉도는 대화만 오가니 서로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읽어주리라 기대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오해가 줄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상대에게 닿을 수 없기에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배우자에게 나 지금 불편해라고 말했다가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0: 혼자 밥 먹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지금은 내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대화법을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 4단계.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원인을 넘기는 너, you 메시지 대신 나,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사실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상대방의 행동, 객관적 사실. 갈등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지 않았을 때, 어제 늦게 들어왔을 때. 2단계,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서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겪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규칙이 깨지는 것 같았어. 나는 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3단계, 나의 감정, 솔직한 표현. 그 영향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어. 4단계, 바람이나 요청, 추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바로 해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앞으로는 늦게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 나 전달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어 관계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하기. 감정을 참았다가 말하면 격앙된 상태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고른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섞인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대화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할 말을 잘 못하고 감내하는 편이라면 일순간 감정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정리한 뒤 대화에 임하도록 합니다. 이제 감정 조절을 돕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기. 감정이 강렬해질 때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만 집중해도 감정의 파도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2. 물 한 잔 마시기.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주의를 전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잠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 장소 바꾸기. 대화 중인 공간을 잠시 벗어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풍경을 보며 잠시 기분 전환을 하면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불편했던 마음을 꺼내는 이유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화 내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와 같이 긍정적인 바람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방어를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터놓기.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시작.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왔던 이야기를 막상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미처 몰랐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관계의 균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두려움의 장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선택지는 당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레슨 12.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섬세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화의 역동이 한쪽으로 기울어 일방적인 독백으로 흐르곤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소통의 즐거움 대신 정신적인 소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네라는 생각과 함께 공허함과 소외감을 남깁니다. 일방적인 대화에서 듣는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지치고 무기력한 경험입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또 나만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니 대화의 끝에는 이젠 피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대화를 독점하는 행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는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도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서 이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합니다. 대화의 불균형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일어납니다. 제때 살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 빗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면 마주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제 욕구. 대화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낮은 자존감.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제도 나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화 패턴을 지닌 사람들을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대화법.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주제 전환.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빌미 삼아 자신의 이야기로 능숙하게 전환합니다. 상대방. 어제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나르시시스트. 아, 카페. 나도 요즘 괜찮은 카페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갔던 카페는 진짜 최고였어.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커피 맛도 예술이더라. 상대방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바로 전환.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괜히 말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은 점점 조심해야 할 위험한 도구가 되는데요. 하지만 말의 부자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말의 기술은 타고난 화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상당수가 말솜씨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 첫 만남과 이별, 회사 생활에서의 매너 있는 말, 안부와 인사 같은 일상의 대화까지 말의 부자는 43가지 상황별 사례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과 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 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덜어주면 나도 행복하고 누군가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다. 가장 나누기 쉬운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 다음은 마음이다. 마음은 좀 복잡해서 감정을 잘 골라내어 좋은 것만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고통은 나눠질 수 있을까? 목숨은 나눌 수 있을까? 내 생명을 조금 덜어내어 죽어가는 일을 살릴 수 있을까?

0: 여보세요?
1: 연수 씨.
0: 저리 가죠.
2: 진짜.
3: 아, 네. 선생님이세요.
2: 그 과외 선생?
1: 걱정 많으셨죠. 아버님 수술 잘 끝나셨고 회복실에서 깨어나셨답니다. 어머니가 입원 수속 중이라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 제가 연락드렸어요.
3: 감사합니다. 수술 경과는 어떻대요?
1: 의사가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재활이 필요할 거라고 하네요. 회사 관계자도 수술실 밖에 같이 있었는데 회복할 때까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준다고 해요.
3: 다행이에요. 수고가 많으세요.
1: 아닙니다. 제가 뭘.
3: 고마워요, 인성 씨.
1: 아, 그런 소리 마세요. 아, 저도 어머니 안정하실 때까지 곁에 있다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3: 병원에서 지내기 불편할 텐데요.
1: 아, 전 아직 젊은데요, 뭘. 이거 동전이 다 됐나 봐요. 소식 또 전할게요.
3: 끊 켰어.
2: 끊어졌어?
3: 인사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인성씨라면.
4: 그럼 됐지.
5: 아, 아빠는 괜찮으실 때 엄마
0: 수술 잘 끝났고 아빠는 회복실에 있고 엄마는 입원 수속 중이고 회사 사람이 와서 같이 진행해주고 있대. 됐지?
3: 고마워요, 인성씨?
0: 야,
4: 왜? 독신주의라고 안 했냐?
0: 독신주의여도 연애는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4: 누가?
0: 네가.
5: 그 언니 연애?
6: 연애? 누구? 준오빠 선생님하고?
0: 아니야. 아직 손도 안 잡아봤다고.
4: 말도 안 돼. 아니 손도 안 잡아봤다고? 언제부터 만났는데?
0: 또 혼자 연애 소설 쓴다.
5: 그럼 결혼하는 거야?
6: 언제 할 건데?
0: 제발 좀 앞서가지 마. 너희가 상상하는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4: 언니 뉘앙스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듯. 정은서!
0: 그래도 아빠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야.
5: 맞아.
0: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0: 짝.
1: 지수 양, 이 피아노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 보낸 내 딸아이도 더 기뻐할 거예요. 이 골목에 피아노 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지길 바래요.
2: 언니, 이걸 어떻게 받지?
3: 너무 소중한 걸 주셨네. 야, 이준호, 네가 혹시
0: 바람 잡았냐고? 아니, 나도 아침에 얘기 들었어.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너희들 기분 좋게 해줄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피아노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그러시던데.
3: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0: 오후에 조율사가 올 거야. 집에 있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쳐.
3: 오히려 준호네 집 사람들이 편해지겠는데?
2: 어?
3: 지수가 피아노 치는 동안 다들 못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2: 뭐라고?
0: 아,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아니야, 지수야. 다들 네 피아노 소리 감상하느라고.
2: 죄송해서 어떡해.
0: 아니야. 진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마웠어. 좋은 음악 들려줘서.
3: 야, 회장님한테 나중에 인사나 드려.
2: 지금 당장 드릴래.
0: 야, 너 어디 가?
3: 제가 낯은 가려도 행동은 빨라.
0: 할아버지 안 계셔?
3: 지수!

0: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1: 또
0: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1: 영 듣기가 거북하구나.
0: 감기가 목으로 왔어요.
1: 머리는 그렇게 선머슴처럼 잘라놓고 모자도 안 쓰고 돌아다니니 감기에 걸리지. 날 원망하는 거냐? 돈 빌리러 애보내는 네 엄마나 무턱대고 돈 얘기부터 하는 너나.
0: 아, 덕분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니 됐어요.
1: 그랬다니 다행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0: 이 시집 요즘 되게 유명한데 신은 영 별로세요?
1: 어, 감기 다 나으면 읽자.
0: 네. 아, 토지 양장본 나왔던데 살까요?
1: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나왔어?
0: 네.
1: 월간 경향에서 다 읽었잖니.
0: 아, 이번 판은 사부까지 묶어서 양장본 가로쓰기로 나왔대요.
1: 난 텔레비전으로 볼란다. 드라마도 아주 잘 만들었어.
0: 아, 채수지 배우 너무 세련되게 예쁘지 않아요?
1: 아역들만 못해. 아역들이 얼마나 야무지게 잘했는지 그래도 볼만은 하더라.
0: 나중에 평사리에 가보고 싶어요. 마을 전체가 세트장이라던데요?
1: 세트장이라니? 그냥 시골에서 찍는 거 아니었어?
0: 아, 그게 아니라 평사리 전체를 토지 배경에 어울리게 바꿨나 봐요. 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1: 아유, 불편하기 짝이 없겠구나. 생활공간에 카메라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0: 근데 나중에 북간도 용정은 어떻게 찍을까?
1: 아유, 그만 가봐라. 감기 다 떨어질 때까지 오지 말고. 괜히 늙은이한테 감기 굶길날.
0: 아, 그동안 고모님 심심하셔서 어떡해요?
1: 그게 걱정이냐? 집에 돌봐야 할 꽃나무랑 새들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럼 저 읽을 책 빌려가도 돼요?
1: 딱 세 권만. 그 전에 나와서 다시 오고.
0: 네!

0: 시원해.
1: 안 춥냐?
0: 아, 나 목이 뜨끈해서 찬 거 먹고 싶었어.
1: 감기는 왜 걸린 거야?
0: 고모님 말씀으로는 내 머리가 짧아져서 그렇다는데 머리털이 보온 효과가 있을까?
1: 그럼 머리 긴 여자들보다 머리 짧은 남자들이 더 감기에 잘 걸리겠네.
0: 그치? 고모님 댁 가는 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안 가니 홀가분하기도 한데 그것마저 안 가는 이녀인간이 된 것 같고.
1: 책 읽어주는 게 그렇게 재밌냐? 입 안 아파?
0: 그럼 이만한 용돈벌이가 어딨어. 잘하면 대학 등록금도 모을 판이야.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돼서 인터뷰를 할 때 고문에서 책 읽어드리며 지망생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멋있지 않아?
1: 너 그때 빵 사준 부잣집 도련님도 잊지 말고 말해주세요.
0: 오, 당연하지.
1: 그때까지 뭐 필요한 거 있음 시키시고요.
0: 부잣집 도련님이 노동의 기쁨을 아시네요.
1: 글 쓰는 노동만 하겠어요.
0: 역시 날 알아주는 건 우리 준호밖에 없다.
1: 그러다가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갈 거면서.
0: 야, 내가 언제? 어떻게?
1: 왜?
0: 감자가 오래된 걸.
1: 감자.
2: 무슨 정신으로 불을 올려놓고 그냥 나가냐? 냄비 다 태우고 불 날 뻔했잖아.
0: 불 안 났으면 됐지. 이 냄비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은데.
2: 버리긴 뭘 버려. 구멍 나지 않게 잘 닦아. 네 손에 맡겼다간 살림 다 걷어내겠어.
0: 나는 역시 살림 체질이 아니야.
2: 누구는 살림 체질이라 하니? 자기가 맡은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0: 알았어. 감기 걸린 데다가 요즘 뭐 쓴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2: 나도 피곤해.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서로 엄마 몫을 나눠 하기로 했잖아. 이게 뭐야, 집안 꼴이 엉망이야 진짜.
0: 엄청 잔소리하네.
3: 언니.
4: 왜 지수야?
3: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좀 들고 가야 할 것 같아.
2: 맞다. 거기도 좀 들여다보라고 당부하셨었지. 근데 어쩌지? 난 수혜점에 가봐야 하는데.
3: 은수 언니는 어때?
0: 감기 걸린 사람이 외출하긴 날씨가 너무 안 좋아.
4: 이제 다 나은 거 아니야?
0: 준호랑 외출할 수 있을 만큼은 나았는데 봉사 갈 정도는 아니야.
4: 지수야, 네가 가면 어떨까?
3: 난 매일 갔어. 한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른들은 일 나가고 애들끼리만 있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0: 나도 가고 싶지만 이 글을 끝내야 할 것 같아서.
4: 저기 집에 있는 음식을 싸줄 테니까 그거 들고 오늘만 네가 가봐.
3: 알았어.
0: 배고파. 간장 계란밥 해먹을까?
2: 많이 썼어? 오늘은 끝낸다며.
0: 하나도 못 썼어. 한 문장 막히면 몇 시간 훌쩍이야. 쓰고 나면 별 얘기도 아닌데.
3: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안에 냉기가 도는 것 같네.
0: 계란 있나? 마가린 있겠지? 간장은 언니야, 양조 간장 넣으면 되나?
4: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2: 수혜점은 당분간 문 닫아야 할까? 저녁에만 여는 것도 힘드네. 지수, 이제 오니? 왜 대답이 없지? 왜 그래, 지수야? 무슨 일이야?
3: 언니, 성웅열 아는 적이 있다고 했지?
2: 어렸을 때 은수랑 같이 앓고 나았지?
3: 언니... 아기가 죽었어. 엄마가 돌아오기도 전에 내 무릎에서 죽었어.
2: 어떡하니. 우리 지수 얼마나 무서웠어.
3: 내가 갔어야 했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돌봐줄 어른도 없었어. 바닥은 냉기가 올라오고 그런 데서 어떻게

0: 모르겠어. 난 그 의사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 아픈 아이들의 상태를 그제야 봐줬고. 의사가 날 보더니 성홍열 앓은 적이 있냐고 해서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빨리 집에 가서 약 먹으래. 그렇지 않으면 나도 성홍열에 걸린댔어.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넌 절대로 안 걸려.
2: 야, 만에 하나 네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날 절대 용서 못할 거야.
0: 의사가 준 약 먹었으니 괜찮아질 거야. 아, 성홍열은 머리 아프고 목 따끔거리고 불쾌한 느낌으로 시작된대.
3: 이럴 때 엄마가 집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2: 아기랑 일주일 이상 함께 지낸 데다가 성홍열 기운이 있는 사람들 틈에 있었으니까 당분간 증상이 오나 보자.
1: 얘들아, 해수를 어떡하지? 아직 면역이 안 됐잖아.
2: 아, 그러게. 아, 학교에서 단체로 접종할 때 했어야 했는데 그날 무섭다고 아예 학교 안 갔잖아.
1: 지수야, 여기 어서 좀 누워. 누워, 누워.
0: 나 들어갈게.
1: 어, 그래, 그래, 그래.
2: 아, 정말 미쳤다. 지수 혼자 가게 하고 집에서 쓰레기 같은 글이나 쓰고 있었다니.
1: 당분간 수혜점은 문 닫을까 봐.
4: 왔어.
1: 좀 일찍 일찍 다녀.
4: 친구 나서 숙제하고 오는 길이야. 근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1: 혜수야, 너 당분간 고모네 집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4: 왜? 왜 갑자기? 늦게 들어왔다고 쫓아내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이 집안은 민폐야?
1: 지수가 좀 아파. 잠시 동안만이야. 같이 있으면 너도 옮을 위험이 있어서 그래.
4: 왜 어떻게 아픈가?
2: 아, 너 학교에서 예방접종 안 해서. 됐고, 내가 지수 옆에서 간호할 테니까 언니는 해수 챙겨서.
4: 아, 싫어. 내가 무슨 짐작이야? 챙겨서 어디로 보내려고? 어? 아예 나를 그냥 속포로 붙이시지?
1: 혜수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
4: 싫다고. 나도 간호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1: 야,
4: 왜?
1: 그냥 고모네 며칠만 가 있어.
4: 까다로운 고모네 어떻게 가 있으라고.
2: 야, 고모님도 나한테나 그러지. 넌 예뻐하실 거야. 세상에 너 안 예뻐하는 사람이 어딨냐. 혜수, 넌 사랑받는 건 타고났잖아.
4: 아, 싫다니까. 아, 엄마도 없는데 왜 나만 따로 있으라고 해.
2: 미치겠네.
4: 그럼 나 옥상에 가 있을게. 어. 지선이 다 나을 동안.
1: 널 어쩌니? 너 이렇게 철없는 줄 몰랐네.
4: 아, 왜 나만 가라 그러냐고.
1: 울어도 소용없어. 집안 시끄럽게.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3번째

0: 귀신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1: 에이, 모르시겠지만 때마침 제가 요 맞은편 한의원의 한의사입니다.
0: 응?
1: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5년, 응? 아픈 곳을 척척 맞추고 고치는, 응?
0: 그러고 보니 이놈 우리 고 선생님께 막대했다는 그놈 아니야? 그 싸가지 없는 그놈?
2: 뭐?
1: 아유.
3: 그 말에 할머니 귀신이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던졌다.
2: 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니놈이 여기 왜 왔어?
3: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승범은 두 손을 들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0: 아이 왜 오긴요? 고선생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환자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말꼬세 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3: 승범은 억울했다.
1: 그거 아닙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신발로 자리세 내는 거.
2: 아유 썩 꺼져. 고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이놈아.
0: 이놈 버릇을 내가 고치리다. 장유유서가 왜 있는지, 평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모습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1: 아니, 새치기 하는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입은 살아서 몇 대 맞고 죽는지 보자!
3: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해졌다. 따뜻했던 한약방에 한기가 돌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승범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승범이 공실의 옆을 파고들었다.
4: 그만! 내 손님이야. 고선생도 인정한 손님이기도 하지.
3: 공실이 손을 들어 그 귀신을 막았다.
0: 아, 손님은 무슨... 아, 그놈이 스파이라고!
4: 분란 조장하면 퇴장시킨다!
3: 공실의 말에 남자 귀신은 더는 달려들지 않았다. 못마땅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에 공실은 과자통을 옆에 놓고 일어났다.
4: 다른 게 먹고 싶어졌어.
1: 에?
3: 승범은 그 뒤를 급히 따라 나섰다. 텅 빈 거리를 걸었다. 건물들 뒤로 펼쳐진 논에서 개구리가 울어댔다. 그들을 지나치는 용달차 전조등이 불 꺼진 가게 안을 훑었다. 그림자가 벽으로 물러났다가 이어지는 어둠에 쓸렸다. 가게와 가게를 잇는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나왔다. 공씨를 보고 따라오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자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들은 가로등을 지나 이곳의 유일한 편의점으로 향했다.
4: 봤다시피 나는 뱃속이 헛헛해서 계속 먹어야 해. 나의 고견을 듣고 싶어?
3: 편의점 안으로 들어선 공실은 보이는 과자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세 개가 넘어가고 네 개째에 승범은 계산대로 가서 비치된 장바구니를 꺼냈다. 공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다.
1: 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3: 승범은 매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과자로 가득한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놓았다. 계산을 끝낸 승범은 밖으로 나와 공실에게 과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희죽 웃으며 과자를 집어먹는 공실이 큰 조언이랍시고 말했다.
4: 그렇게 막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귀신들이 아니지. 진실성을 보여줘봐.
1: 진실성이요?
4: 한의사 양반, 환자한테 비싼 약 팔 때 어떻게 하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지 않아?
1: 진실성이라.
3: 팔아본 지 좀 오래되어 감이 떨어졌다지만 얼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길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가 공실의 뒤를 따르며 바닥에 떨어지는 과자를 입에 물었다. 한약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불만스럽게 쳐다보는 귀신들 사이로 갔다. 승범은 든든한 공실의 옆에서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1: 제가 지난날 고 사장님께 그러한 결례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저
5: 완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리세를 받으시고 이곳에 남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여러분들의 한을 싼 값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치료 한 건당 사람 다섯. 어떻습니까?
2: 용서했으면 자리세를 받았을까?
6: 저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거지.
3: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내놓은 대안이 비웃음으로 전락해버렸다. 파격적인 제안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었다.
5: 아니, 대체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들 튕기는 겁니까?
3: 승범의 말에 남자 귀신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몸을 앞으로 하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자세를 취했다. 순식간에 그 주위가 검게 물들었다.
6: 뭐가 필요하냐고? 너의 그 신선한 육체!
3: 승범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내젓는 공실의 뒤로 가서 숨었다. 그를 비웃는 소리가 한약방 벽을 넘었다.

0: 8. 귀신의 한. 온화한 밤바람이 불면 도시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낮과 같은 밤부터 아침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승범이 사는 이곳은 달랐다. 해가 떨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마을을 순환하는 하루에 몇 대 안 되는 버스를 타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으며 가로등은 최소한으로 불을 밝혔다. 술 취해 휘청거리는 이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내를 벗어나는 도로는 이미 어둠에 먹혔다. 여기에 온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승범은 이 풍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무슨 일에선지 한의원에 환자가 오기 시작했다. 사람 환자가. 지난 방앗간 사장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동네방네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났을 텐데 오히려 늘었다. 정미가 그들에게 공짜로 파스라도 하나 더 붙이고 물리치료도 더해주어서일까? 평소보다 더 기압이 들어간 정미의 모습에 조금 짜증이 났다. 우화로 내려올 때 고생쯤은 각오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해결할 일이었지 정미가 짊어질 책임은 아니었다.
1: 좀만 기다려봐요.
2: 뭘요?
1: 내가 조만간 큰 거 한 방 해내면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2: 성실하게 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1: 그걸로는 한참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0: 그러고선 승범은 퇴근하라는 말과 함께 한약방으로 달려갔다. 세상에 만만한 일이란 건 없다. 큰 거 한 방을 위해서 승범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정의 눈치를 이겨내면서 뻔뻔하게 귀신 치료수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남들이 뒤에서 자신에게 무어라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저들이 한의원에 와서 뭘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눈앞의 대출이자가 더 무섭기도 했다.

0: 그로부터 며칠 뒤 승범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한약방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 밤이었고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였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지나는데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곳에 정미가 있었다. 승범보다 일찍 퇴근했던 그녀는 잡화점에 매대를 정리 중이었다.
1: 응? 뭐 하는 거지?
0: 사장님이랑 친해졌는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깔깔 웃었다. 가게 문을 닫고 손을 흔들며 나온 정미는 이내 그 맞은편 옷가게로가 주인이 내놨던 옷걸이를 가게 안으로 가지고 가는 걸 도왔다.
2: 안녕히 계세요. 퇴근 잘하시고 허리 아프시면 저희 한의원 오세요. 침 맞으면 금방 나을 거 괜히 귀찮다고 참지 마시고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3: 알았어. 내일 쉰다니까 월요일에 제일 먼저 나 예약해줘.
2: 원래 시작할 땐 예약 안 받는데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예약해드릴게요.
3: 고마워.
4: 에이, 저 이간호사, 이거 가져가.
0: 불 꺼진 과일 가게에서 사장님이 나와 정미에게 봉지를 건넸다.
2: 아, 사장님, 뭘 이런 걸 주시고 그래요?
4: 아유, 단골한테 서비스, 서비스.
2: 자두네, 맛있겠다.
4: 그치?
2: 감사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4: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2: 네.
0: 승범은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떠올렸다. 그제야 정미가 일찍 퇴근하면 뭘 하는지 깨달았다. 매일 그녀가 하는 일 없이 피곤하다고 중얼거릴 때면 가서 전단지라도 돌리라고 타박했던 승범이었다. 자신은 한약방에서 스파이젯 한다고 매일 가서 앉아 공실과 농땡이 피우고 있을 때 정미는 가게를 돌며 그들의 일을 돕고 있었다. 한의원 살리겠다고. 너무도 현실적으로. 뭘 믿으라고 당당하게 그녀에게 말했을까? 정미는 그런 자신을 왜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민망함을 넘어서 수치스러웠다.
2: 어? 김쌤!
0: 정미가 승범을 발견하자 활짝 웃으며 그 앞으로 뛰어왔다.
1: 왜 말을 안 했어요?
0: 불퉁한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글거리는 정미의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1: 어디서 뻔뻔하게.
2: 지금 퇴근해요? 퇴근이 늦네?
1: 쉰 거 싫어하면서.
2: 응? 아, 이거 서비스를 왜 마다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좋아하잖아.
0: 그렇게 얘기하며 앞서갔던 정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깔깔거리며 웃었다.
1: 아, 갑자기 왜 웃어요?
2: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요. 우리 처음 만나서 회식할 때였나? 기억나요? 2차 때 과일 안주가 나왔잖아요. 청포도 몇 개 집어서 먹었는데 너무 셔서 버리기도 아까워서 옆에 앉은 김쌤 앞접시에 슬쩍 놨는데 그걸 맛있게 드셨었잖아.
1: 그랬나?
0: 승범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정미가 이어 말했다.
2: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0: 가로등의 주황빛 불빛 아래서 해사하게 웃는 정미를 승범은 멍하게 바라봤다. 정미가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다.
2: 아, 배고프다.
0: 승범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1: 가요. 이쌤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 테니까.
2: 진짜요?
0: 승범이 말하자 앞서던 정미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렸다. 가슴 안쪽이 따끔거렸다.

0: 얇은 커튼이 쳐진 창이 어스레하게 빛났다. 반쯤 연 창문에 바람이 들어 커튼이 흔들렸다. 그 너머에서 검은 형체가 방 안을 기웃거렸다. 침대 위에 엎드렸던 승범이 몸을 들썩였다. 모로 누워 고개를 들었다. 열린 창문을 봤다. 전날 잠이 들기 전까지는 더웠는데 새벽이 되니 추웠다. 가서 닫자니 귀찮았다.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숨을 고르다가 이불을 걷어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끔뻑였다. 흔들리는 커튼 자락이 눈에 밟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대고 몸서리를 쳤다. 눈을 반쯤 뜬 상태로 이불을 어깨에 걸쳤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몇 안 되는 회백색의 건물 너머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산이 보였다. 축축한 바람에 코를 훌쩍이던 승범은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허연 얼굴이 그의 귓가에서 속삭였다.
1: 다시 자려고.
0: 화들짝 놀란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다가 이불을 밟고 뒤로 나자빠졌다. 잠이 싹 달아난 눈으로 앞에선 공시를 봤다. 넘어진 승범을 보고 그녀가 키득거렸다.
2: 아이씨, 갑자기 뭐예요?
1: 아이, 지금이 잘 때인가?
0: 공실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2: 남의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 실례라고요.
0: 이불을 걷어내며 승범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끙 소리가 절로 났다.
1: 아유, 그건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했단 말이야. 갑자기 고선생이 나갈 채비를 하잖아.
3: 아, 오늘 한약방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마실이라도 나가나 보죠.
1: 이렇게 둔해서야? 아니, 남의 기술 훔치려고 하는 것도 눈치가 있어야 해먹는 거지.
3: 에?
1: 고선생이 만나서 수다 떨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
3: 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요?
1: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
0: 승범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셔츠를 걸쳤다. 화장실로 가다가 쫓아 들어오려는 공시를 째려봤다. 대충 세수를 한 승범은 바지와 양말을 신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선 일찍 일어난 정미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오른다리를 붙잡았다. 그 옆에서 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공실이 물었다.
1: 이게 무슨 회개한 동작이고?
4: 벌써 일어났어요?
0: 승범의 등장에 정미가 자세를 풀지 않고 물었다.
1: 저게 가능한 몸짓인가?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0: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퇴근 시간대와 심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영종도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등 2만 5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전 사고로 영종도 일대 아파트 등에선 주민 20여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50% 수준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 50%로 평가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후 국제유가가 치솟은 것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검찰이 강원도청 사무실 5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오늘 오전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원도 대변인실과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UAE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현지 시간 14일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다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됐다며 승조원 가운데 인도인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IMO 대변인은 통행료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통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에서 80mm, 전남과 제주도 20에서 60mm, 영남에는 5에서 40mm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집중호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KBS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 사이에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량의 양은 대단합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창의력과 기억력을 더 높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멍하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뇌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폭염이 이어지고 갑작스런 폭우까지 몸도 마음도 분주한 요즘입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도 잠깐 쉬어가는 여유, 그 짧은 휴식이 오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뉴진스입니다. 디토.

오늘도 아침부터 덥더니 곳곳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더위를 조금은 식혀줄 것 같아서 이 비 소식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강하게 쏟아질 때는 겁이 나기도 하죠.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에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곁에는 좋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추억과 노래로 시원한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자, 강원의 노래송을 화요일에는 럭키 라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 인기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기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틴틴5가 부르는 머리 치워머리 이 노래 듣고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출발해보겠습니다.

0: 홍삼가이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1: 라떼 쇼.
0: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 영원한 X세대이자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철부지 철부지 홍록기입니다. 럭키가이. 참 닉네임도 많네요. 럭키가이 철부지 뭐 X세대 아우.
0: 영원한 센터.
1: 센터. 아우.
0: 안 더워요 요새?
1: 너무 더워요. 아, 지난 그 주말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네. 39도였었어요. 와우 와우. 39도.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이 그 어르신들이 원래 여름에 에어컨 있어도 안 틀잖아요. 네. 창문 열어놓고 아 뭐 덥노 이라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지는데 에어컨을 트셨어요. 도저히 그만큼 너무 더워가지고. 네.
0: 그래요. 처갓댁이
1: 네 대구.
0: 대구.
1: 네. 어따 대구. 네 대구.
0: 어따 대구. 근데 대프리카라는 이야기가 있을 네, 맞아, 정도로 맞아. 대구가 많이 없죠. 더운데 아, 이 더위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더웠단 말이죠.
1: 더웠는데 저희는 잘 그런 거 못 느꼈죠. 그냥 막 뛰어 놀고 항상 뭐 그랬으니까.
0: 근데 그 차이가 뭐 날씨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습도가 좀 많아져서 맞아. 더 습도가, 덥게 느껴진다.
1: 습도가 많은 더위와 습도 없는 더위와는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같은 데 어디 가면 습도 없는 그 드라이한 더운 날 그 나라가 있거든요. 아. 거긴 또 덜 더운 느낌이야.
0: 그럼 바람만 싹 불어도 시원하다.
1: 햇빛은 따가운데 덜 더운 느낌인데 어우 지금 꿉꿉한 어떤 더위는 더 심하죠. 아. 체감하는 게.
0: 예. 그러니까 이 더위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네. 팁 하나 있을까요? 홍록기 씨만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1: 저는 일단 그 집에 자주 저 샤워 물 샤워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빨가벗고 뛰어다닙니다.
0: 그러니까 네. 덥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좀 움직이고 네. 또 씻고 그러면 또 시원해지는 거니까.
1: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분무기 있죠. 네. 거기다가 얼음을 담아요.
0: 아.
1: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이따가 나가서 그냥 땀이 나든 안 나든 뿌려요.
0: 아.
1: 그러면 좀 시원하더라고 난.
0: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그러니까 뭐 일할 때는 안 되지만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일부러 막 뿌려요. 그럼 더 시원하더라고.
0: 분무기에 찬물 넣고 한번 뿌려보는 것도 더위를 네. 이겨낼 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더위를 분무기로 해결할 수도 있었고 에어컨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선풍기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걸로 더위를 식히는 분들도 가끔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딱 이맘때 생각나는 이야기. 오늘 주제 라떼 냠나 발음하기 어렵다. 홍록기 씨가 좀 발음해 주시오.
1: 라떼 납양 특집입니다.
0: 납양 특집.
1: 납양 특집이죠. 특집, 아우 TV에서 전 진짜 여름만 되면 모든 거 납양 특집으로 많이 했었어요.
0: 납양 특집 뜻이 뭐죠?
1: 납양 특집은 말 그대로 더위를 식히는 어떤 특별 기획인데 납자가 그 받아들이다 맞이하다 량은 서늘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떤 시원함과 어떤 서늘함을 받아들이는 어떤 납양 특집이죠. 시원함을 맞이한다 뭐 그런 거죠.
0: 납품하다 할 때 그 납이구나. 받아들이다 맞이하다.
1: 네, 오싹한 이야기. 왜 여름만 되면 막 무서운 이야기들 무서운 영화 되게 많아지죠. 잖아요. 예.
0: 그래서 시원함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기획 예. 남양 특집.
1: 그러니까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소름은 더울 땐 안 돋아요. 뭔가 서늘하고 추울 때 오잖아요.
0: 근데 더울 때 소름이 끼칠 만큼
1: 무서워야 돼. 엄청 무서워요.
0: 근데 우리가 공감하겠습니다만 무서운 걸 볼 때 안 봐. 그러면서 이게 손을 가리는데 손가락 사이로 뭔가 이렇게
1: 보여,
0: 봐요.
1: 다 보여.
0: 근데 그냥 보는 거하고 손가락 틈으로 보는 거하고 손가락 틈으로 보면 약간 좀 덜 무서워.
1: 왜 나를 손가락이 보호해주는 느낌이 약간 들고.
0: 걔는 나를 안 본다는 뜻인가?
1: 아, 눈이 안 맞췄다. 뭐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당시에는 뭐 화장실 얘기도 있잖아요.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해서 무서웠다니까요.
0: 맞아, 맞아.
1: 근데 지금은,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 다 밖에 있었잖아요. 특히 또 그리고 학교에 있는 화장실. 뭔가 거기
0: 막 전설이 있었어.
1: 전설이 있고 귀신이 맞아, 있다고 그러고 막. 맞아요. 낮인데도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0: 그리고
1: 나요.
0: 그리고 최근에 SNS를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엄마? 엄마 나랑 같이 있는데 엄마 갑자기 너 그 뒤에 뭐니?
1: 어머!
0: 애가 갑자기 막 우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1: 나 지금 서둘러 왔어. 내가 엄마로 보이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되면 좀 무서운 얘기들도 되게 많아지고 하여튼 영화도 많고 그런 그래요.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0: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공포 캐릭터가 있죠?
1: 일단 뭐 나이트메어.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다른데 천녀유혼. 천녀유혼. 무서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왕자.
0: 뭔가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벌린 다음 아니야 한쪽으로 벌린 다음에 휙
1: 날아가 옆으로 날아가.
0: 이쁘게 날아가.
1: 그 옷도 막 싹 바람에 그쵸. 날리고. 그다음에 이건 좀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이 영화도 있었어요.
0: 아, 이것도 지금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1: 1974년도 영화예요. 그리고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엑소시스트. 아, 이거 시리즈별로 진짜 지금도 엑소시스트 60 영화를 가지고 또 테마하는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사이코. 그 다음 이거 뭐지? 새 영화도 있지 않아요?
0: 맞아. 새라는 영화도 있었고.
1: 난 새가 더 무서웠어. 그래.
0: 사이코 이 영화가 참 무서웠던 게 아들이 엄마 분장까지 해가지고 엄마 목소리까지 내고 막 그랬던 그 영화예요.
1: 나 안 봤어.
0: 그리고 제일 잔인한 그 아마도 손꼽히는 잔인한 장면 중에 또 오싹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샤워하는데
1: 왜?
0: 그냥 흉기로 막
1: 나 안 봤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무서운 영화들을 너무 무서워서 안 봤어요.
0: 홍석기 씨 지금 눈 감고 있어.
1: 무서워서 싫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공포 영화까지는 아닌데 공포심이 밀려들고 그 시원한 배경이 있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
0: 조스 맞아요.
1: 그냥 바밤.
0: 맞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천재라고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조스가 나올 때 조스라는 영화를 찍을 때 상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가짜 같아가지고 그러면 상어를 없애고 음악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카메라가 오는 거죠. 카메라가 이제 상어가 되는 거지. 실제 상어는 존재를 하지 않는데
1: 안 보이는데.
0: 무서운 거야. 그리고 지느러미만 나와요.
1: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더 무서운.
0: 맞아.
1: 그런 거를 메이킹한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0: 일단 귀신도
1: 천재다 진짜. 그리고 학교에도 괴담이 되게 많았어요.
0: 맞아요.
1: 그 뭐 이승복 동상 거꾸로 보고 뭐 메시에 하고
0: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수염을 띄고 나서 밤에 학교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1: 뭐 그런 얘기
0: 운동장 뛴다고 그러고 축구한다고
1: 그다음에 그왜 자료실 같은 게 있어요.
0: 맞아.
1: 지하에 거기 보면 해부학 같은 거라서 태골도 있고
0: 맞아.
1: 그런 거 모아놓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들끼리 확인되진 않았지만 옛날에 저기서 누가 죽었는데
0: 맞아.
1: 밤에 교실에 있으면 소리가 난다. 그리고 뭐 발자국 소리도 나고 막 이러면서 나고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
0: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야 그게 그렇게 무서웠나?
1: 아유 그때는 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애들끼리 얘기하는 건
0: 맞아요.
1: 어떻게 보통 어느 학교든 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0: 맞아, 말 잘하는
1: 친구. 야 이리 와봐 봐봐. 왜?
0: 뭐야?
1: 야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란다.
0: 뭔데?
1: 우리 지하 1층에 자료실 있지? 그 감호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게 다
0: 그러면 뭐. 그럼 이제 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친구 하나가
1: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뭔가 그런 전설 내려오고 막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막 그 얘기 또 얘기 살을 붙여 뭐. 다른 애한테 가면 다른 이야기가 되고 학교마다 내려오는 얘기들이 많죠.
0: 맞아요. 자, 강원래의 노래선물 럭키 라떼 쇼. 오늘은 홍록기 씨와 함께 라떼 남양 특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크리스 말로윈.
1: 와우. Wow.

0: 호노키
1: 라떼쇼
0: 현상가의 호노키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라떼 납양 특집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5위 알아보겠습니다.
1: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납양 특집 5위 미스터리 드라마의 원조 드라마 M. 와우.
0: M.
1: 내가 널 지금 보고 있다. 뭐 이 목소리 변조.
0: 다시 해봐. 다시 해봐요.
1: 내가 지금 널 보고 있다. 내가 지금 홍록기로 보이냐. 뭐 이런.
0: 와.
1: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하고 강원래 씨는 그 M을 못 봤습니다.
0: M 못 봤어요.
1: 못 봤죠. 근데 그 얼마나 유행했는지 난리가 났었던 건 알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못 봤고 왜 잠깐 보다 말고 잠깐 보다 말고 해서.
0: 혹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1: 저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응. 왜요?
0: 저는 드라마를 못 봐요.
1: 아, 긴 거.
0: 이게
1: 호흡을
0: 이게 막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다음 주를 기다리시세요. 막 여기 나 이게 너무 심한. 그러니까 한 편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연결되니까.
1: 아, 맞아, 맞아. 뭔지 알아요. 근데 저는 뭐 원래 전공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아야 되는 거라서. 근데 사실 드라마 M은 당시에 그 94년도로 기억합니다.
0: 네.
1: 심은아 씨, 이창원 씨 주연의 미스터리 드라마였어요. M이 나타났다는 그 말만 들어도 긴장이 되는. 초능력도 나왔고 미스터리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만 해도 드라마 M은 단순히 공포 영화에 대한 기준보다 드라마 형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0: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슈였던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전에 드라마들은 왜 고증도 잘해야 되고 어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건 다루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0: 그리고 드라마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족 드라마 형식이 돼가지고 한편으로 끝나고 한편으로 끝나고 뭔가 좀 따뜻한 느낌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공포물이 드라마가 된다라는 거
1: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한 정도의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 한편으로 끝내 이게 시리즈물이었을 거예요.
0: 그렇죠, 시리즈물.
1: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하기보다 몇 회짜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연속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정말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이런 드라마를 한다는 게.
0: 그래요. 자 이제 4위 알아보겠습니다.
1: 벌써 4위로 넘어가요.
0: 네.
1: M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 더 이상 M, 잘 모르죠.
0: 잘 모르죠.
1: 아마 이때 당시
0: M에 심은아 씨가 나왔다라는
1: 심은아
0: 거.
1: 씨가 요걸로 떴나?
0: 아마
1: 약간
0: 그쵸,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교두보를 좀 마련한 드라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4위 알아보겠습니다.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나비앙 특집 4위. 4위 밤의 전설 흡혈귀의 대명사 드라큘라. 드라큘라 이거는 뭐 그 공포물의 클래식이죠. 클래식.
0: 요즘 친구들이 드라큘라 알래나?
1: 드라큘라를 알죠. 설명을 하면. 그 전에 이제 드라큘라 클래식한 영화가 막 유행하다가
0: 네.
1: 중간에 이제 늑대 인간하고 드라큘라 집안하고 싸우는 영화가 있었어요. 중간에 인간이 있고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고 그래서 드라큘라랑 사랑에 빠지고 그쪽 집안하고 이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늑대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으르렁 대다가 나중에는 다른 흡혈귀 집안이 와서 이쪽 그 드라큘라 집안을 멸하려고 그럴 때 어떤 그 성주들끼리 싸움이 나서 눈밭에서 기억 안 나세요? 그 영화 있어요. 눈밭에서 막 점프해갖고 막 목 자르고 막 난리 뭐 그 영화 먼저 아시죠?
0: 징그럽다.
1: 유명한 배우예요. 할리우드 둘 다.
0: 근데
1: 그래서 사랑을 이제 사랑해서 결혼까지 애까지 나중에 낳았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반 드라큘라 반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드라큘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망토. 그다음에 송곳니.
0: 그리고
1: 관
0: 그리고
1: 또 뭐.
0: 드라큘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 십자가.
0: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친구들끼리 야 너 드라큘라 같아 그러면 손가락으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1: 뭐.
0: 햇빛.
1: 아, 맞아.
0: 햇빛을 만나면 드라큘라가 막 피부가 막 이렇게 타면서 해골바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1: 뭐요?
0: 마늘.
1: 마늘 맞아 마늘. 그리고 은색 총은 늑대 인간이
0: 은색 총?
1: 늑대 인간인가?
0: 뭐 하여튼간 뭐 그것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은으로 만든 총알 해갖고 했던 것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드라큘라가 고전이고 클래식이지만 지금의 공포 영화들을 보면 드라큘라가 갖고 있던 어떤 성질들을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0: 맞아.
1: 자 좀비 일단 물어야 되죠.
0: 일단 무는 거.
1: 그리고 햇빛에 약해요.
0: 햇빛에 약하고
1: 밤에만 움직이고 그런 어떤 그 흡혈귀의 성질들을 다 갖고. 지금 발전돼서 좀비화된 거고
0: 예전에 그 영화 전문가, 영화 그 평론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드라큘라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뭔가 무서운 데 가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거를 영화에다가 암시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교훈으로?
0: 그래서, 네, 교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화를 보면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가지고 어디 어두운 데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드라큘라다.
1: 아.
0: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못하기 위한
1: 잠깐만요.
0: 국민윤리적인.
1: 여기서 잠깐만요. 네. 그게 꼭 나쁜 짓일까요? 그들에겐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큘라는 정말 그 할로윈 될 때, 할로윈 때마다 무조건 어떤 머스트해브 아이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어떤 공포 캐릭터의 고전과 클래식이죠.
0: 맞아요. 에, 에, 에. 지금도 여전히 봐도 뭔가 야, 저건 너무 옛날 거야라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멋있는. 그러니까 드라큘라도 생각해봐, 머리 이렇게 쫙 넘기고 아,
1: 생각보다 자세 잘 보세요. 에. 보통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들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드라큘라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0: 잘생겼어.
1: 브래드 피트도 잠깐 동안 드라큘라 역할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캐스팅의 기준이 잘생겨야 돼요.
0: 잘생겨야 되는데 드라큘라로 나중에 들통날 때가 어두워지면 이빨이 길어지잖아요.
1: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강원래 씨나 저는 못해요 그 역할을. 네. 일단 얼굴이 안 되기 때문에
0: 우리 외모는 좀 약간
1: 아, 늑대인간 쪽이죠.
0: 마당새.
1: 아, 그 늑대인간. 그러니까 귀신 쪽으로 가면 늑대인간이죠.
0: 늑대인간. 야, 그래서 네. 드라큘라 예전에 이렇게 입 모양 보고 약간 이렇게 덧니는 친구들.
1: 아, 덧니는 애들한테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0: 괜히 무서워하고
1: 머리. 기억나요? 옛날에 문방구에서 파는 건데
0: 맞아.
1: 드라큘라
0: 맞아.
1: 이빨 있었어.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해서 끼면 그 근데 지금도 어디 있을 텐데.
0: 친구들끼리 야 나도 한번 껴보자. 그럼 야 친구들한테 괜찮은 거야.
1: 그리고 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자, 4위 드라큘라 알아봤고요. 이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남양 특집 3위. 야, 3위 공포 영화의 아이콘이죠. 13일의 금요일. 아!
0: 오늘 며칠이지? 오늘 14일이구나.
1: 어머.
0: 어제가 13일이었어.
1: 어, 13일이 월요일이었네. 어,
0: 13일 월요일.
1: 그러니까 왠지 그 13일 금요일, 13일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이라는 숫자가 뭉쳐지면 상당히 안 좋은 날이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 하키 마스크. 그게 맞죠?
0: 맞아요.
1: 그 제이슨. 이름이 제이슨이야.
0: 제이슨.
1: 그리고 왜 손톱이 길고 막
0: 그거는 그거죠. 나이트메어.
1: 아, 나이트메어다. 아, 맞다.
0: 나이트메어. 그래서 나이트메어는 꿈을 꾸면 나타나는 괴물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인공들이 저렇게 졸려. 그럼 잠 안 돼, 잠 안 돼. 안 돼. 막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1: 졸면 나오고. 근데 그때 보면 친구들끼리 꼭 캠핑을 가. 캠핑 가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 13일에 금요일. 이게 사실은 좀 뭐랄까. 공포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뭐 사이코패스 어떤 뭐 살인마의 이야기잖아요.

0: 구경하다가 갑자기 어떤 신호를 받아 저거 다 뭐 다리가 부러지나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 야 그 뭐지 그 아 그
1: 베스터니
0: 아 맞아 맞아 아, 그것도 왜
1: 운명적인 거
0: 운명적인 거
1: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어차피 그 사고를 당하는
0: 그거 그 영화 순간 생각나네요.
1: 무서운 영화 참 많습니다.
0: 맞네.
1: 그런 영화를 생각하면서 올여름 좀 여러 시원하게 보내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남양 특집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 본격적으로 호러 장르를 표방한 곡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0: 네.
1: 안예은 씨가 부르는 창규라는 곡인데요.
0: 아.
1: 이 곡 내용이 호랑이에게 해를 입어 죽은 귀신이라는 뜻인데요. 창규. 이 창규는 조선시대 귀신 설화의 캐릭터로 본인이 호랑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호랑이 수발을 들며 행인을 꾀어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호랑이의 먹잇감을 만들어버립니다.
0: 아, 안예은 씨가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그 부르신 분이에요.
1: 아, 이거 문어도 무섭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되게 재밌는데 그 노래의 배경이나 느낌이 사파로 따지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안예은 씨의 캐릭터예요. 그 노래 자체가. 이거 노래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 기대가 됩니다. 안예은의 창귀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안예은 씨 노래 창귀예요?
1: 무서워요.
0: 어, 무섭죠. 그러니까 안예은 씨 그 창법 자체가 되게 독특해서.
1: 근데 이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구슬한 데든.

0: 건가?
1: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할머니가 밤에 옛날 이야기 해주는 듯한 톤 아. 그런 느낌과 근데 사실 안영훈 씨는 저는 그쪽 분야의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문어의 꿈이라든가 그 안영훈 씨가 보면 그 드라마 OST도 그 홍길동인가요? 뭐 옛날 홍길동 맞나? 하여튼 그 드라마 OST도 했었는데 전 꽤 네. 멋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오늘은 라떼 남양특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2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자, 랭킹쇼. 라스트 라떼 베스트 5. 2위. 2위는요. 깡총, 깡총. 여름밤을 뛰어다닌 공포의 강시.
2: 강시,
1: 아~
2: 강시.
1: 사실, 강시는.
2: 야, 강시.
1: 시작은 공포 영화였으나 아.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가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2: 좀 뭔가 그 무서움을 좀 재미로 풀어낸. 그렇죠.
1: 그러니까 강시의 특징은 이제 그 관 안에 있다가 이렇게 뛰어나와 가지고
2: 또 아, 좀비네.
1: 좀비죠.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가 누군가가 그 머리에 부적을 딱 붙이면 멈추는
2: 맞아, 맞아,
1: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 냄새를 또 맡잖아. 그래갖고 뭐 사람 냄새가 난다. 막 그럼 막 숨을 맞아요. 참아야 돼.
2: 숨을 참으면 안 보여.
1: 숨을 참으면 안 보여. 안 보이고 못 와.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면 온다 그러면 멈추고 막 힘들어하다가 탁 숨 쉬면 발견해갖고 뛰어가고 막. 근데 정말 얼굴 창백하고 왜 입술에 빨간 그 립스틱을 하나 찍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손을 앞으로 뻗고 실제로 배우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예전에 클론으로 활동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중국에 공연을 갔었는데 만리장성 앞에서 뭔가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 보니까 그 강시가 쓴 모자를 팔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쓰면 강시가 다 돼.
1: 아,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야.
2: 팬서들이 다 일렬로 서가지고 강시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왜냐면 이제 강시를 우리 어릴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 그 모자 쓰는 순간 다 강시가 될 수밖에 맞아. 없죠.
2: 그리고 이 강시 영화를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영화로 봤다기보다는 비디오로 봤어.
1: 아 맞아, 비디오로 많이 봤지.
2: 강시 선생님.
1: 아 맞네. 근데 무서우면서도 되게 따라하게 되는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이렇게.
2: 누가 더 멀리 뛰나 이렇게 시합하고.
1: 통통 튀고, 그러니까
2: 높이 뛰나 시합하고.
1: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 강시가 있어가지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강시가 나타났어. 밤에 가로등도 한 6개 있는데 그 중에 불이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 어두워. 근데 딱 누가 봐도 강신 거 느껴졌어. 뛰잖아요. 이게 점프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뛰지 않으면
2: 죽집 없어.
1: 무조건 잡힙니다. 점프해가지고 통.
2: 안 돼. 진짜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저녁에 우리 집 앞을 가는데 가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또는 걸어서 오는데 강시 한 6명이 나를 향해서 뛰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징에 지나칠 수 도망가야지 돼.
1: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건데 강시도 드라큘라 이빨 같은 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런 느낌이 약간 물고 막 그랬던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강시가 왜 강시인지, 그러니까 아마 내려가 내가 볼 땐 중국에서 내려오는 옛날 귀신들에 대한 애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동자? 뭐 이런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자, 2위 강시 알아봤습니다. 대망의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
1: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나병 특집 1위. 한국형 공포의 전설. 내 달이 내 나라. 구미호 천년호. 전설의 고향이 전설의 고향.
2: 전설의 고향. 맞아.
1: 여름밤 일단 전설의 고향 하는 시간만 되면 다 모여가지고 TV에서 가장 먼 벽 쪽으로 다 모여서 이불을 뒤집고 쓰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뭔가 뭐 별의별 귀신 다. 처녀 귀신 뭐 구미호 간 빼먹는 거.
2: 구미호가? 꼬리가 9개.
1: 그래서 뭐 사람의 간을 생간을 먹으면 뭐 승천하나 뭐 그런 거야. 근데 뭐 되게 예뻐. 그래갖고 지나가는 어떤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때 간 빼먹고 뭐 이런 거. 그랬던 아니 그 스토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화장실 얘기도 많고 사실 제일 시그니처는 내 다리 내놔라. 그러니까 뭔가 그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다리를 잘라 오면 뭐가 뭐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인공이 무서운데 막 가갖고 무덤에서 막 무덤을 파가지고 그래서 딱 가져왔는데 그걸 뭐 끓여 먹나 하여튼 뭐 아니면

0: 그 다음 소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툭툭툭툭 누구세요? 하더니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막 좀 약간 비슷해요 강씨랑. 왜냐면 발 현하니까 한 발로 뛰어오는 거야. 원 엄청 빠르지. 그러니까 이 전설의 고향은 그때마다 그 주제가 다 다르거든요.
1: 근데 대부분의 귀신들이 전설의 고향은 의상도 비슷했고,
0: 맞아.
1: 하얀 소복,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0: 소복.
1: 근데 아까 강 씨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을 마치고 또는 퇴근 후 또는 뭐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기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소복을 입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느낌이?
0: 아우, 그거 왜 현대로 돌아오면? 그 학교에서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1: 학교 계단?
0: 무슨 계단?
1: 여고 계단.
0: 여고 계단. 가까워지는 거. 점점점점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1: 그리고 저녁에 TV를 보고 있는데 TV에 귀신이 TV에서 기어 나와.
0: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귀신을 표현하는 색깔이 약간 다 달라서 그 TV에서 나오는 건 일본 쪽이잖아요.
1: 맞아요.
0: 강신은 중국 쪽이고 우리나라는 약간 소복에다가 피 묻히고 머리 길고
1: 그 구미호.
0: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전설의 고향이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1: 아니
0: 전설의 고향이요 그랬더니 예 예술의 전당이요
1: 예술의 전당을
0: 가야 되는데 전설의 고향이
1: 예술의 전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0: 전설의 고향이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예술의 전당이요 예술의 전당이요
1: 그러니까 가자는 사람도 웃기지만 알아듣는
0: 사람 그러니까 어떤 택시를 오래 하셨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1: 전설의 고향 이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0: 뭐
1: 그
0: 충남 뭐
1: 부리부리 아저씨 막 그런 했던
0: 내려오던 소리입니다. 뭐 그
1: 전설 따라
0: 삼천리. 맞아.
1: 그러면서 막 휙 소리나고
0: 너무나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그만하자.
1: 아니 나는 M이에요. 그거 한번 해줘. M 목소리 한번 더 내줘.
0: 난 M이다. 넌 누구냐?
1: 비슷해.
0: 그때 아마 이게 그 아마 감독님들 아실 텐데 그 이펙터라고 그러죠. 그 오디오에. 그러니까 드라마 찍을 때는 심은아 씨가 그냥 그대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펙터로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1: 비슷해.
0: 말씀하신 대로
1: 잘한다. 근데 우리 라떼라고 그러잖아, 라떼. 네. 라떼는 우리 반에 꼭 한 명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맞다. M 목소리 잘 내는 친구, 제주 넘기 잘하는 친구,
0: 맞아.
1: 귀신 이야기를
0: 잘하는 애들
1: 노트에다 있어. 적어가지고
0: 무섭게 하는 애들.
1: 레퍼토리 한 10개씩 갖고 다니는 친구들 다 있었던 것 같아. 그 친구들 다 보고 싶네요.
0: 저는 그 중에 야한 얘기 잘하는 친구였어요.
1: 야한 얘기.
0: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서 뭐 듣고 보고 이런 걸 짜가지고 되게 웃기게 야한 얘기를 많이 했던 초등학교 때.
1: 알겠습니다. 자, 홍록기의 럭키 라떼 씨 오늘은
0: 끝났어요?
1: 남양 특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0: 네.
1: 홍록기 씨 너무 재밌었고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듀스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방금 들으신 곡 엄정화의 초대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임재범이 부르는 이 밤이 지나면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꽁다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했더니 인구 대표성에 비해 장애인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0.86% 증가했는데 장애인 예산은 지난해 1.19%에서 1.17%로 오히려 감소했고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예산이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립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부처별 편중이 매우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와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영턱스 클럽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타인.

내일은 푸른 하늘, 영턱스 클럽의 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들이 겪고 있는 활동지원사 구인난 살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 소식과 뷰티풀 마인드의 피아노 콘서트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영동포 지회장 이상혜입니다. 장애인 인권 강사 그리고 또 동료 상담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끼리 서로 애로사항 걸 좀 의논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해주는 그것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동료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전수해줌으로 해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또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 상담 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 강의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피부에 와닿는 그 대화도 나누면서 같이 즐기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가장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저는 한번 도전을 한 겁니다. 영동포구에 약 151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지회에 와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자활, 자립, 일상에서 이제 비장애인과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 시각장애단체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등포 시각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많이 좀 찾고 싶고요. 어떤 영등포 지회 회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영등포 지회가 서울에서 최고 잘 나가고 최고 기분 좋은 그런 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많은 노래를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좋아합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이 겪고 있는 활동지원사 구인난에 대해 이야기해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 각각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20명 가운데 84명, 그러니까 70% 정도가 이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자주 겪었다는 응답이 26.7% 드나 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작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실제로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1: 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근력이 감소하는 희귀 질환을 가진 9살 아동을 키우는 49세 A씨입니다. 이 A씨는 이 아동의 몸무게가 20kg이 넘으면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동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 보니 실제 체감 무게는 1.5배 가까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 60대를 넘긴 활동 지원사가 혹시라도 그만두겠다고 할까 봐 늘 마음을 졸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지방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 경남 창녕에서 희귀 유전질환 자녀를 돌보던 44세 B씨는 6년 전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대구 시내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동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정작 지원을 해줄 사람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0: 예, 그 활동지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실 규모만 놓고 보면 활동지원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활동지원사는 15만 5,990명으로 전체 서비스 이용자인 14만 9,049명보다 많습니다. 숫자로는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셈인데요. 네. 문제는 장애의 중증도나 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있지만 정작 중증 장애인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환자에게는 이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왜 유독 중증 환우를 돌볼 활동지원사는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1: 네, 여기에는 활동지원사의 고령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실시한 처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활동지원 응답자 3.5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43.4%, 그리고 50대가 36.4%로 합치면 80%에 육박했고 이 여성 비율도 82.4%에 달했습니다. 결국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려면 이 체중을 지탱하고 또 몸을 옮기는 등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데요. 고령의 활동지원사에게는 사실 이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0: 네.
1: 실제로 한 활동지원사는 이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지원사들이 손목이나 허리 통증 같은 근 골격계 질환을 달고 산다고 말했고 또 처우에 비해서 업무가 고되다 보니 자연히 부담이 덜한 장애인이나 환자를 맡은

0: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고도 전했습니다. 결국 활동지원사 개인의 신체적 한계와 이 중증 돌봄이 요구하는 강도 사이의 간극이 이 중증장애인은 황달일수록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그 임금 체계에도 기피 현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임금 구조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올해 활동지원사에게 책정된 기본 시급은 17,270원이지만 이 활동지원사를 중개하는 기관의 수수료 그리고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시급은 최저 시급인 10,320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중증 장애인을 맡을 경우에는 시간당 3,3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사실 업무의 강도 차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가산이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몸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큰 중증 돌봄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임금 체계가 사실 유지되는 한 활동지원사들이 굳이 더 힘든 케이스를 자원해서 맡을 유인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 중증 장애 활동 지원사가 불법의 경계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중에는 엄밀히 말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래를 제거하는 기도관 석션이나 더 위장과 연결된 튜브인 위로관을 교체하거나 삽입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사실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비의료인 활동 지원사가 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서 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 지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 문제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때문에 아예 이러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환자를 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족 지원 제도라는 게 있죠?
0: 네, 이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보호자는 이 가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2회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보호자가 직접 당사자를 돌보게 된 경우에는 이 활동 지원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가족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 한해서 이 급여를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50% 수준인 급여를 인상하고 또 한시 적용을 상시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노동계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가족에게 우회로를 열어주면 장애인의 자립과 또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활동지원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또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할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족 지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당장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임시 방편과 또 사회적 돌봄이라는 제도의 원칙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 중증 돌봄 공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요?
0: 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일본의 중증 방문 개우 제도를 들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중증 신체 장애인이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4년 개정을 통해서 이용 대상이 지적 장애인 그리고 정신 장애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지켜보기라는 개념인데요. 활동 보조인이 여러 명 배치해서 중증 장애인 한 명의 자립 생활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에서도 이 24시간 활동 보조 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조차도 지역 편차랑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좀 참고할 지점이 있는데, 한 현지 조사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도쿄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또 4대 보험에도 가입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이 돌봄 노동의 처우를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끌어올리려 한 이런 방향성만큼은 또 우리 제도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자, 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0: 네, 오늘 살펴본 문제들을 종합하면 세 가지 정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이 활동지원사 수급에 좀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전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증 장애인 그리고 환자들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도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금보다는 현실화하고 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돌봄에 대해서는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가족 지원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이 이 가족이 떠안는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해법은 결국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 자체의 처우와 또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 희귀질환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아이의 몸무게가 느는 것을 이 성장의 기쁨이 아니라 돌봄의 공포로 느껴야 하는 현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김동률의 음성으로 듣죠? 여행.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는데 어떤 공모전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고용 확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장애인 고용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요. 실제 정책과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의 단순 아이디어의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직무 개발 분야와 정책, 제도, 사업 모델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개인은 물론이고 팀 단위와 기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집합니다.
0: 네, 그 공모 분야와 참여 방법 그리고 수상자

0: 혜택도 궁금합니다.
1: 네, 공무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직무 개발 분야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규 직무나 고용 모델을 제안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정책 제고 사업 모델 분야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입니다. 참가자는 두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요. 8월 14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 등 총 7개의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이 직접생산 확인 제도가 뭡니까?
1: 네,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에서 조달청의 목록 정보 시스템에 품목이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접수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가치엘터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0: 네, 그 직접 생산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신청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인증이 발급되는 겁니까?
1: 확인을 받은 사업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를 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받기 위해 신청이 접수가 되면요. 먼저 서류를 제출한 걸 검토한 다음에 공단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제 생산 공정과 생산 설비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게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채용 공고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형평,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요?
1: 네, 수자원공사에서 35명의 체험형 인턴을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직무는 사무보조로 근무는 자택에서 원격 근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자택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학력과 전공, 성별, 자격증 등 별도로 제한이 없으니까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또한 채용에 앞서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5일간의 온라인 직무훈련을 이수해야만 최종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8월 1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약 6개월이고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를 통해 월 112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0: 네, 이 체험형 인턴 근무에 참여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이번 체험형 인턴은 단순한 단기 근무를 넘어서 향후 일반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인턴 과정을 수료한 다음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턴으로 선발이 된다면 향후 2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일반직 장애인 공개 채용을 지원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수자원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35명이나 선발하는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이니만큼 더 많은 장애인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의 근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02-629-2164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드림누리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탁보조원 모집한다고요?
1: 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드림누리에서 세탁보조원 3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는 채용으로 근무지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이고요. 담당 업무는 세탁기와 건조기 작동, 세탁물 정리와 세탁물 배송을 지원하는 업무로 세탁물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연령이나 성별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저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어요?
1: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요.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급여는 월 201만 원 이상으로 중식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급 수당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입사 후에는 업무 적응을 위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지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서울 남부지사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서울 남부지사 02-6004번에 103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현대모비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아빛에서 채용 연계형 맞춤훈련생 모집하네요.
1: 네, 장애인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와 현대모비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아빛 주식회사의 번역지원 직무 맞춤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현대모비스와 장애인공단의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모아빛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연계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아빛이 필요로 하는 번역 직무를 중심으로 맞춤 훈련을 실시한 다음 훈련의 수료자 가운데 평가를 거쳐서 채용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훈련은 번역 지원을 중심으로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3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0: 훈련을 수료하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나요?
1: 서류 전형과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훈련생을 선발을 하고요. 훈련이 수료가 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과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채용 후에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의 근무를 하고요. 근무 실적에 따라 일부 인원은 본인 동의 하에 하루 8시간 근무까지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영어 전공자이거나 영어 활용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요. 맞춤 훈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02-6343-57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서울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벤자민 피부과와 연계한 발달 장애인 맞춤 훈련생 모집하죠.
1: 네. 장애인공단 서울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와 벤자민 피부과가 연계를 해서 발달 장애인 맞춤 훈련생 6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과정도 훈련을 통해서 직무를 익힌 다음 최종 평가를 거쳐 채용으로 이어지는 채용 연계형 맞춤 훈련입니다. 모집 직무는 피부과 홍보 물품 제작과 병원 업무 보조인데요. 훈련생들은 양말목, 키링과 모르꽃, 그리고 머그컵 전사 등 피부과 고객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을 배우고요. 수건 정리와 거즈 준비, 마스크 포장 등의 병원 업무 보조 직무도 함께 익힙니다. 평소에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섬세한 손 작업이 가능하고 병원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과정일 것 같은데요. 훈련 시작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0: 네, 훈련 일정과 채용 후 근무 조건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1: 훈련은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21일간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 5일 하루 6시간의 직무훈련과 직장예절, 의사소통 등 소양교육을 함께 받게 됩니다. 훈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교통비와 훈련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취업 후 직장 적응지도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요, 벤자민 피부과에서 주 5일, 오전 하루 4시간 근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바쁜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무대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최근 SNS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김홍도미술관을 비롯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서울맹학교, 충무아트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현맹인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활동했던 시각장애인 악

0: 학사 제도입니다. 세종대왕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발탁해 궁중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예술단입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단된 이후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무대에 알려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뉴욕 카네기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도 올랐고요.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날에는 2025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 네, 그 SNS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0: 네, 최근에 AI 기술과 국악을 접목한 창작 공연으로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전통음악의 깊이는 살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 확장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국악은 처음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5일에는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중구수용음악회 무대에 오릅니다.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AI로 작곡한 전통음악과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역 주민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편안하게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16일에는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이 주최하는 광화문 음악회에 참여합니다. 이 무대에서는 한글 점자 보급에 힘쓴 박두성 선생의 삶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곡, 전통과 클래식이 결합된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협업 무대를 통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1: 또 눈여겨볼 공연 있을까요?
0: 25일에 김홍도 미술관에서 공연이 열립니다. 조선을 그리다 홍도와 윤복을 주제로 한 공연이고요. 11월까지 월 1회씩 이어지는 연속 공연의 시작입니다. 단원들은 김홍도의 작품을 촉각명화로 감상하고 그 안에서 받은 영감을 AI와 함께 음악으로 창작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속 풍경과 인물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다시 해석하는 무대입니다. 그림을 눈으로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손끝으로 느끼고 소리로 상상하며 청각적 예술 경험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뷰티풀 마인드가 장애, 비장애 음악인이 참여하는 피아노 콘서트를 연다고요.
0: 사단법인 뷰티풀 마인드가 7월 1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뷰티풀 마인드 피아노 콘서트를 가집니다. 뷰티풀 마인드는 음악교육 지원사업과 장애 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운영, 장애예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청소년과 비장애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가운데 피아노 전공자들이 참여하는데요. 그동안 음악교육을 통해 성장해온 연주자들이 관객과 만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그 어떤 무대가 준비되는지도 궁금하네요.
0: 무대에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 연주자를 포함한 피아니스트 6명이 참여합니다. 공연은 독주와 피아노 앙상블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먼저 독주 무대에서는 바흐와 하이든, 쇼팽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주가 이어집니다. 1부에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이미르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이정민, 김재영이 각각 독주 무대를 꾸밉니다. 2부에서는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출신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비전 피아노 앙상블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들은 로토스와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두 대의 피아노로 들려주는 연주뿐만 아니라 세 명의 연주자가 한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식스핸즈 무대도 선보입니다. 한 대의 피아노 앞에서 세 연주자의 호흡이 맞물리는 무대인 만큼 독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와 공연 정보는 뷰티풀 마인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애가족 예술축제 야 모이자가 이틀에 걸쳐서 열린다는데 어떤 축제인가요?
0: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미래교육원 양평 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7회 장애가족 예술축제 야 모이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가족을 위한 행사입니다. 가족 안에서 돌봄과 관심이 장애 아동에게 집중되다 보면 비장애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예술과 놀이를 통한 정서 지원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슬로건도 이틀만큼은 너도 주인공이야 입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가족 안에서 잠시 돌봄의 주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어울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축제입니다.
1: 그렇군요. 1박 2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0: 첫날에는 입소식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또 연극놀이와 풍선놀이, 물놀이 프로그램도 마련되고요. 저녁에는 벌룬서커스와 마술, 마임, 비보이 공연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됩니다. 이튿날에는 명랑운동회와 가족에게 편지 쓰기, 나눔의 시간, 클로징 공연이 진행됩니다. 세계예술치료협회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과 형제자매를 위한 예술치유캠프와 가족 참여형 축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행사는 미술과 음악, 연극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에 체험 활동과 가족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됩니다.
1: 자, 이어서 서울시청 안에서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0: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생활생산품 판매시설이 오는 21일까지 서울특별시청 본청 9층 하늘광장 행복플러스 가게에서 제3회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작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행복플러스 가게 서울시청점을 방문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구매와 체험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전시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열림일터가 참여합니다. 열림일터 소속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그림 작품이 전시되고요.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 굿즈도 함께 판매됩니다. 굿즈는 다이어리, 장바구니, 포스트잇, 엽서 세트 등 모두 29종으로 구성됐습니다.
1: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0: 네, 이번 전시에서는 컬러링 캠퍼스 템플릿 체험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민들이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고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구매하고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건데요. 행복플러스 가게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장애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작품 전시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는 12월에도 추가 전시를 통해 시민과 장애예술인이 만나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카데미아 아트페어가 참여 작가를 공모하고 있네요.
0: 농카데미아 아트페어 사무국이 7월 23일까지 2026 농카데미아 아트페어에 함께할 시각예술작가 100팀을 공모합니다. 2026 농카데미아 아트페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서관 1층 전시홀에서 열립니다. 농카데미아 아트페어는 관람객이 도서관의 책장 사이를 거닐듯 자연스럽게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 연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시각예술 작가입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분야는 평면, 입체, 설치, 디자인, 공예, 사진, 영상, 일러스트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개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한다는 취지입니다. 선정된 100명의 작가에게는 아트페어 무료 참여와 전시 운영, 판매 대행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또한 선정 작가 가운데 우수 작가 10명을 선발해 경기도서관 연계 기획전 참여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요. 공모 관련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농카데미아 아트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얼이 부르는 같은 시간 속에 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퇴근 시간대와 심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동안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5개 광고물이나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등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고정하거나 철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증대 등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40% 증가할 거로 예상했고 내수는 2% 증가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는 당초 예상보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로 예상했고 소비자 물가는 중동 사태 여파 등으로 2.6% 상승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장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연설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이란 대응이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커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미국 동부 현지 시각 14일 오후 4시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연령기 중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총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2월부터 5년 7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거점을 두고 5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국내 조직원을 통해 중고등학생 10여 명을 회원 모집 등 역할로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20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88명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온열 질환자는 115명으로 주말 동안 모두 20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9도입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2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 갑자기 긴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고서야 미장원에 다녀왔는지 이발소에 다녀왔는지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거울을 보고 그것도 유심히 보니까 얼굴에 뭐가 조그만 게 나도 거슬려서 자꾸 손이 가지요. 그러다가 빨갛게 된다든지 하면은 남들이 볼까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렇게 나를 자세히 안 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모임에 나온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화장도 못하고 나왔어. 근데요,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분이 화장을 안 하고 나온 걸 몰랐을 겁니다. 스스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고 실은 화장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잘은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 했다고 고백을 하니까 아, 화장을 안 했구나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도 여유를 좀 많이 두어서 내 기준으로 편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수연 리포터의 화재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회 대표 우흥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흥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서는 최근 시황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어르신들에게 훨씬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 메시지 방식으로 관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도 신청 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별도 서식 대신 신청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에 93%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신청률은 3.4%에 그쳤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어르신들의 온라인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년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체 가운데 40.6%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재고용률도 47.8%로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운수업 등 인력 난이 심한 업종은 재고용률이 평균을 웃돌았지만 금융, 보험업 등은 저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업종별 상황에 맞게 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마철 노년층의 낙상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길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젖은 노면은 미끄러짐을 유발해 척추 압박 골절이나 손목 염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요추 골절과 손목 염좌 환자는 여름철, 특히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상 후 허리나 손목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을 줄여 걷는 등 예방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남진이에요. 나야 나.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터의 화제 현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떠나보시죠. 화제거리 있는 현장 어디일까요? 전선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디로 갈까요?
2: 네, 오늘은요. 네. 마포구의 우아한 몸짓으로 건강과 그리고 자신감과 함께 키워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 우아한 몸짓으로?
2: 굉장히 우아하시더라고요.
1: 네.
2: 네, 자세도 아주 그냥 고다서 네. 정말 이건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2: 바로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이 성인 발레 강습 현장이었어요.
1: 아, 네, 네.
2: 발레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화려한 그런 공연장에서 전공자들만 하는 그런 춤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2: 뭐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1: 네.
2: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1: 네.
2: 뭐 구체육센터, 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곳곳에서 이 성인 발레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1: 네네.
2: 정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땀 흘리면서 우아한 동작을 열심히 배우고 계셨는데
1: 네.
2: 백조 같았어요. 진짜 너무 자세들이 어쩜 그렇게 예쁠까요?
1: 네네.
2: 와 진짜 저도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1: 네.
2: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령에 맞춰서 백조처럼 움직이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1: 네.
3: 안 돼, 안 돼. 빠질 끌어올리게 옆으로

0: 아니 이 구령에 맞추려면은
1: 그러니까요.
0: 몸이 가늘어야 되잖아요.
1: 어 근데 저 너무 신기한 게 네. 근데 저는 정말 발레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일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좀 날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체형들이 다 다양했어요. 날씬한 분, 한 중간쯤 되신 분,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통통하신 분. 네. 이런 분들도 있고요. 키가 크고 또 키가 작고 또 키가 중간인.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함께 배우는 걸 보면서 네. 와, 이렇게 발레는 이렇게 통통해도 아니 진짜 많이 통통해도 가능한 게 네. 오, 발레구나.
0: 아, 백조도 또 통통할 수가 있으니까요.
1: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또 이 발레 하시는 분 통통한 분들이 네. 너무 유연하시더라고요.
0: 아, 오래 하셨나 보군요.
1: 네. 네. 그래서 이 발레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의 선입견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의 구령이 떨어질 때마다 자세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렇게 발을 잡고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이렇게 발끝까지 신경 쓰면서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공연을 앞둔 그런 발레리나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정말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취미나 운동이다 이렇게 여겼던 발레가 이제는 뭐 남녀노소 남자들도 요즘 또 발레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게 누구나 뭐 즐기는 생활 운동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인 발레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참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한 소개는 우리 김지연 원장님 얘기로 들어봤습니다.
2: 네. 일단은 예전에는 입시무용 발레는 좀 입시무용에 가까웠고 번잡할 수 없는 약간 그 턱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이제 헬스, 몸 건강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많이 두시고 관심도 많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피트니스나 뭐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발레를 선택을 많이 하세요. 발레 자체가 이제 운동 효과도 좋은데 일단은 라인을 살리는 게 제일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속근육을 쓰고 뭐 쉐입을 정리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미에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몸을 예쁘게 만드시고 또 음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함께 힐링도 되시고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성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별로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기초 베이직부터 그 다음 단계 레벨 1, 레벨 2, 레벨 3, 토슈주반까지 작품반까지 이렇게 한 5, 6단계로 저희는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일단은 몸 푸는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 발레 기본 동작 바 워크를 통해서 몸을 정리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정말 춤처럼 여러 가지 동작들도 배우고 이제 계속 이렇게 레벨이 업 되는 거죠.
0: 네네.
1: 네, 들으신 것처럼 성인 발레는요 자세를 바로 잡고 또 코어 근육도 잡아주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까지 날려주는 그런 매력적인 또 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요즘 특히 구체육센터나 또 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저에서도 70대 수강생들도 정말 꾸준히 도전할 만큼 인기가 뭐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0: 70대인 저도 3년 전에 네. 발리를 배우러 갔다가 네. 강사가 그만두시면서 발레로 옮겼어요.
1: 어떠셨어요?
0: 한 달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일단 발을 잡고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게 네. 좋았는데 그 선생님도 관두셔가지고 발리도 발레도 다 놓쳤어요.
1: 안타깝네요. 네네.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네. 이 9월에 또 강습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발레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좀 집에서 가까운 그 구체육센터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 좀 찾으셔서 네네. 한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쉽게 그리고 문턱이 낮은 이런 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네. 뭐 70대, 80대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일단 자세 교정이 돼요.
1: 그러니까요. 네네. 그것만큼 해도 그 굽어진 허리가 펴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처음 발레에 도전한 우리 초보 회원님 그리고 또 꾸준히 배우 고 계시는 회원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0: 네.
3: 발레가 일반인들에게도 좋다는 이제 상식이나 그런 것들 소문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보게 됐어.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체형 교정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게 됐어. 처음은 일단은 신선하다는 느낌이고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용기가 붙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4: 오, 근데 아까 하루가 봤는데 그 다리 뒤로 백할 때 살짝 안 되시던데.
3: 네, 맞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주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나 평을 좀 들어요. 우와. 이제 사무실 근무할 때 동료들이 자세가 굉장히 고다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약간 배를 내밀고 걷는다면 발레를 배움으로써 조금 제 자세에 신경을 쓰고

0: 조금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발레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조금 배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만큼 어려운 걸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얻는 성취감이 있어요.
2: 어렵다고 얘기해. 우리 방송 듣는 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1: 근데 그만큼 짜릿해요. 딱 안 되던 게 됐을 때. 발레 덕분에 평소에도 뭐 갈비뼈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게 되고 버스에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네. 다른 사람들이 보던지 말던지 일단 나는 발레 자세라도 조금 더 연습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가장 큰 점은 성격이랑 또 일하는 태도 같은 건데 일단 사람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이랑 되게 가깝게 몸을 이제 봐주시고 하다 보니까 성격도 많이 밝아졌고 그리고 옛날에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발레하면서 확실히 열심히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속에서 변하는 게 밖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 네네.
4: 회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3: 갈비뼈.
4: 그러니까요. 발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왜 성인 발레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분들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네.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감까지 얻다 보니까 어느새 발레가 삶의 즐거움이 됐다라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회원님들 올가을에 이 무대 공연까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오. 그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새로운 도전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올해 60세의 회원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의 얘기 끝으로 또 들어보시죠.
3: 네.
5: 저는 어렸을 때 발레리나가 된 게 꿈이었거든요. 오.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네.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성인 발레가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뭐 20, 30대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중년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4: 그래서, 와서 보니?
5: 네, 와서 보니.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빠지고 했는데 한 7, 8년 정도 된
4: 7, 8년?
5: 네.
4: 우와, 그러면 뭐 웬만한 동작들은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
5: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몸이, 아니 제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제 몸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
4: 내 생각은 발레리나인데 네. 내 몸은 난 거죠.
5: 네, 그렇죠.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공간에서 즐기고 음악 듣고 몸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의 무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뭔가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이제 성취할 수 있고 또 관객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우와 멋지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한 번에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게 세 번째예요. 네. 무대에 섰을 때 그 떨림과 설렘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긴장되기도 하지만 비록 솔로는 아니고 군무일지라도 그 순간만큼 온전히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즐기고 재미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다 키운 상태고 남편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년이라는 시기가. 근데 이때가 바로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잊었던 꿈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화이팅입니다.
4: 화이팅!
3: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성인 발레는 단순히 춤을 배운다기보다는 몸의 중심을 의식하면서 하는 운동에 가까워서 척추를 곧게 세우는 자세 습관 만들기, 코어 강화, 유연성과 균형 감각 향상,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어서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또 알맞다고 하는군요. 요즘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성인 발레 프로그램이 눈에 많이 띄고요. 또 성인 발레보다 좀 더 운동 효과에 중점을 둔 발레 핏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수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김정호예요. 하얀 나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도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아니 국제 뉴스에서 이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대지진으로 인한 어떤 공식 사망자 숫자라든가 피해 상황이 나올 때마다 아, 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망자 숫자가 4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정말 지진에는 속수무책이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베네수엘라의 경우 규모 7.5의 이중 지진이었어요.
0: 네, 네.
1: 더군다나 인구

0: 지역인 수도 카라카스와 라카이라주를 강타했기 때문에 부상자와 실종자 숫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이렇게 큰 건데요.
1: 네네.
0: 네, 현재 상황은 초기 구조 작업이 완료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 구호 기관들이 의료와 물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식수와 식량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1: 네네.
0: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도 좀 검색해보고 책을 찾다가 KBS에서 뉴스월드와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 남았을까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박청기 PD의 저서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또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 네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축구 실력 그리고 이런저런 여행 정보나 음식 그리고 멕시코와 페루의 유적지 이런 정도잖아요.
0: 네. 제 주위에도 쿠바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아 쿠바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네, 그 이상은 뭐 얘기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1: 네네.
0: 네, 저자는 라틴 아메리카가 한 20여 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네, 독립적이면서도 종속적이고 자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라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 마다 인종적, 지리적, 경제적 차이가 크다고 하네요.
1: 네.
0: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원주민 인디오, 혼혈인 메스티조, 물라토 등의 인종 구조 자체가 다양하다고 해요.
1: 아.
0: 그리고 저는 이번에 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국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1: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 아니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석유가 많다고? 근데 왜 그런 나라를 가난한 나라라고 하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 네네.
0: 네, 그런데 이런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경제학자들은 자원의 저주라고 한다네요.
1: 아.
0: 그러니까 자원의 저주라는 것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바로 그 풍부한 자원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라고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현재 총 3,032억 배럴로 추산되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1: 네네.
0: 또 희토류도 지하자원 매장량도 풍부하대요.
1: 네.
0: 하지만 국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를 제대로 생산해서 팔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1: 아, 네, 네.
0: 또 더군다나 석유 수출로 이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해도
1: 네.
0: 생필품과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산업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오랫동안 정치권의 부패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더구나 국제유가는 유동적이니까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은 베네수엘라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는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지만 이런 사정이 또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저자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 경제가 단일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경제 구조가 취약해진다네요.
1: 네, 네.
0: 네,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4년 이후에요. 음식과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경제난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주변 국가로 탈출한 인구가 약 79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1: 아,
0: 저는 또 이것도 처음 네. 알았는데요.
1: 네네.
0: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 내지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로
1: 네.
0: 사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이라고 합니다.
1: 그런데
0: 이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인접한 중남미 국가를 향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또 그들 국가들은 재정적 부담, 사회적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요.
1: 네네.
0: 또 한편

0: 그러네요.
1: 네네.
0: 그래서 저자는 베네수엘라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네, 이번 대지진으로 나라를 떠나는 국민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1: 네.
0: 베네수엘라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네네.
0: 저는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를 읽어가면서 아, 자원 풍부한 것도 부러워할 것 없구나.
1: 네.
0: 정치적, 경제적 안정, 산업 구조, 교육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국가의 구조가 더 핵심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1: 네네. 우리는 오랫동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심을 해야 했는데, 그래서 동해 어딘가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뉴스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잖아요.
0: 네, 주가가 치솟고 난리가 났었죠.
1: 네네.
0: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석유 울렁증이라고 봅니다.
1: 네네.
0: 네, 현재 또 미국과 이란의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포함한 14개의 그 어떤 합의, 그러니까 종전 합의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다시 양국 지도부가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또 우리는, 아유, 우리는 석유도 안 나는데 하면서 물가 걱정하게 됩니다.
1: 네네.
0: 아, 뭐, 하지만 뭐, 산다는 것이 이러한 예측 불허 상황 또 풍파의 연속이구나 하면서 지금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1: 네네.
0: 그래도 가끔 어떤 짧은 컬럼에서 힘을 얻게 돼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과학기술자 오초로 선생의 컬럼 AI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1: 네.
0: 사실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지진의 시기나 뭐 위치, 규모를 예측하진 못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예측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다음에 최근에 독일의 지구과학센터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또 몇 달 사이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기계학습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1: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정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자연재해고 피해도 엄청난데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는 하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 때가 올 테니까 말이죠.
0: 네, 가능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과거에 일어났던 대지진의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수많은 작은 지진이라든가 여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진 활동의 숨은 패턴을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네. 네, 뭐 지진 발생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일부 단층은 뚜렷한 경고나 신호도 없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지진을 완전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저는 이번 연구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실마리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만 하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라면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지진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번 베네수엘라 같은 지진으로 인한 대참사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KBS 박천기 PD의 저서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에 나오는 베네수엘라의 자원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문학당 상호의 대표 웅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어진 노래 빌 위더스입니다. Lean on Me.

0: 인생 설계, 재무 설계 이어집니다. 오늘은 증권 전문가 김주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 시작과 함께 우리 증시가 급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최근 화제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1: 예, 지난달 초 이제 9,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로 이제 지수 7,000을 이탈하면서 고점 대비 대략 한 3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0: 네네.
1: 아, 코스닥은 하락이 더 심해서요. 지난달 초에 지수 1,200에서 30% 이상 하락해서 역시 어제 종가로 이제 8,000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0: 네네.
1: 이란 전쟁이나 이제 반도체 업종 피크 같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네. 가장 큰 요인은 수급적인 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 수급의 이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단연 5월 말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이고요.
0: 네네.
1: 출시된 이후에 이제 시장의 수급을 이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이 이제 극심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0: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50%가 넘어섰거든요. 이 두 종목의 이제 레버리지 ETF도 거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면서 시장을 위아래로 급격하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심지어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2분기 89조 원이라는 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그날 지수가 장중 8% 이상 좀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어제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0: 네.
1: 오늘도 양시장이 장중에 5% 이상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0: 아, 네, 네.
1: 분기에 89조 원은 이제 삼성전자의 뭐 분기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지만 뭐 엔비디아나 애플의 이제 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이제 글로벌 1위의 성적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당일 7% 하락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1: 상승 하락을 떠나서 이 정도의 이제 시장 변동성은 뭐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동안 겨우 살아나던 투자 심리나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급 위기가

0: 있을 때 발동이 되는데요.
1: 네.
0: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한 20분 가량 시장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이제 강제로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1: 네.
0: 우리 코스피 역사에서 지금까지 13번 발동이 되었는데 그 중에 7번, 그러니까 절반 이상 올해에만 발동되었고
1: 네.
0: 특히 단일 종목 ETF 출시된 이후에만 다섯 번째 지금 발동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뉴스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국에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하죠.
0: 네, 정치권이나 당국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우려될 정도이니까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일반 투자자는 물론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는 뭐 상장 폐지해라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아.
0: 조만간에 이제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1: 네.
0: 뭐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관련된 상품이 이제 미국이나 홍콩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상품 자체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좀 서둘러서 출시되었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0: 가뜩이나 이제 우리 증시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올랐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이었는데요.
1: 네, 네.
0: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포모 같은 투자 심리까지 더해져서 이제 소위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던 거죠.
1: 맞습니다.
0: 네, 문제는 해당 상품 자체도 문제지만
1: 네.
0: 전체 시장 수급이 해당 상품들로 이제 쏠리면서 여타 멀쩡한 종목들의 이제 거래가 실종되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1: 네, 네.
0: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관련 ETF들의 거래 대금 비중이 지난주 보니까요. 기준 전체 시장의 한 83%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그야말로 극심하네요. 쏠림이.
0: 그렇죠.
1: 네.
0: 예.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연초에 하루 거래 대금 14조 원이었는데요.
1: 네네.
0: 최근에는 7조 원대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1: 오, 네, 네.
0: 그렇다고 뭐 그 출시된 그 해당 ETF들 수익이 좋았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1: 아.
0: 5월 말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이 총 16종인데요. 어제까지 그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2종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뭐 마이너스 한 2, 30%, 많게는 한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1: 네, 네.
0: 전체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해당 상품들도 굉장히 큰 손실 중이라는 거죠.
1: 정말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0: 네네.
1: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1: 네.
0: 그냥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좀 괴롭더라도 관망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네네.
0: 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V코스피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일명 이제 공포탐욕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1: 공포탐욕지수.
0: 네, 공포탐욕지수. 네. 이 지수가 보통 평소에 15에서 한 25 사이를 이제 오가고 이게 한 30을 넘으면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보는 이제 지표인데요.
1: 네.
0: 숫자가 낮으면은 좀 이제 공포 국면이고 숫자가 높으면은 좀 탐욕에 가까운 심리를 좀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1: 네, 네.
0: 현재 이 지수가 80대 후반으로 역대급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하루에도 이제 지수가 5에서 한 10%를 매일같이 좀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여간 아닐 것입니다.
1: 네. 예.
0: 하지만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을 거고요.
1: 네.
0: 기업이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제 밸류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막연한 이제 공포에 주식을 좀 매도하거나 또는 섣불리 이제 기회라고 여겨서 성급히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차분하게 시장이 좀 어느 즈음에서 안정이 되는 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확인하고 대응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 직접 투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1: 네.
0: 이럴 때 고민은 이제 내가 하는 투자 비중이 적정한지가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내 이제 금융자산 전체 중에서 주식 비중이 좀 적절한지. 그리고 종목들의 비중은 좀 적절한지 정도
1: 네.
0: 말입니다.
1: 네.
0: 만약에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다면 좀 괴롭더라도 주가 추이와 관계없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1: 네.
0: 만약에 이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낮다면 비중을 좀 늘리는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심하게 널뛰기를 할 때 네. 치명적으로 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1: 네, 네.
0: 주식 투자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1: 네.
0: 만약에 이제 특정 종목에서 50% 소위 이제 반토막이 난다면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두 배가 올라야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잃지 않으면 시장은 늘 기회가 오는 법인데
1: 네.
0: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0: 정도로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 만에는 두 배, 세 배 어렵습니다.
1: 네, 네. 더더군다나 뭐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0: 그렇습니다.
1: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 오늘 예. 말씀하신 걸 잘 유념을 하셔야 되겠어요. 치명적으로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0: 네, 지난주 12일 마침내 SK 하이닉스가 미국 그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1: 네, 네.
0: ADR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미국 주식 예탁증서라는 형태로 거래가 되어서
1: 네.
0: 첫날 이제 공모가 $149 대비 한 13% 가량 네. 상승을 했고 어제는 한 5% 한 7%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정작 우리 시장에서는 어저께 15%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었습니다.
1: 네.
0: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히 자금 조달을 넘어서 해당 기업의 이제 가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시장의 이제 가치를 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1: 네네.
0: 하이닉스가 이번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확보된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가량 됩니다.
1: 네.
0: 확보된 자금은 신규 설비 투자 등에 당연히 활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1: 네.
0: 이렇게 되면은 같은 종목의 가격이 이제 미국 가격, 한국 가격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요.
1: 네.
0: 대만의 TSMC나 이제 그런 비슷한 그 사례를 보면 글로벌 자금이 풍부한 미국 증시에서 자국 내 주가보다 좀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1: 네.
0: 해당 기업에 이제 투자 중이신 분들은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가격 추이를 잘 좀 그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이제 곧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발표가 예정입니다.
1: 네.
0: 뭐 여전히 호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장주 두 종목이 최근 이제 시장과 함께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실적 피크 가능성을 얘기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 어저께는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증권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0: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도래한 만큼 하이닉스 외에도 보유 중이거나 관심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1: 네. 자, 이제 끝으로 간단히 우리 시장 상반기 상황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역시 네네. 반도체가 대장이었죠?
0: 네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4,214에서 시작이 돼서
1: 네.
0: 8,479로 101% 두 배 상승했습니다.
1: 네.
0: 뭐 역대급 상승을 이끈 배경은 개인의 수급으로 상반기에만 개인들이 자그마치 161조 원을 네. 매수했습니다.
1: 네.
0: 몇 년 전 이제 코로나 때 소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러죠.
1: 네네.
0: 그때 2020년에 개인들이 매수한 게 한 54조 원, 2021년도에 75조 원이었는데 그걸 훌쩍 넘긴 규모였습니다.
1: 네.
0: 상반기 동안에 삼성전자가 178% 상승했고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서 307% 급등했습니다.
1: 네.
0: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뭐 종목으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IT 부품 주인 삼성전기였습니다.
1: 아, 네. 네.
0: 삼성전기가 연초 한 25만 원에서 지난달 말에 218만 원에서 한 750%가량 상승했습니다.
1: 대단하군요.
0: 네.
1: 자, 오늘은 레버리지 ETF 등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들을 살펴봤고 상반기 상황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 전문가이신 김주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끝 노래 김일임의 이젠 떠나가 볼까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귀했던 시절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비서법은 동네 개울에서 몇감기였습니다. 연배가 좀 되신다면 아마도 거의 알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입술이 펄해지도록 놀던 기억 있으시겠지요? 어떤 분의 추억담이 생각납니다. 실컷 놀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바지가 없더랍니다. 짓궂은 친구들이 바지를 슬쩍 가져간 것이었지요. 팬티만 입고 갈 순 없으니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물속에서 벌벌 떨다가 대충 윗옷만 걸치고 논두렁길을 냅다 뛰어갔는데 그때 논에서 울던 개구리 소리가 마치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창피했던 일도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는 추억이 돼버립니다. 아마 오늘 들어볼 노래들도 그런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소환해 주겠지요? 이명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얼굴 빨개졌다네.

네, 오늘은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의 시 7월을 소개합니다. 앵두나무 밑에 모이던 아이들이 살구나무 그늘로 옮겨가면 누렇던 보리들이 다 걷어지고 모내기도 끝나 다시 젊어지는 산과 들, 진초록 땅 위에 태양은 타오르고 물씬물씬 숨을 쉬며 푸나무는 자란다. 뻐꾸기야, 내 소리에도 실증이 났다. 수다스런 꾀꼬리야, 너도 멀리 가거라. 보또랑 물소리 따라 우리들 김매기 노래, 구슬프게 또 우렁차게 울려라. 길 솟는 담배밭, 옥수수밭에 땀을 뿌려라. 아, 7월은 버드나무 그늘에서 찐감자를 먹는, 복숭아를 따며 하늘을 쳐다보는, 7월은 다시 목이 타는 가뭄과 싸우고 지루한 장마를 견디고 태풍과 홍수를 이겨내어야 하는, 7월은 우리들 땀과 노래 속에 흘러가라. 7월은 싱싱한 열매와 푸르름 속에 살아가라. 높은 음자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누워.

0: 네, 여름철 식사 시간만 되면 종종 등장하는 즐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삼삼한 평양냉면이냐, 알싸한 함흥냉면이냐, 시원한 물냉이냐, 매콤달콤 비빔냉면이냐. 네, 냉면을 고르는 입맛과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좋은 옛노래 앞에서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모일 겁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는 평양냉면 팝니까? 함흥냉면 팝니까? 이슬 짓고 하세요.
1: 저는 둘 다 아니고요. 네. 치장냉면 팝니다.
0: 아, 그거는 뭐 출처가 없습니까? 뭐 남한식입니까?
1: 좀 독특해요. 시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기계식 면 뽑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양념장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그 양념 맛을 먹는 냉면이잖아요.
0: 함흥식도 아니고 평양식도 아니고.
1: 그렇죠. 아, 그렇군요. 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네. 시장냉면.
0: 그것도 이제 대전에 있는 시장인가 보죠?
1: 아,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직접 면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들.
0: 이건 좀 쉽죠.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1: 저는 무조건 물입니다.
0: 아, 여름엔 물냉면이죠.
1: 네, 시원하게 그 육수 마시는 그 맛도 있고.
0: 그럼요.
1: 예. 또 비빔냉면 파들은 냉면은 모르시네. 라고.
0: 아니 비빔냉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여름은 무조건 물냉면입니다. 아,
1: 다른 분들은 또 회냉면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0: 비빔냉면의 상위 호환.
1: 예, 예. 그렇죠.
0: 자, 오늘 선곡 주제가 냉면은 아니겠고요. 네. 뭐죠?
1: 지난 시간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 몇 곡하고 네. 뒤에는 또 레게 음악들까지 준비했습니다.
0: 진정한 또 여름 음악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앞부분 보사노바 들어볼 텐데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우선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준비했고요.
0: 아, 예, 예.
1: 유지아 씨의 우울한 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0: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오늘 조성모 씨와 조덕배 씨가 함께 부른 걸로 준비하신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원래 조덕배 씨가 원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덕배 씨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네. 이후에 2012년에 결혼하게 되는 아내와 밀당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발표 당시에도 히트했지만 제 생각에는 가요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 중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닌가 생각이 돼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발표 당시에도 히트했지만 2005년에 조성모 씨가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에서 조덕배 씨와 듀엣 버전을 발표했고요. 또 유하 감독의 2006년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보영 씨와 조인성 씨가 부르는 장면이 담기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유지아 씨 노래 준비하셨는데 우울한 편지도 보사노바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운의 뮤지션이라고 항상 얘기가 되는 음악인이죠. 기본적으로 보사노바 넘버인데 좀 더 재즈 느낌이 강하게 편곡된 그런 곡이에요. 87년에 발표된 유지아 씨의 유일한 음반은 퓨전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시도해서 이후의 국내 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죠.
0: 네.
1: 또 그를 기리는 행사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멋진 음악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아까운 뮤지션이었죠. 26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살아있다면 한 65세쯤 됐을 텐데
1: 네.
0: 세월이 참 빠릅니다. 두 곡 들어보시죠. 조성모와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0: 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여름과 잘 어울리는 보사노바풍의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조성모,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초복이네요. 막 삼계탕집 꽉 찰 것 같은데, 송명아 씨는 라면 많이 하시니까 혹시 뭐 초계라면이라도 끓여 드십니까?
1: 그건 아니고요. 네. 포장된 삼계탕이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예 그거, 반조리 뭐 예,
1: 그거 아니면 복날 삼계탕 스틱 네. 갔다가 실망을 열어보내가지고 뭐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 사다 먹거나 마트에서 네. 아니면은 그거 먹습니다. 치킨.
0: 뭐 같은 거니까요. 원료는.
1: 예, 어차피 원료가 같잖아요.
0: 그렇죠. 예.
1: 치킨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예.
0: 치킨 먹으면서 옆에 곰탕 국물 하나 마시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치킨 먹을 때는 저거 치맥이니까 다른 게 있어야죠.
0: 예. 그렇죠. 예. 자, 다음은 어떤 곡들 준비하셨나요?
1: 이번에는 두 곡인데요.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박학기 씨의 향기로운 추억,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밴드 어떤 날의 음악은 뭐 지금 들어도 참 세련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 두 분으로 구성된 듀엣이죠. 어떤 날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네. 오래된 친구는요. 요즘 음악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어떤 날에 영향받는 음악인들이 많은데, 어떤 날의 독집은 두 장밖에 없어요.
0: 아, 그렇네요.
1: 네. 데뷔 앨범에는 특히 퓨전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음악들이 수록이 됐었는데, 조동익 씨가 작곡한 이 오래된 친구는 보사노바 넘버고요. 네. 보사노바의 나른한 리듬 가운데서 뭐 여러 재즈 장르를 섭렵한 음악인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아주 차분한 곡입니다.
0: 네. 이어서 박학기 씨의 노래.
1: 네. 네. 박학기 씨는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기획한 옴니버스 앨범 우리 노래 전시회를 통해서 데뷔한 가수인데요. 우리 노래 전시회에는 김현철 씨가 작곡한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가 담겨 있어요. 음반 데뷔 이전에 주로 신촌과 반배동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예. 박학기 씨의 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수는 하덕규 씨였다고 그래요.
0: 아, 시인과 춘장.
1: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수 모두 굉장히 서정적인 뭐

0: 음악성을 자랑하고 있고, 전에 시흥가 촌장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네. 게스트로 또 박학기 씨가 나와서 네, 노래 부르는 그런 공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1: 박학기 씨의 음색은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0: 그렇죠. 예. 미성이라고만 표현하기 좀
1: 그러니까요.
0: 아쉬운 그런 목소리죠.
1: 그렇게 가느다란 송곳 같은데도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0: 네, 따뜻하게 오히려 느껴지고요. 예. 예.
1: 향기로운 추억, 앞서 얘기한 어떤 날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0: 네, 이 노래가 바로 어떤 날에 조동익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1: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내게

0: 네,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어떤 날의 멤버였던 조동익 씨가 뭐 좋은 노래 많이 만드셨지만
1: 네.
0: 가장 잘 만든 곡이 향기로운 추억 같아요.
1: 그리고 되게 매치가 잘 됐어요. 예. 가수하고 곡하고.
0: 박학기 씨랑
1: 예. 예.
0: 좋은 가수에게 딱 맞는 곡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름날의 추억하면 주로 저희 세대는 뭐 친구들과 MT 갔던 혹은 여행 갔던 생각 많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송명아 씨는 주로 여름에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바다입니까?
1: 산으로 갔습니다.
0: 산으로요? 예. 와, 특이하셨네요.
1: 바다는 빡빡한 그런 느낌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0: 사람이 너무 많다.
1: 예, 그러니까 네. 피서라고 해서 여름을 피하러 갔는데 더 더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0: 맞아요. 예. 네, 항상 그랬죠.
1: 산으로 가면은 당시에는 학창시절에는 아무데나 텐트 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계곡 옆에 텐트 치고 네. 올라가다가 힘들면 텐트 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은 없는데 텐트 치고 이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요즘은 그 좀 이렇게 자리 지정이 많이 돼 있고
1: 네.
0: 금지구역이 많잖아요.
1: 산에서 야영이 일단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0: 맞아요. 네.
1: 예. 산장 같은 데 이용하게 돼 있죠.
0: 네. 저도 언젠가 대학 때 급작스럽게 지리산으로 갔는데
1: 네.
0: 밤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텐트를 치고 잤단 말이죠. 일어나니까 화엄사 경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탁 소리에 깨서
1: 좋은 자리에
0: 화들짝 놀라서 좋은 도망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1: 좋은 자리에 텐트 치셨네요.
0: 예. 이번에도 두 곡이죠.
1: 네. 오석준 씨의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밤 그리고 장필순 씨의 어느새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예, 오석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1: 예, 오석준 씨는 김성호와 유재하의 감성이 함께한 음악인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싱어송라이터죠.
0: 예.
1: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은 데뷔 앨범 수록곡이고요. 전체적으로 앨범이 락발라드, 포크, 보사노바 여러 음악들이 혼재해 있는데 모든 곡의 가사를 김성호 씨가 썼고 곡은 오석준 씨가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은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곡으로 알려져 있죠.
0: 네. 이어서 들어볼 노래가 바로 김현철 씨가 작곡한 노래네요. 장필순의 어느새.
1: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 씨의 초기 작품들은 특히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은데요.
0: 네.
1: 장필순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 어느새도 김현철 씨가 만든 보사노바 넘버예요. 장필순 씨는 일찌감치 많은 음악인의 앨범에 코러스로 참여를 했었고 데뷔 앨범이 나올 당시에는 가창력보다 음색으로 청자를 사로잡으면서 뭐 자연 리버브가 걸린 신비로운 음색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0: 네.
1: 김현철 씨가 작곡한 어느새 역시도 그런 장필순 씨의 음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곡입니다.
0: 네, 정말 명품 음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왠지 그 신비로운 섬 제주도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주에 지금도 살고 계신가요?
1: 지금도 제주도 살고 계시고
0: 네.
1: 올해 여름 페스티벌 중에 하나에 또 장필순 씨가 페스티벌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어느 페스티벌이죠?
1: 인천에 사는 페스티벌.
0: 인천에서.
1: 예.
0: 아, 그렇군요. 머리도 출장 나오시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장필순의 어느새.

0: 어느새 장필순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지금까지 보사노바풍 노래들 들어봤고요. 이번엔 레게풍의 노래들 들어봐야죠.
1: 네.
0: 먼저 레게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1: 레게 음악은 1960년대 후반에서 후반에 자메이카에서 탄생한 대중음악이라고 하겠는데요.
0: 네.
1: 반말리의 뭐 노우먼 노크라이 같은 노래가 대표적이죠.
0: 네. 반말리.
1: 피처토시 같은 뭐 음악인도 있었고
0: 네.
1: 원래 자메이카의 음악은 그 칼립소라는 음악이 있었어요.
0: 칼립소.
1: 네. 칼립소 예. 음악이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런 음악들이.
0: 멕시코의 마리아치처럼.
1: 예, 그런 음악이었었는데 뭐 헤리벨라폰테의 음악 같은 네. 게 대표적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좀 더 독특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고 뭐 락스테디라는 장르, 스카라는 장르, 또 레게라는 장르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0: 네.
1: 스카는 기타에서 스카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스카거든요.
0: 그래요?
1: 그 요 리듬이 바로 레게의 리듬이죠. 으따, 으따, 으따 들어가는 레게의 리듬.
0: 듣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치카치카로 들릴 수도 있고.
1: 네. 그 스카는 또 펑크하고 결합돼가지고 스카펑크.
0: 스카펑크.
1: 예, 그런 그룹들이 나오고요. 예.
0: 그럼 레게는 반말리가 창시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 거의 뭐 창시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뭐 레게 순교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0: 그렇죠.
1: 예.
0: 자, 그럼 어떤 곡들을 들어볼까요, 먼저?
1: 장키들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하고 어미노 씨의 첫사랑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장기들이란 밴드 어떤 팀이었습니까?
1: 장기들 제가 이렇게 음반 가지고 들어왔는데
0: 예, 예.
1: 82년도에 음반 두 장을 발표하고 해체한 그런 밴드고요.
0: 여기 익숙한 얼굴이 있네요.
1: 네, 어미노 씨.
0: 어미노 씨가 여기 멤버였군요.
1: 예, 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0: 예.
1: 당시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국내 최초로 블루스와 레게를 연주한 밴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0: 예.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어미노 씨 곡을 또 준비하신 건데.
1: 네.
0: 첫사랑 어떤 곡입니까?
1: 첫사랑 역시도 이 원래는 장기들의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박종률 씨가 작곡한 곡이었었는데, 장기들의 앨범에서는 작곡한 박종률 씨가 불렀어요.
0: 네.
1: 그런데 어미노 씨의 솔로 앨범에서 다시 어미노 씨의 음성으로 재수록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오늘은 어미노 씨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이게 이제 남궁옥본 씨가 원래 불렀던 거.
1: 그렇습니다.
0: 오리지널이죠.
1: 예. 근데 가수, 작곡가가.
0: 장기들의
1: 다시,
0: 멤버.
1: 예. 다시 부른 버전이 되겠죠.
0: 그렇군요. 어미노의 첫사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레게풍의 가요들 두 곡 들어봤는데요.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그리고 어미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두 곡 다 이제 어찌 보면 어미노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 그렇습니다.
0: 장기들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남궁옥분 씨의 노래로 유명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가 알고 보니까 장기들 멤버에게 원곡 작곡가가 있었다.
1: 그렇습니다. 예. 박동률 씨는 다른 가수들의 앨범에도 작곡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뒤에도요.
0: 박동률 씨.
1: 예.
0: 네. 자, 이제 레게풍 음악으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1: 네.
0: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김중기 씨의 사랑은 가도 추억은 준비했습니다. 번님들에서 독립한 김중기 씨의 91년 솔로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0: 예.
1: 번님들에서는 퍼커션 연주를 담당했었어요.
0: 레게랑 퍼커션 잘 어울리네요.
1: 그렇죠. 사랑의 슬픔이 커다란 히트를 기록한 뒤에 번님들은 멤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두 밴드로 나뉘게 되고
0: 네.
1: 이치현 씨는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0: 아.
1: 그러면서 집시 여인을 히트시키게 되는데 김중기 씨를 주축으로 남은 번님들은 한 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히트곡을 발표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0: 그럼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까? 번님들이랑.
1: 그러니까 이치현 씨의 번님들은 이치현과 번님들이고
0: 예, 예.
1: 다른 멤버들은 그냥 번님들이고요.
0: 아.
1: 이치현과가 붙은 거죠. 그냥 번님들은 히트곡을 발표하지 못해서 김중기 씨가 솔로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0: 네.
1: 김중기 씨의 음악 스타일이 레게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요. 번님들에서도
0: 네.
1: 이제 퍼쿠션 담당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집어넣었었고
0: 예.
1: 그래서 솔로 앨범에 보면은 정말 추구하는 음악이 레게였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김중기의 사랑은 가도 추억은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원인부터 치료까지 전혀 다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질환을 혼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절의 침범 부위나 특징적인 증상이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 특징,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적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지사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건강365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에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혼동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질환인 만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증상, 치료에 있어서도 다르게 진행되는 두 질환의 차이.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이죠?
1: 예, 맞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으로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질병의 원인하고 뭐 병태 생리, 치료, 예후가 모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물리적인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막에 불이 나갔고 관절을 태워버리는 그런 화학적인 질환입니다.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완전히 다른 그런 질환입니다.
0: 원인부터 증상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1: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는 치료하고 예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해야 치료가 되고 또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노화가 생겨서 연골이 마모가 되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연골 보호제를 사용하고 또 체중을 줄여야 그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전신의 장기를 침범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질병인데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전신 침범은 거의 없고요. 관절만 침범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질병입니다.
0: 그러니까 자가 면역의 문제인지 연골 손상 때문인지가 진단에 중요하네요.
1: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뭐 피 속에 자가항체인 류마티스 인자나 항체 CCP와 같은 그런 자가항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았는지 또 뼈에 퇴행성 손상이 진행됐는지를 확인을 해갖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합니다.
0: 통증을 유발하는 건 공통적인가요? 증상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뭐 다 통증을 일으키죠. 근데 그 통증에도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처음 증상은 아침에 손이 이제 뻣뻣해지는 증상이에요. 그 증상을 이제 조조강직 또는 아침강직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병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손가락이 붓게 되고 관절 주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관절을 만지면 아프고 또 나중에는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그런 관절 운동 장애 증상들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조강직 뻣뻣한 게 생기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에도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하게 이런 조조강직이 생깁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에서 생기는 조조강직은 뭐 보통 10분 미만 잠깐 왔다가 풀리는 특징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이 강직의 시간이 1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갖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의심 증상으로 볼 때 조조강직으로 아침에 뻣뻣한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조조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1: 아침에 조조강직이 생기는 원인은 밤 사이에 우리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온몸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이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 내에 있던 물 성분이 관절 내로 이동을 하게 돼요. 혈관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관절에 물 성분이 점점 더 많이 차게 되면서 관절이 그 팽창이 되는 거죠. 뻣뻣하게 팽창이 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손가락이 더 붓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들이 점차 진행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랜 시간 동안 조조강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조강직의 시간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0: 네, 조조강직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붓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특징이 다발성 관절염입니다.
0: 네.
1: 손가락에 여러 관절이 아프면서 동시에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여러 관절이 동시에 그리고 또 오른쪽과 왼쪽 양쪽이 모두 붓고 아픈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0: 네.
1: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오른쪽이나 왼쪽 아프고 한쪽 관절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것이 또 감별점이기도 합니다.
0: 관절을 침범하는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을 가장 많이 침범을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을 많이 침범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작은 관절부터 시작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이나 허리, 어깨 그런 큰 관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0: 네.
1: 그래서 류마티스는 작은 관절, 퇴행성은 큰 관절 이런 차이가 있죠.
0: 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허리, 고관절, 손가락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나 손목처럼 작은 관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1: 예, 예, 맞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처럼 작은 관절에는요,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막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작은 윤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손목을 가장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 작은 관절에 염증이 시작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뼈가 파괴가 되면서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과 손목뿐만 아니라 또 팔꿈치, 어깨 그런 데도 진행을 하면서 관절 변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말씀 주신 증상으로도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1: 아, 구분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저와 같이 한 30년을 류마티스 질환을 보한 그 전문가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증상만 딱 보고 한눈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피로감도 생기고 뭐 식욕 부진도 생기고 체중도 감소하고 폐질환, 혈관질환 이런 여러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을 잘 물어보고 또 듣기도 잘 들어보고 물어보기도 잘 물어보고 또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찍고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골스캔 등 이런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검사를 하면 100%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뿐 아니라 뭐 피로감, 식욕 부진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여러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진단을 위한 검사도 다른가요?
1: 예, 다릅니다. 관절이 아플 때 가장 흔한 병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0: 네.
1: 이 두 질환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뭐 이런 다양한 검사를 시행을 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먼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증상을 확인한 다음에 침범된 관절, 즉 뭐 무릎이나 손가락, 발가락 뭐 그런 엑스레이 찍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진행이 된 사람은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엑스레이보다 사실은 혈액 검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 피를 뽑아 보면은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또 류마티스 인자 뭐 항시 집향체 이런 자가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초기에는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엑스레이보다 더 초기에 발견하는 그런 해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전신 골스캔이라고 하는 특수 관절염 검사를 하면은 엑스레이에 발견되지 않는 초기 관절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골스캔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뭐 혈액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혈액 검사만으로 확진은 어려운 거죠?
1: 그렇죠. 혈액 검사만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류마스 인자라고 하는 거는 저 1940년대에 개발된 건데 네. 멀쩡한 사람에게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염증성 관절염에 명확한 증상이 있어야 되고 또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골스캔을 통해서 뭐 어느 부위를 침범했는지 그리고 침범된 관절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류마스 관절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률이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인가요?
1: 류마스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리 드문 질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은 전 세계 모든 인종에 의해서 골고루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비슷하게 유병률이 1%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를 4,700만 명으로 볼 때 약 1% 47만 명의 환자가 류마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0: 나이나 남녀 차이도 있을까요?
1: 예, 있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은 중년의 여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한 30% 정도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라도 중년의 남자라도 관절이 아프다면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아 류마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16세 미만의 소아가 6주 이상 특별한 원인이 없이 여러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질병을 소아 류마스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도 이런 소아 류마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류마스 관절염은 뭐 중년의 여자에게 잘 걸리는 질병이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0: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스 관절염 모두 이제 중년의 여자에게 잘 생기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비율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비율보다 한 20배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과를 관찰하거나 뭐 연골 보호제만 주고 있거나 그러다가 이게 치료가 점점 때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다가 때를 놓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진단이 늦어지는 게 뭐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증상들이 관절과는 상관없는 증상이기도 하고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짐작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군요.
1: 그렇죠. 뭐 피로감이라든지 불면증, 근육통 그런 전신 증상들은 관절염과 상관없이 발생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류마스 관절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도 류마스 관절염에 걸리는 환자분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류마스 관절염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적고 대부분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큰 거죠?
1: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요. 관절이 붓고 관절이 변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절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상태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증상 발생 후에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나게 되면은 관절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관절 변형도 생기고 관절 기능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병 후에 1년 이내,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 또 더 가능하면

0: 병 6개월 이내 또 증상이 생긴 후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진단되고 빨리 치료가 되면 될수록 치료 효과가 크고 또 관절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전신 합병증 발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늦게 진단되면서 염증의 정도라든지 질환의 활성도가 높으면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손에 먼저 발병이 되고 뻣뻣해지고 뭐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가 되면은 네. 손가락도 붓고 또 관절도 아프지만은 다른 관절 외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염증 반응 물질이 계속 피를 타고 돌면서 피로감이라든지 좀 불면증, 수면장애, 근육통, 또 열이 나는 거, 또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우울증도 아프면 우울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우울증, 또 폐렴, 늑막염,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관상동맥병, 부정맥, 빈혈, 뭐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골다공증, 뭐 이런 다양한 장기로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수명이 3년에서 7년 정도 짧아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 만큼 만성 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랄까요?
0: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핵심은 면역 기능을 관리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관리하고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을 관리하듯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면역 기능과 염증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항류마티스 약제, 뭐 생물학적 제제 이런 다양한 약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절해갖고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1: 항류마티스 약제도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최근에 이제 작용 기전이 다른 여러 종류의 항류마티스 약제들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류마티스 약제는 자가 항체를 만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갖고 자가 항체를 만들지 못하게 뿌리를 잡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약물입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가 이미 일어난 염증을 끄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항류마티스 약제는 면역 억제 효과로부터 아예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항류마티스 약제의 특징입니다.
1: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관절 손상이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그렇죠. 항류마티스 약제, 뭐 소염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염증이 조절이 됩니다. 염증이 조절이 되면 관절 손상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약물 치료로 잘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 환자의 한 70% 정도에서는 관절이 아프지 않게 되고 또 관절이 변형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30%의 환자에게서는 그런 1차 항류마티스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차 치료제인 뭐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0: 예, 많이 높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약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1차로 사용하는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약물인데요. 이 생물학적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부작용으로 뭐 혈전증이나 뭐 결핵 감염, 또 대상포진 이런 부작용 위험이 보고되고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감시하면서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는 먹는 생물학적 제제인 표적 치료제라는 약이 있어요. 이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항류마스 약제인데요. 1차 항류마스 약제의 효과가 없거나 또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거나 또 부작용이 생겨서 뭐 그런 기존의 1차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좀 더 힘든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는 그 치료 효과가 1차 항류마스 약제나 또는 일부 생물학적 제제보다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좀 가격이 비싼 게 좀 문제입니다.
1: 네. 여러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잘하면 뭐 일상의 불편이라든지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의 초기부터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아서 관절 기능을 잘 유지하고 네. 또 합병증으로 생기는 관절외 증상도 예방을 한다면은
1: 네.
0: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1: 아.
0: 큰 문제 없이 다 활동을 잘 하고요.
1: 네.
0: 그런데 초기에 진단을 잘 못하고 진단이 늦어지고 또 치료도 못해갖고 이미 관절 변형이 생기고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치료도 어렵고
1: 네.
0: 또 관절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배탈, 설사, 흔한 증상이죠?
1: 네,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과일 같은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늘어나고요.
0: 네.
1: 그런데 보통 땐 괜찮지만 이런 음식들에는 대장균이나 포도상규균 등의 각종 유해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장이나 대장의 상태가 평소에 좋지 않거나 혹시 이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 세균의 침입에 저항하지 못해서 장염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요.
0: 네.
1: 배탈은 물론 심하면 위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찬 음식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0: 여행에서 흔히 물갈이라고 하잖아요. 여행지에서 네. 설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1: 예, 보통 땐 괜찮은데 여행만 네. 가면 배탈이 난다는 분들 있으시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 물갈이는 여행에서 배탈 나는 것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0: 네.
1: 이게 평소와 다른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행 중에 물갈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0: 네.
1: 응답자 중에 89.9%가 있다라고 답했대요.
0: 아, 네.
1: 그러니까 대부분이 겪는 건데요. 이게 왜 여행지에서 이런 설사가 자주 생기느냐. 이게 평소에 내성이 생기지 않은 세균이 몸 안에 침투해서 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먹던 물, 항상 먹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만나니까 여기에 평소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내성이 없는 그런 유해균이 몸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요.
0: 네.
1: 대개는 하루 뭐 3번에서 5번까지 설사가 막 나지만 이게 한 3-4일간 지속되다가 점점 괜찮아집니다. 적응을 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복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열까지 나면서 뭐 탈수까지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 또 어디가 아파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더 심할 수 있는데요. 이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심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이게 여행지에서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생기기도 합니다.
0: 설사를 유발하는 양

0: 오셔서 아차 하고 이제 이 위장약을 변경하도록 도와주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신 경우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변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설사인 거 아실까요? 변비약이 과도하는 예, 네, 설사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지사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변비 이 변비 설사 같은 거는요.
1: 네.
0: 많은 약에서 이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진통제 때문에 들어간 위장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변비약 성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생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뭐 심장에 생기는 부정맥 치료제,
1: 네.
0: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뭐 항우울제, 또 뭐 항암 치료 약물 같은 것들도 설사가 다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3, 4일 정도의 일주일 이내 짧은 순간 설사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주일 이상 또는 한 달 이상을 우리 보통 만성 설사라고 하는데요.
1: 네.
0: 한 달 이상 설사가 계속되면은 이게 먹는 약까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1: 항생제로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네요.
0: 네, 항생제 설사는 사실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1: 네.
0: 이 항생제라는 것이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이는 작용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온 유해균,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정상 세균총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균들이 사실 하는 일이 나쁜 균이 모자라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1: 네.
0: 좋은 균이 죽어버리면 나쁜 균이 장관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감염과 설사를 유발하는 기전입니다.
1: 아.
0: 사실 요즘 갈수록 이제 항생제의 사용이 많아지니까
1: 네.
0: 이 항생제 관련 설사의 빈도도 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항생제를 한 가지 먹는 외래보다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는 입원 환자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1: 네.
0: 5에서 25%까지,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까지 최대 보고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그렇게 항생제 사용으로 설사가 생겼다고 해서요. 무조건
0: 네.
1: 약을 끊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사보다 감염 치료가 더 중요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생제 사용으로 설사가 생기면요, 무조건 항생제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사용한 목적, 이 감염증의 치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때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폐렴 때문에 항생제를 쓰고 있었는데
1: 네.
0: 설사가 났다.
1: 네.
0: 이때는 폐렴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저울질을 해서 무조건 항생제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를 교체하기도 하고요.
1: 네.
0: 또는 기존의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이 설사를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추가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게 드시는 약으로도 설사가 날 수 있고요.
0: 네.
1: 우유를 마시면 설사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관련이 있을까요?
0: 네. 우유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걸 유당불내증 설사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게 우유를 안 먹었는데 약을 먹고도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 유당불내증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1: 아.
0: 아주 드물지만 이 약의 주성분과 관계없이 첨가제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이렇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첨가제라고 해서 요즘 첨가제도 약 성분 표시에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유당이 있으면 이 유당불내증,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이 맞는데요. 이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약 때문에 설사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마신다고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1: 네.
0: 평소 유제품을 먹고 설사를 자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약을 먹을 때 한번 그 첨가제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1: 네.
0: 네. 첨가제에 유당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무수유당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당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설사로 힘들 때 찾는 게 지사제거든요.
0: 네. 예. 흔히 설사를 하면 이제 얼른 설사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설사를 멈추는 약인 이제 지사제 한자어고 보통 뭐 설

0: 협력 주세요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사러 약국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뭐 때문에 설사가 생긴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설사를 그냥 딱 멈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위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흡수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 흡수했다가 독성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성 위험이 있는 물질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 이거는 빨리 내보내야 돼라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운 것을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면 사실 우리 위장은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싶은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자극을. 네. 술을 마시고 설사를 하셨다면 몸에서는 이 술을 독으로 인식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빨리 나가라고 할 때 지사제를 써서 멈추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사제를 먹어서 멈춘다가 아니라 이게 뭐 때문에 설사가 생겼는지를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1: 그렇죠.
0: 뭐 먹었는지.
1: 예.
0: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설사를 이렇게 너무 오래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아까 약 때문에 그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설사는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안에 괜찮아집니다. 3일에서 5일이고요. 그런데 이 일주일 이상 설사가 계속되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원인을 꼭 찾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지사제도 말씀하셨지만 설사 치료에 사용하는 약도 다양하죠.
0: 네, 지사제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약입니다.
1: 네.
0: 장운동을 억제하는 기전이고요. 이게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약국에서 주는 지사제 중에 강력한 지사제인데요.
1: 네.
0: 이게 장에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장운동을 좀 덜하게 되면 대변에 점성과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리고 수분은 감소됩니다. 수분을 자꾸 빨아들이니까 좀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변의 물기가 줄어들면서 설사가 먹게 되는 원리이고요.
1: 네.
0: 그래서 급성 만성 설사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바깥에 급만성 설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처음 먹을 때는 두 캡슐, 이게 한 캡슐에 로페라마이드가 2mg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먹고 괜찮아지면 한 알로 줄입니다. 한 캡슐로 줄이고요.
1: 네.
0: 이게 왜냐하면 계속 두 알을 먹게 되면 오히려 번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줄이고 설사가 멈추면 그만 먹으세요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도 나오지만 사실 병원에서 처방 나올 때도 이 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지사제가 필요할 때 나오는데 이때 처방이 나올 때도 약을 다 합쳐서 포장하지 않고 따로 주세요라고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아지면 멈추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증상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조절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1: 물약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0: 네, 현타객 물약으로 빨아먹는 약인데요. 보통 앞에 복통 설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네.
0: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수렴 흡착제라고 하는데, 장내 이제 독성 물질이나 세균 또는 과도한 수분을 흡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스폰지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서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킴으로써 설사를 멈추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약은 이렇게 스폰지처럼 닦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1: 네.
0: 어린이 설사에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안전하고 효과 좋아서 역류와 설사에 많이 처방이 되긴 하는데
1: 네.
0: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세 미만의 소아와 인부 수유부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이게 이제 성분에서 많이 썼을 때 이 납성분이 약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2세 미만과 임신 수유부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처방을 받아오는 약입니다.
1: 지사제를 복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중단한

0: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만 먹어야 되는 약과 그만 먹지 않고 끝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은 설사가 멈추면은 그만 먹어야 되는 약이다라는 지사지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설사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사지를 계속 먹지 마시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질병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진료를 받아서 원인을 꼭 찾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지사제 먹을 때는 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음식 조절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수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탈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사 완화가 아니라 이 수분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를 꼭 하셔야 되고요.
1: 네.
0: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리차를 수시로 마시는 것 또는 그 병원에서는 심각한 경우에 경구 수액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전해질 용액을 만들 수 있는 이 가루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1: 네.
0: 어떤 식으로든 이 수분을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되고 주의할 음식들, 익히지 않은 과일들, 자극적인 음식들, 찬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 하시고 전에 먹어본 경험이 충분한 음식으로 이 설사 날 때는 식이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보리차와 이온 음료도 괜찮을까요?
0: 네, 이온 음료 많이 드시는데요. 집에 보리차도 괜찮으시고 이온 음료도 괜찮은데 다만 이온 음료를 차게 드시면 더 자극이 될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온 음료 중에 너무 단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단 것들은 또 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하실 때는 조금 조절해서 이온 음료를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1: 네.
0: 그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지사제 복용을 너무 경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실까요?
0: 네. 네. 지사제를 싫어하시고 네. 저한테는 뭘 물어보시냐면 정장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아, 네.
0: 예, 워낙 집에서 많고 또 장하면은 정장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정장제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네.
0: 사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정장제는 어쨌든 장내의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익균을 억제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은 하지만
1: 네.
0: 당장의 심한 설사나 복통을 바로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1: 네.
0: 또 집에 정장제가 있다 보면 이게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일단 많이 먹어보려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1: 네,
0: 일단 증상이 심하거나 뭐 고열이나 심한 탈수가 있다라면은 집에 있는 정장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프로바이오틱스 등으로 이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름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으로의 그 지사제에도 이 정장제가 복합되어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심하면 병원에 가시고 심하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지사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러브홀릭의 놀러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관청에 나가 나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켜 벼슬아치라고 부릅니다. 벼슬아치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벼슬아치는 결국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벼슬아치 심부름꾼이라는 속담도 나오게 된 것이죠. 벼슬아치라는 말 뒤에 붙은 아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벼슬아치 말고도 동양아치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벼슬이란 말은 관아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기관이나 직장 따위에서 일정한 직위를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가 맡아 하는 일이 큰 벼슬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닭 벼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벼슬이 아니라 벼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벼시 맞는 표현입니다. 벼슬은 달기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조각을 말합니다. 아마 닭 벼시라고 부르는 것이 발음상 불편해서 좀 더 쉽게 발음하려다 보니 닭 벼슬이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벼슬이 아니라 벼시 맞고 달개 벼슬 한자어로는 개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는 한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성까지 갖추기를 바라는데요. 일로는 천재라고 불리지만 사생활은 꽝인 경우도 있죠. 오늘 영화 이야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탁구 천재의 광기를 그린 영화, 조시 사프디 감독의 마티 슈프림 감상하겠습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오늘은 탁구 천재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질주하는 한 인간의 광기를 그린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만 봐도 작품성만큼은 인정받은 화제작이죠?
2: 네, 상을 일단 많이 받았어요. 이 네. 영화 홍보 포인트도 뭐 수상 경력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에 개봉하기 전부터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청춘의 표상을 연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약간 이상적인 느낌의 인물들, 그리고 낭만적인 인물들을 많이 연기해 왔다고 하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동안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역할을 소화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꽤 대작 상영 시간이면서 특히 이제 대작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화에서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가 연기적으로 좀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동안도 좋은 배우였지만 이런 변화를 시도한 것 같다라는 면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작품입니다.
3: 올해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화제가 됐던 뭐 작품상이나 감독상, 뭐 배우의 주연상에 아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0: 네.
3: 지금까지 뭐 전 세계 뭐 영화, 다양한 영화제나 시상식 부문 거의 한 44개 부문에서 여지껏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코미디 뮤지컬 부문 남우주연상 수상을 했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티모시 샬라메가 안타깝게 여러 이제 구설수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상을 못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테고요.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11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지금 북미에서는 작년 12월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흥행 수익이 현재 1억 9천만 달러,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 기록을 달성을 했고, 이 기록은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데 A24라는 제작 배급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0: 네.
3: 신생 스튜디오예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0수년 정도 됐는데, 이 A24의 배급작 중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을 달성을 했고
0: 네.
3: 그리고 미국 평론가협회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2025년 최고의 영화로 선정을 했을 만큼 작품성 면에서 그리고 화제성 면에서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화제가 됐었고 그 한동안은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도대체 언제 개봉하냐.
0: 그렇죠.
3: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객들이 개봉 촉구를 언급을 많이 했었고 조금 뒤늦은 시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0: 네.
3: 지금 한국에서는 개봉을 해서 현재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다양성 영화라고 보면 안 되죠.
3: 거의 대작이죠 사실.
0: 네. 굉장한 제작비가 투입됐잖아요.
2: 네. 그리고 네. 이 영화 왜 지금 개봉했을까.
0: 그러게요.
2: 생각은 하게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영화 처음에 미국에서 공개됐을 때부터 워낙 이제 이슈였으니까.
0: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라도.
2: 네. 근데 네. 지금 김현수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티 마우저를 연기한 이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말실수 같은 걸 좀 했었죠.
3: 맞아요.
2: 방송에서 이제 좀 약간 경솔한 흔히 얘기하는 경솔한 언행으로 인하여 이제 약간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뉴스로 이제 그런 소식들을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티 슈프림을 보니까 아, 이 영화의 영향권에 아직 이 사람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하게
0: 그렇죠.
2: 되기도 하더라고요.
0: 약간 메소드.
2: 그러니까.
0: 네.
2: 그러니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과잉된 그 행동 양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논란을 피해가려고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는 매우 미국적인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3: 맞아요.
2: 미국 관객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뭐 갱스터 영화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갱스터 영화를 보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역사 얘기예요.
3: 맞아요.
2: 마티 슈프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직후의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50년대 초반의 미국은 어떤 곳이었나 라고 하는 걸 마티 슈프림이라는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2: 이게 미국 관객들한테 소구하는 것과 한국 관객들한테 소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들 중에 그런 영화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3: 네.
2: 미국의 정말 역사 현대사에 이제 구석구석을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재조명하면서 이제 역사 새로 쓰기 같은 느낌의 작품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아주 크게 흥행하는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약간은 좀 늦게 개봉한 감이 있습니다.
0: 맞아요. 본 분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2: 어떠셨어요?
3: 저는 이 영화가 홍보 방식도 되게 독특했었는데요.
0: 맞아요. 그 홍보가 또 화제가 됐죠.
3: 배급사가 예. 처음에 이 마케팅 팀하고 티모시 샬라메가 화상 회의하는 영상을 어느 날 갑자기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3: 그 화상 회의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이 영화가 자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쏟아내는데 마케팅 팀 팀원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건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런 회의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 영상 자체가 이 영화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바이럴 영상이었던 셈인데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티모시 샬라메의 현실의 배우에게 입힌 케이스였던 거예요. 뭐 마케팅 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잘 효과적이었던 방식이었고
0: 네.
3: 이 영화 올 초에 여러 시상식에서 이 티모시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이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뭐 뉴욕 닉스의 우승

0: 소식을 막 전하는 이 티모시의 모습까지 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제 개봉해야 될 대작들이 또 줄줄이 남아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 이런 것들을 애초에 이 영화 기획 단계에서 잘 녹여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뭐 감독도 물론 아 이런 캐릭터는 지금 현재는 티모시라는 배우에게 가장 잘 어울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티모시 샬라메의 어떤 그 배우의 현재 위치에서 뭐 과거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이런 정말 미모를 한때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배우들 뭐 리버 피닉스라든지 이런 배우들을 많이 소환해서 아, 새로운 뭐 레오다 새로운 리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이 배우의 한계를 더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2: 네.
0: 아, 이 배우는 지금까지 뭔가 덧입혀진 어떤 설계된 장르 영화 안에서의 수트라든지 어떤 캐릭터를 입혔을 때에만 아직까지는 그런 연기가 조금 더 거기에 본인의 진짜 연기가 조금 더 가려졌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듄 시리즈나
2: 네.
0: 뭐 컴플리트 언노운 같은 캐릭터성을 벗어 던졌을 때 오히려 맨 얼굴로 다가왔을 때 연기가 조금 더 이전 영화하고는 수준이 조금 더 달라졌다. 아직은 뭔가 깊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어요. 근데 거의 근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 연기에
2: 그러니까요.
0: 대해서 찬사를 예. 보내고 있고 거의 모두가 모든 유력 언론 미디어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1: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미국에서는 네. 호일색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어떤 결국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는 영화들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소설도 영화도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이 있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화가 몇 번 됐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아마 지금 한 50대 이상인 분들 60대 이런 분들은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는 네. 위대한 개츠비를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가장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면 디카프리오가 하는 네. 위대한 네. 개츠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개츠비를 누가 연기하느냐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누구야를 사실은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2: 네.
1: 이제 한때는 그 얼굴이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시기에 말끔한 그런 금발 미남,
0: 네.
1: 그린 것 같은 미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디카프리오 연기를 하는 시기에는 이 개츠비는 훨씬 더 욕망의 화신 같은 인물이고 그림체가 더 진해진 거죠.
0: 맞아요.
1: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2: 네.
1: 이제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떤 그 당시 50년대 미국의 얼굴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고 어떤 부분에서 욕망하고 그게 성공할 뻔하다가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작품들과 다 일맥상통하게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으나 결국은 어떤 그 마지막 지점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은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는 미국 언론에서는 정말 찬사 일색이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게 그 캐릭터성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찬사 일색인 것 같고 한국 관객들이 볼 때에는 약간 별로 좋아하기는 힘든
2: 어리둥절 네.
1: 뭐 좋아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해하기에도 약간은 어려운 이제 그런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한 네. 거리감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 티모시의 연기에 대해서도 약간 또 좋아하시는 분들과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과 갈리는 것 같아요.
2: 후보라도 영화가 마찬가지고. 워낙 또 길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광기 어린 인간이 막 날뛰는 모습을 그 긴 시간 동안 지켜보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1: 쉽지 않았고요.
0: 제가 최근에 네. SNS에서 되게 재미있는 그 이제 문구를 봤는데 마티 슈프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0: 이제 호프와 오디세이가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 당신의 방광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테스트하는 기회.
0: 이제 마티즈 프림으로 이제 프롤로그를 겪어보시라는
2: 테스트를
0: 거죠.
2: 테스트를 하고. 예. 예. 뭐 이야기 영감을 준 실존 인물 앞서 뭐 마티 마우저 얘기를 했었는데 마티 라이스먼?
1: 네, 그 마티 라이스먼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었는데
2: 사실 너무 이게 실존이 있었다고 하지만 각색이 너무 심해서 없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
1: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2: 그렇죠.
1: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성을 영감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 라이스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탁구를 치는 영상, 이게 48년도 영상인가를 감독이 보고 사프디 감독이 보고 이제 좀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가 이 코트 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과잉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 탁구라는 스포츠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영화라고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뭐 미식축구, 야구.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 자체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대해서 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보는 것도 즐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스포츠에 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진심인 이제 이런 인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전에 있었던 실존 인물을 가져왔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조시 사프디 감독 그 사프디 형제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전 연출작들도 꽤 주목을 받았었죠.
0: 네. 지금 이 사프디 형제가 최근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 미국 일종의 이제 독립 영화 출신 감독으로서 이 메이저 상업 영화 쪽으로 진입하게 된 거의 이제 대표적인 감독 형제가 됐고요. 그 이전의 영화들이 사실 이 마티 슈프림을 보신 분들이라면 결이 다 비슷한 영화를 지금 맞아요.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전작이 아마 가장 유명한 언컷 잼스인데 이게 넷플릭스 영화예요.
2: 네.
0: 아담 샌들러가 주연을 맡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뉴테인 캐릭터가 어떻게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 이 보석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탕 인생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이 유태인이 어떻게 일상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방해하는 일상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가 거의 이 영화의 스타일이나 호흡, 리듬 이런 것들이 이 마티 슈프림하고 굉장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몇 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이 형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갈라져서 원래는 공동 연출을 했었거든요.
2: 네.
0: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갈라져서 연출을 하다시피 했고 조시 사프디가 이제 두 살 형이고 베니 사프디가 동생인데 이번 영화는 형인 이제 조시 사프디가 연출을 했었고 동생인 베니 사프디는 스매싱 머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영화가 흥행 면에서 마티 슈프림은 뭐 흥행과 작품성 면에서 주목을 받은 반면에 이 스매싱 머신은 오히려 약간 이 형이 만든 영화보다 조금 더 흥행과 작품성 면에서 뒤처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형제가 이렇게 갈리는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이 형제가 공동 연출을 하다가 각자 연출을 따로 맡게 된 계기는 이미 이제 할리우드에서 외신들의 여러 이제 소식에 따라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전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거의 이제 이 감독들이 그 벌어진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다시피 하고 넘어간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가 일었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가 아예 그로 인해서 이제 형제가 갈라서게 됐었는데 이게 마티 슈프림을 보고 나니까요. 앞으로 이 형제가 갈라진 것이 오히려 이 두 형제의 어떤 앞으로의 뭐 커리어라든지 연출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0: 이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1: 그렇군요.
0: 저는 언컷 잼스가 이두 형제의 연출력에 가장 좀 빛나는
1: 그러니까요.
0: 점수를 좀 보여줬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마티 슈프림은 동어 반복의 느낌이 좀 있고 조금 더 이 조시 사프디의 연출력을 한 번 더 보려면 다음 영화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영화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재기발랄한 감독들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1: 네. 음악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됐다고요?
2: 이 다니엘 로파틴이라고 하는 뮤지션이자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52년도예요. 195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는데 음악은 80년대 음악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80년대의 그 시니사이저 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이 시니사이저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그 옛날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시대를 특정해서 나오는 영화들은 그 시대의 음악을 정확하게 틀어줌으로써 이게 어떤 시대 얘기예요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유도적으로 어긋나게 80년대 음악을 틀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이렇게 실제로 이미 이제 발표된 음악들을 가지고 와서 트는 음악들이 이제 한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 로파틴이 작곡을 해서 넣은 그런 트랙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리지널 이제 트랙들이 있는데
1: 네.
2: 이 양쪽이 다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영화에서 음악이 그 이야기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 마티 마우저라는 주인공도 행동도 말도 굉장히 과잉돼 있고 근데 음악도 사실 쉬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시종일관 굉장히 이 청각적으로도 자극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음악 노래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새로 만든 음악이 나오든가 아니면 탁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소리가 나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거나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사운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과잉된 느낌의 작품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자극의 역지를 좀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제 봤어요.
1: 그렇군요.
0: 이 음악 사용에 있어서도 뭐 미국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정말 이제 호평 일색인데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신디사이저 전자음악이 80년대에 주로 이제 만들어졌던 특히 이제 80년대 뭐 존 카펜터 같은 호러 영화 보면
2: 맞아요.
0: 이런 약간 지금 들으면 약간 어딘지 모르게 조잡해 보이는 그런 디지털 전자
2: 띵동띵동 막 이래.
0: 이 사람의 공포감이나 불안함을 막 이제 유발하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할로윈의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사람의 어떤 관객을 공포 효과로 자극하게 쓰이는데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980년대 신스팝 음악의 사용이 시대의 착오적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젠하워 시대 배경과 효과적으로 뭐 충돌한다 이런 평가도 하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방향 그리고 굉장히 좀 몽환적으로 관객을
1: 맞아요.
0: 어떤 심리 상태로 몰아넣게 만드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로 음악 사용을 좀 평가 좋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이 사프디 감독이 영화 이제 음악을 80년대 음악을 쓰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본 영상은 48년도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50년대 초반 인물을 얘기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기가 듣던 음악이 80년대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은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뭐

0: 들어서 자기 손녀한테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80년대에 50년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80년대인데 이 이야기는 50년대 이야기를 다루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원래는 그 나이든 마티 마우저 씬도 찍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영화에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래는 이제 뭔가 이런 80년대의 연관성을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다 빠지면서 오히려 더 풍부한 뉘앙스가 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빌의 네. Forever Young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Forever Young이라고 하는 노래 뭐 제목부터 가사부터 음악 전반적인 것까지 사실 이 영화를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0: 영화 마티 슈프림 줄거리 살펴볼게요.
1: 예, 주인공은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영화를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구두가게에 있어요. 구두가게 네. 직원입니다. 근데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또 한 명이 이제 들어오더니 자기가 물건을 하나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신발을 여기서 샀는데 전에 신고 왔던 신발을 두고 간 것 같다. 그 신발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손님을 응대했던 마티가 지금 보고 있던 손님을 놓고 이제 그 손님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로 가는데 이제 그 구두가게 주인이 마티를 불러서 이제 명함을 줍니다. 이제 매니저로 승진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티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 손님을 데리고 창고로 가서는 둘이 막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건을 놓고 갔다고 했던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애인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구두가게 점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척 어른이 하는 이 구두가게인데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잠깐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열리는 탁구대회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집안 식구들은 마티가 탁구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는 이 표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표를 살 돈을 주지 않고 이 뭐 삼촌인가 외삼촌인가가 이제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게에서 또 털어서 이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마티는 자기가 일단은 영화에서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꽤 실력이 있는 편인 그런 탁구 선수로 나오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탁구가 인기 스포츠가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탁구판은 일본 선수들이 정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이제 자국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딱 하필이면 이 시기부터 다시 이제 국제대회에 일본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되면서 마티가 참여한 그 대회에서도 결승에서 맞붙지만 일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뭐 이런 큰 대회가 도쿄에서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제 도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마티는 돈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성실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마티는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어왔냐면 사기, 그러니까 내기 탁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사기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쵸. 선수니까. 네. 선수라는 걸 알리지 않고 사람들을 약간 호도해서 실력이 없는 척하면서 어떻게 끼어들고 이래서 탁구 선수 둘이서 콤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돈을 따오고 당연히 이게 사기라는 게 들통이 나면 사람들이 쫓아오고 심지어 어떤 탁구 경기장에서는 출입 금지를 당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돈을 큰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내기 도박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기 탁구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갖 사건 사고를 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케이스톤이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톤은 한때 유명했지만 결혼과 함께 사실상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 이제 지금은 나이가 꽤 든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배우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티는 마치 까마귀처럼 반짝이고 호화로운 걸 좋아해요. 뭐 그게 뭔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톤이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배우였다라는 말만 듣고는 접근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케이스톤한테 접근해서 또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는 거죠. 이 영화는 과연 마티 슈프림,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이 도쿄에 열차 열리는 대회에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한참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쿄에 간 마티 마우저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걸 또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0: 네. 영화가 대사도 빠르고 뭔가 탁구 게임에서 이렇게 핑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2: 맞아요. 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마티 마우저가 정말 온갖 일에 다 휘말리거든요.
0: 네.
2: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벌인 일이 어떤 하나의 사기를 쳐서 돈을 못 받고 그 돈을 받으려면 또 다른 뭔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미션에 미션에 미션이 계속해서 더해져요. 근데 그게 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지는 일인지 시기도 사실 불분명하지고 그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이.
1: 네.
0: 뭔가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진짜 무슨 일이 사달이 나서 차라리 그냥 그쵸. 저 사람이
1: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다.
2: 포기해라.
0: 포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보게 돼요. 이게 탁구처럼 속도가 이제 빠른 스포츠 영화의 전개하고 약간 반대되는 지점이요. 스포츠 영화는 보다 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위기가 벌어졌을 때 마지막 이제 뭐 결승전 흔히 대부분 이제 결승전으로 묘사가 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응원하기 위해서 내달리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이 영화는
2: 결승은 고사하고 대회도 못 가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마티 마우저를 반대하기 위해 멈춰 세우기 위해 응원하게 돼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이런 악역이 주인공이면 관객들이 보면서 점점 그 악역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2: 네. 악역 아니에요. 네. 악역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악역은 다 마찬가지인 거죠.
1: 맞아요. 근데 응원을 별로 안 하게 되는 희한한.
2: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특히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레이첼이라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그 구두가게에 들어와서 뭐 물건 잃어버렸다고 했던 이제 바로 그 사람입니다.
1: 네.
2: 이 사람은 마티의 연인인데 유부녀예요. 근데 이 남편하고의 관계가 권태로워서 좀 잘생기고 뭔가 이 열정이 가득한 그리고 좀 범상치 않은 이 사람한테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다가 레이첼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상황에서 이제 마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티는 자기 아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 있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국제 대회를 막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다른 사람 뭐 아내 애를 낳고 이거는 자기는 세상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레이첼이 이제 눈에 멍이 막 든 상황 멍이 든 채로 나타납니다. 남편이 이제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티는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레이첼하고 같이 있게 돼요. 근데 둘이 같이 있는 것도 또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티는 자기 어머니가 탁구를 반대하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해요. 친구네 집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임신한 여자친구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여성도 거의 마티랑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두 사람이 정말 시너지를 일으켜서 인명이 오락가락하는 정도의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1: 아까 이제 티모시 샬람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올해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불발됐고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많이 비교돼서 이야기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렇게 계속 대작들 하고 하다 보면 받겠죠?
0: 한때 디카프리오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남우주연상 수상을 못해서 도대체 올해는 과연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수년 동안 했었잖아요.
2: 제발 맞아요. 디카프리오가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0: 그리고 결국에는 레버런트 같은 영화 네, 이제 출연을 해서
2: 이것보다 더 스스로를 혹사할 수는 없어요.
0: 결국에는 뭐 이 레오나르도가 이 수상을 하긴 했으나 그 이후에 사실 연기도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최근에 이제 시상식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뭔가 어른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하고요.
1: 네.
0: 뭐 성공욕이나 어떤 수상욕을 본인은 조금 내려놓은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1: 네.
0: 뭐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작품에서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빈자리를 지금 티모시 샬라메가 가장 채워주고 있는 셈이 됐고 뭐 언젠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아카데미가 거의 주지 않았던 뭔가 장르 영화에서의 어떤 SF 영화에서의 연기로 만약에 티모시 샬라메에게 연기상을 수상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뭔가 나름 어떤 시대적인 상징성을 또 띄울 수 있는 변화의 흐름

0: 을 받으면서 경기 장면을 소화해냈다고요?
1: 네, 뭐 이 탁골리안 한 6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공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픽으로.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액션만 정확하게 해주면 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그리고 이 마티 마우저라는 선수는 약간 탁구 경기장 위에 ADHD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맞아요.
1: 정말 이 경기장을 꽉 채워졌어요.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보고 있으면 실제로 촬영하면서 이 배우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야구 영화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투수면 이 공 던지는 장면 중심으로 뭐 얘기가 펼쳐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야수라고 하면은 뭐 공을 치거나 아니면 수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뭐 골을 넣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탁구라고 하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이 공이 오가는 거에 맞춘 속도감을 영화 전체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티모시 살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영화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몸을 쓰는 훈련을 장기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2: 그리고 이 마티 마우저의 그 모델이었던 우태인 괴짜 탁구 챔피언 그 마티 라이스먼이 실제로 약간 그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되게 날씬해서 그런 그 선수의 외형이 트레이드마크처럼 당시에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대요.
3: 네. 근데
2: 티모시 샬라메 역시도 이제 배우가 갖고 있는 체격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왜소한 편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외형적으로는 이 라이스먼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체격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던 것 같고,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과거에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인터스텔라가 거의 이제 자신의 거의 이제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활동하면서 늘 자기의 왜소한 체격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핸디캡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나의 이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티모시는 성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선다든지 뭔가 쾌활한 모습을 막 보인다든지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는 쪽으로 자신의 핸디캡인 체격을 좀 보완하기 위해
3: 존재감을
2: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냥 굳혀진
3: 캐릭터가
2: 어떤
3: 됐어요.
2: 캐릭터가 된 셈인 거고, 이번 영화에서 이 마티 마우저의 역에 정말 딱 맞는 캐릭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3: 맞아요.
2: 들어요.
3: 그 일본에서 탁구 치는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뭐 영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 그 장면 정말 그 당시 일본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1: 일본의 그 응원 문화
3: 네.
1: 같은 게 영화에서 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야구장 가보면 한국 응원할 때는 정말 막 다들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약간 좀 자유분방하면서 좀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라고 하면, 그 일본 야구장을 가보면 응원이 선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하지만 응원은 해야 돼.
3: 네.
1: 그 기묘한 정돈된 그 응원 문화가 있거든요.
3: 약간 북한 느낌도 살짝 나고. 네.
1: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제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매스 게임 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이제 이런 응원 문화 같은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인물 군상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그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로그엘이라고 하는 잉크 회사 사장이 나옵니다.
3: 네.
1: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후반부에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케이스톤이라고 하는 배우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

0: 회사는 성공한 기업가인 거죠. 잉크 회사를 하는데 이 굉장히 큰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겔이라고 하는 사업가는 마티 마우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본에 가자. 일본에 가서 내가 너한테 경비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그 경비로 그냥 그 선수권 대회에 나가면 되고 대신 이벤트 경기를 하나 하자는 거예요. 이벤트 경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런던 대회에서 마티를 꺾고 우승했던 일본 선수가 있는데 이 일본 선수와 지는 경기를 해달라. 그래서 일본 대중들 앞에서 자기네 영웅이 다시 한번 이 미국 선수를 꺾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에 있었던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나요? 미국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경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포츠 경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 선수가 지는 경기를 하려고 일본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사업가는 돈을 위해서라면 그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정서라는 거죠.
1: 그렇죠.
0: 돈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예술가 같은 데가 있어서 자기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이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종목에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면서 이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얄팍함, 그리고 이 사업가의 아내이자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인정받고 싶지만 편안한 삶은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갖게 된 얄팍함,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마티가 너무너무 큰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치고 있고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밉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네.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2: 저도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조시 사프리 감독이 영화 각본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뉴 오더의 더 퍼펙트 키스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마트 슈프림 한 주의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스타일리시한 질주, 인간성을 잃을지라도. 딱 이 마티 마우저의 캐릭터를 대변해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저는 50년대 초반 미국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되살려낸다. 결국 시대 자체를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조시 사프디 감독의 마트 슈프림,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한낮의 정막. 임규열. 어느 여름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 대문을 연 순간 기다렸다는 듯 마루 끝에 놓여있던 팽팽한 정막 한 줄기. 인생은 본디 이렇게 외로운 것이라 외치며 날아와 박힌 독 묻은 화살 한 촉. 지금도 내 가슴을 꿰뚫고 있는. 어른이 됐어도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임규열 시인의 한낮의 정막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몇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웨이드가 풀자 그는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다른 유저들, 그 중에서도 기업 IOI의 견제가 극심해집니다. 할리데이의 유산을 차지해 업계 1위가 되려는 야심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IOI는 웨이드를 잡기 위해 오아시스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웨이드는 이에 맞서 오아시스 속 친구들과 힘을 합치려 합니다. 바이크를 모는 아르테미스, 덩치가 큰 로봇 남성의 아바타가 특징인 H, 사무라이 외형의 다이토, 원래 이름은 저우이지만 모두가 쇼로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이름으로 삼은 쇼가 합세합니다. 내용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 레디 플레이어 1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는 게임 등의 제작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숨겨놓은 메시지 혹은 기능을 말합니다.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유저들에게 발견의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로 영화에도 간혹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레디 플레이어 1은 부가적인 재미에 불과했던 이스터 에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객의 향수와 기억, 그리고 취향을 자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의도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문화 열전입니다. 마치 어릴 적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새죠. 스필버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속 자이언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속 슐리와 류와 블랑카, 게임 오버워치의 트레이서와 둠피스트 등이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키티,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애 관련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라든지 각 장애 유형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시각장애뿐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매월 웹진 월간 디딤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정보와 장애인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을 비롯해 장애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밝게 일상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퀴즈나 투표에 참여하면 경품에 당첨될 기회도 있는데요. 마침 이번 7월에는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22일까지 월간 디딤돌에 만족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당첨된 분에게는 요거트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 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트 건강에 좋죠? 자, 7월 14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I knew it, I knew you.

우리 나은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요, 총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장애 유형이 추가된 건 무려 2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애인지 김태현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로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식혜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새롭게 인정이 됐나요?
1: 네, 이번 7월 1일부터 네. 새로이 장애 유형에 추가된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 장애라고 합니다.
0: 췌장?
1: 췌장. 예. 췌장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번에 췌장으로 인한 장애의 유형이 생겼구나라는 처음 다 아시겠죠, 아마. 네네.

0: 네. 췌장 장애는 2003년에 5개의 장애 유형이 추가된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추가된 장애 유형입니다. 오늘은 췌장 장애에 대한 내용과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일단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 맞아요.
1: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유형을 한번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예. 맞아요. 장애 유형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네.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시각장애 이외에도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0: 네. 우선 크게 외부장애랑 내부장애로 나뉘거든요. 네. 외부장애에는 지체장애,
1: 네.
0: 시각장애, 네. 그리고 뇌병변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말하기 힘드신 분들이죠. 예, 예. 그리고 안면장애, 안면에 혹이라든지 화상, 흉터 등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장애가 있어요. 여기에는 심장장애, 심장 수술하신 분이죠.
1: 네.
0: 그리고 신장장애,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이죠.
1: 예.
0: 그리고 호흡기장애, 그리고 간장애, 뇌전증, 예전엔 간질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장루요루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정신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폐성 장애, 이렇게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췌장 장애가 추가되면서 16개 장애 유형이 된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췌장 장애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제 뭐
0: 맞아요. 맞아요.
1: 제 주변에도 이제 췌장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0: 네.
1: 어떤 장애인가요?
0: 췌장 장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장애는 아닌 것 같긴 해요.
1: 네.
0: 네. 근데 당사자의 삶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외형으로는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해를 받기 쉬운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랑 그리고 에티켓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 췌장이 먼저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하는 기관인가요?
0: 네, 췌장은 위장의 뒤쪽, 위장의 뒤쪽에 위치한 약 15cm 정도 된답니다. 15cm 정도 되는 네, 장기고요. 우리 몸에서
1: 네.
0: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 기능입니다.
1: 소화 기능.
0: 네. 예. 췌장은 지방과 그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즉 음식물이 잘 소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인슐린과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네네.
0: 즉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으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 그리고 췌장 절제 수술,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이래 가지고 췌장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지속적인 설사라든지 복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는 거죠.
1: 예.
0: 그러니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를 바로 췌장 장애라고 합니다. 네.
1: 췌장 장애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0: 네.
1: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0: 췌장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장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저처럼 이제 흰지팡이를 이용하게 되면
1: 예, 예.
0: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제가 시각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건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멀쩡해 보이는데 왜 힘들다고 하지?
1: 아, 네. 이거 진짜 힘든데.
0: 그렇죠.
1: 예.
0: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야? 겉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요. 식사 시간을 철저하게

0: 지켜야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저혈당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장애도 충분히 심각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췌장장애인을 대할 때 알아둬야 할 에티켓 어떤 거가 있을까요?
0: 네. 췌장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에티켓은요. 보이지 않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장애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외형만 보고 장애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말 장애가 맞느냐, 장애인이 맞느냐 그런 의심하는 말은 굉장히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타인의 건강 상태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배려이자 에티켓입니다.
1: 네. 그 만약에 이제 식사하는 상황이 생길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쵸.
1: 그럴 때는 뭔가 어떤 점을 배려해야 될까요?
0: 네. 췌장 장애인의 식사를 이제 할 때
1: 예.
0: 식사와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에티켓이죠.
1: 네, 네.
0: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소화효소, 인슐린 등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대부분 많죠. 회의나 교육, 행사 등을 진행을 할 때 식사 시간을 계속 미루거나 휴식 시간을 생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1: 예.
0: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혈당을 측정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뭐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죠. 네.
1: 그 회식이나 모임처럼
0: 네.
1: 이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0: 아,
1: 예, 어떤 점을 좀 배려해야 할까요?
0: 네. 일단 먹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먹으면 안 되는 것도
1: 예.
0: 있죠. 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 거죠.
1: 아,
0: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1: 아, 진짜 헛웃음이 나와요.
0: 그렇죠. 네. 췌장장애인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거나 자극적인 음식, 술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죠.
1: 그럼요.
0: 네. 오늘만 예로 먹어. 뭐 이런 거 있죠.
1: 아, 너무 많아요.
0: 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1: 야, 뭐 술이 이렇게, 약이야.
0: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1: 네.
0: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기면 예의가 아니지.
1: 아, 누구한테 이렇게, 예의가 아닌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또한 음식 섭취량이 적다고 막 너무 걱정을 하거나 반복해서 권하는 거. 아, 더 먹어. 그 정도 갖고 되긴 이게 약인데. 알아서 안 먹고 있는 건데.
1: 야, 이거 이런, 몸에 좋은 거야.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런 것도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를 존중하는 게 올바른 에티켓입니다.
1: 누군가에겐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겼어요. 이거
0: 네.
1: 은근히 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0: 네, 췌장장애인은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해서 복통이라든지 소화장애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쉬어야 하거나 일정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체력이 없느냐, 의지가 부족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 예.
0: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한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을
1: 네네.
0: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병력이나 질환을 지나치게 캐묻지 않는 것도 중요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건강정보는 매우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당사자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존중해 주는 게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1: 그리고 제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지도 말고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췌장장애에 대해서
0: 네.
1: 이런 거 저런 거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는데 끝으로 혹시
0: 네.
1: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요.
0: 네, 오늘은 췌장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장애 전반에 대한 에티켓과 연결이 되네.
1: 사실 그래요.
0: 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장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점을 생각해 주는 게 바로 배려이자 에티켓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관심이나 선을 넘은 판단 그리고 선입견 등을 갖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췌장장애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

0: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식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저 GRP에서 러닝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조입니다. GRP는 가이드런 프로젝트라는 것의 약자 GRP고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뛰는 거,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저희는 팀 형태로 해서 같이 성장하고 즐기자는 목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저희는 트랙 운동을 위해서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러닝을 하고요. 뭐 여의도에서도 뛰기도 하고 서울대공원 그 호수 옆에 있는 곳을 뛰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러닝 장소들을 다니면서 경험도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는 2009년부터 시작했죠. 오래됐고 그래서 여러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러닝을 했고 기존에 다른 시각장애인 마라톤 동호회도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런 프로젝트 그쪽에서 이제 또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러너 동반주자라고도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분들과 이제 함께 뛰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만약에 혼자 뛸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러닝머신 같은 걸 집에

0: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러닝의 매력은 뛰어봐야 알죠. 진짜로 뛰어보면은 각자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대회 나가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면은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도 응원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더 힘을 받아서 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많이 대회도 참가하고 러닝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러닝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이주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비장애인 가이드러너와 뛰고 있는데 대회에 참가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어요. 혼자 운동하는 게 어려워서 운동을 못한다는 시각장애인이 가끔 있는데 이주호 씨는 GRP, 가이드러너 프로젝트라는 모임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외에도 또 한국 시각장애인 마라톤회 등 여러 달리기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달리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상이 부릅니다. 달리기.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뭔가 군침이 싹 도는 한국인의 밥상 네.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9회 푸짐하게 한상 복날은 맛있다 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복날은 맛있다 편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에서 해먹는다는 보양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초복입니다. 그쵸.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 초복에는 어떤 보양식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는 복날이라고 딱히 챙겨 먹진 않는데 네. 어때요? 리포터님 어떻게 드십니까?
1: 저도 특별히 꼭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복날에는 닭으로 만든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저는 이번 복날에는 초계탕을 한번 먹으러 가면 어떨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럼 지금부터 한국인의 밥상 469회 같이 감상해 볼 텐데요. 먼저 충청남도 논산시 병사마을로 가보겠습니다.
0: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논농사를 많이 짓는 논산시 병사마을.
3: 마을 사람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있다.
2: 초복날 마을 사람들이 떼약볕 아래서 얼쑤 흥을 돋웁니다.
3: 63세 윤여신 이장.
4: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 풍년을 기원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저희 쭉 돌아요.
3: 사람들이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2: 신명나는 잔칫날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잔치상에 오를 귀한 걸 건져오릴 작정인데요.
5: 나온다.
3: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싯대에 끌려 나온다. 뜰 채로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5: 아, 이거 못 들어 이거. 이거 못 들어.
6: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5: 감치.
7: 네 눈이 큰 것은 약간 골프 공마냐.
2: 검은 생선이란 뜻의 가물치는 기력 회복에 그만이라죠. 낚시는 끝이 아닙니다.
3: 75세 홍영선 씨가 저수지에서 통발을 꺼낸다.
5: 아, 많다.
6: 많다.
5: 야, 새우는 이거 별미와 아주.
2: 오염되지 않은 담수에서만 잡힌다는 민물새우입니다.
3: 영선 씨와 익표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보여준다.
2: 가물치 요리의 성패는 껍질을 얼마나 잘 벗기느냐에 있답니다. 그래야 생선 비린내 걱정이 없다는데요.
3: 홍영선 씨가 가물치를 손질하고 있다.
2: 그런 다음 밀가루 물을 만들어 그것으로 가물치를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물에 초벌 익히기를 하면 비린내 없는 가물치를 즐길 수 있다네요. 이번엔 가물치 육수로 쓸 약물을 만듭니다.
8: 이게 엄나무, 대추,
9: 오가피.
8: 오가피. 아, 이제 약물로 과가지고 그 물로 육수를 하는 거예요.
2: 양념은 고사리와 토란대를 매콤하게 묻혀 탕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나는 채소들을 집중 투하한 후 한 소금 끓입니다.
8: 맛있어요.
2: 한 시간쯤 끓이면 가물치 뼈에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고기 곰탕 안 부러운 진국의 가물치 양념 곰탕이 완성됐습니다.
3: 63세 윤예종 씨가 이장에게 아이스박스를 건넨다.
8: 아우, 감사합니다.
3: 이장이 박스에서 홍어를 꺼낸다. 정익표 씨와 두 안악이 홍어를 손질하고 있다.
10: 이게요, 홍어의 애래.
3: 홍어의 간.
2: 아, 네, 이거 아주 귀한 거죠.
3: 정익표 씨가 홍어 껍질을 벗기고 있다.
11: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뺏긴 다음에 네, 끓여야지 맑은 탕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2: 삭히지 않은 홍어는 맑은 탕으로 끓여야 제맛이라는데요.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어르신들 보양식의 안성맞춤이랍니다.
3: 하얀 김이 솥에서 피어오른다.
2: 보기만 해도 시원하니

0: 속이 확 풀어질 것 같은 홍어 맑은 탕 완성입니다.
1: 윤여신 이장이 냄비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2: 홍어 껍질이거든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게 무릎 관절에 그렇게 좋대요.
0: 콜라겐이 많은 홍어 껍질을 1시간 정도 물컹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그런 다음 고추와 마늘을 넣고 서늘한 곳에서 굳히는데요. 6시간이 지나면 탱글한 홍어 껍질묵이 완성됩니다.
1: 윤여신 이장이 홍어 껍질묵을 썰고 있다.
0: 질겨서 그냥 먹기 어려운 홍어 껍질이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은 영양 간식으로 변신했습니다.
1: 사막 홍어 껍질 채소묵. 아낙들이 전국을 준비를 하고 있다.
0: 이 감자가 참 요즘 좋은 철이에요, 그죠?
3: 네.
0: 파지 감자. 그자 네. 먹어보니까 독실독실 너무 맛있더라고. 이거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먹어요.
4: 여름철 제맛인 하지 감자로 전을 부칠 거라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1: 민물 새우를 밀가루에 치댄다.
0: 아, 이렇게 섞어버린다.
2: 오, 살았어.
0: 그 맛이지, 그러니까 산 맛.
4: 저수지에서 잡은 민물 새우를 밀가루에 묻혀 간 감자와 섞어주면 감자 전 부칠 준비 완료.
1: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후라이팬에 부친다.
0: 아, 맛있겠어요. 그 씹히는 맛이 묘할 거예요.
4: 장맛비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감자전이 고소하게 익어가면 지난 계절 농사일의 고단함이 스르르 씻어집니다.
5: 자, 네 가지 음식이 등장을 했는데
6: 네.
5: 저는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민물새우 감자전이 땡깁니다.
6: 네, 이따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5: 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물치 양념 곰탕, 홍어 맑은 탕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물 있는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6: 그렇습니다. 네. 왜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거나 하면 특히 조부모님들은 도가니탕 같은 거 먹어야 된다고 하루 종일
5: 먹어라. 예.
6: 네, 불 앞에서 그거 끓이시잖아요.
5: 아,
6: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뼈가 붙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5: 그래요?
6: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서 우리가 먹으면 더 기운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아, 그리고 이게 제가 헤드셋을 끼고 있잖아요.
6: 네.
5: 그 감자전 부치는 소리 듣는데 진짜 흥분이 됩니다.
6: 특히 이게 민물새우는 네. 껍질째 먹으니까 이걸 기름에 튀긴 것이나 마찬가지니 진짜 바삭할 것 같고
5: 네.
6: 그 새우 향이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여름에는 감자의 맛이 더 좋다고 해요.
5: 아, 그래요?
6: 거기에 직접 잡은 새우로 만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만나볼 음식은요. 일단 고기가 들어갑니다.
5: 아, 너무 좋습니다.
6: 내용 들어보시죠.
5: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어갑니다.
1: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0: 먹고 사는 일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2: 여기다 놔니? 여기다 놓고.
0: 요즘은 여름 볕에 1년 먹을 마늘 말리기 좋은 계절.
1: 62세 이복수 씨.
7: 많은 언니들이라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1: 세 여성이 마늘 줄기를 볏짚으로 엮고 있다.
8: 돼지고기 삶아서 척 얹어 먹어봐. 기똥차네요.
1: 마늘 묶음을 지붕 아래 매단다.
8: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제 바람이 통해가지고 썩지도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0: 김장 때까지 쓸 귀한 식량입니다.
1: 두 여성이 묵직한 뭔가를 각자 들고 온다.
7: 돼지고기 반 마리 맞나 봐.
8: 대목진 아닐 거지. 아이고.
1: 59세 김양순 씨.
9: 있고, 삼겹 있고,
10: 뒷다리 있고,
9: 앞다리 있고, 뒷다리 있고.
10: 물 빼느라고.
9: 다이씨 걱정하지 마시오. 모자르면 말씀하시오.
0: 돼지 사육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남 홍성. 반 마리를 통째로 가져왔네요.
1: 돼지고기를 통째로 솥에 넣고 삶는다.
8: 이거는 맛다리살.
9: 아, 이거는 삼겹살.
8: 이거는 뒷다리살이에요. 더 푸짐하다.
10: 30인분?
9: 30인분 넘지.
8: 넣었지?
9: 한 6, 70명.
8: 50인분은 되겠죠?
9: 오갈키.
0: 우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전 약재를 넣고 초벌 삶기를 해준답니다.

0: 돼지고기를 건져낸다.
1: 삼겹살. 아, 맛있게 생겼지. 소주 한 잔.
2: 잘 먹었습니다.
3: 여름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줄 영양 덩어리입니다.
0: 차막 삼겹살 수육.
3: 돼지고기 하면 육질이 쫄깃한 앞다리살도 빼놓을 수 없죠.
4: 진짜 잘 빼놓는다.
0: 55세 최재숙 씨.
5: 기름기 없는 앞다리살로 하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깔끔하고. 그래서 앞다리살을 많이 이용해요.
3: 여름에는 돼지고기 살코기를 쫙쫙 찢어서 냉채를 해도 별미라는데요.
5: 어르신들도 이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서 그래서 잘게 썰은 거예요.
3: 신맛은 땀을 많이 흘려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어야 한다죠.
0: 레몬즙을 넣는다.
5: 신맛이 이렇게 가미되면 입맛을 싹 돋궈준대요.
3: 쫄깃한 돼지고기를 부추, 양파 등 여름 채소와 새콤하게 무쳐주면 천리 밖으로 도망갔던 여름 입맛도 돌아온답니다.
0: 차막 앞다리살 냉채.
1: 그러세요.
3: 삶은 등갈비는 매콤한 양념을 무쳐 숯불에 굽습니다.
1: 여름으로 양념 맛 다 이게 들어가야 돼.
0: 69세 이준순 씨.
1: 별로 없는 것 같아.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더우면 이렇게 올라서 저 산에 올라가면 엄청 시원해요. 산 뒷산이. 그러면 거기 가서 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놀다 오고 그게 피서예요.
3: 그렇게 말입니다. 어느 피서지가 이보다 더 좋겠습니까?
0: 아낙들이 등갈비를 뜯어먹는다. 차막 양념 등갈비 구이.
3: 그런데 이 마을에선 초복에 꼭 해먹는 액막이 음식이 있답니다.
0: 이준순 씨.
1: 수수가루가요. 수수팥단지 해서 먹으면요. 100일 때 돌 때 연길구 장수원하고 수수팥단지 꼭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날 이걸 해서 먹으면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애군도 물러가고 그러라고 이거 해서 먹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3: 옛 기록엔 복날에 액을 막아주는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온다네요. 액막이가 아니더라도 팥은 찬 성질이 있어 여름철 더워진 몸을 식히는데 그만이라니 이건 역시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음식입니다.
0: 삶은 경단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1: 이게 이렇게 뜨면 다 익은 거예요. 고물 묻혀주세요.
0: 경단에 팥고물을 묻힌다.
3: 수수 경단을 만들어 팥고물에 살살 굴려주면 더위 앞에서도 무탈하길 기원하는 마음이 소복한 한 접시가 됩니다.
0: 차막 수수 팥단장.
6: 야, 이분들 스케일이 대단하죠. 돼지 반마리를 통째로 준비하십니다.
7: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야 하니까 고기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겹살 수육이나 네. 양념 등갈비 구이 수수 팥단자는 그래도 아는 맛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초계탕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앞다리살 냉채가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6: 아, 그렇군요. 약간 신맛을 좋아하시나 봐요.
7: 좋아해요. 쉬어야 됩니다.
6: 지금
7: 저 레몬도 진짜 생으로 먹은 적 있어요.
6: 생으로?
7: 네.
6: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앞다리살 냉채는.
7: 아마 예. 나올 것 같은데. 예.
6: 어떻게 요리 좀 하십니까?
7: 제가 또 한때는 요리계의 마이너스 손.
6: 마이너스. 네.
7: 근데 최근에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어요. 이 요리라는 게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도 맛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제가 불고기 만들기에 딱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게 혹시 다른 것도 될까? 하고 진미채도 볶아보고 어묵볶음도 만들고 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용기를 얻어서 도전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맛이 어땠는지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7: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6: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3: 한여름 떼약볕덕에 온갖 부성기가 성큼성큼 자라니 덥다 힘들다 풍년만 할 수 없는 게 농부의 마음이죠. 여름 한철 거둬야 하는 것들이 지철이어서 노상 텃밭에서 산다는 김태준 씨.
8: 김 여사님, 김태순 여사님.
9: 아이고 선생님.
8: 네네, 아유 이십구요. 네.
3: 여름 밭 농사에선 우짜라는 걸 잘라주는 것도.

0: 큰일입니다.
1: 김태순 씨가 호박잎을 따고 있다.
0: 음식하기 좋아하는 김태순 씨는 텃밭에 귀한 약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1: 69세 김태순 씨가 약초를 캐고 있다.
2: 이게 300초예요.
0: 이 여름 부성기들이 어떤 음식들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주로 시집와 40년 넘게 산 옛집에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2: 고모님이시고 저 손자예요. 저 아들, 딸, 며느리 저 초복이라고 왔길래 또 보양식으로 오글게 백숙 좀 해먹이려고.
0: 네, 오늘 보양식의 주인공은 뼛속까지 검은 오골개입니다.
1: 오골개 농장주 엄도현 씨가 닭을 쫓고 있다.
0: 임금님 수라사에까지 올랐다는 오골개는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꼽히는 식재료죠.
1: 닭 한 마리가 도현 씨에게 잡혀 파닥거린다.
0: 동의보감에도 피를 보충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김태순 씨가 쌀뜨물을 솥에 붓는다.
0: 오골개는 우선 찹쌀뜨물에 넣는데요. 닭 비린내와 잡내를 없애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아이고 이렇게 많다는데요. 맨 위에 놓인 이건 뭔지 통 모르겠습니다.
2: 엄청 귀한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이 바닥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말 발굽처럼 생겼잖아. 말굽버섯이라고 오래 수년간 자란 건데 내가 이거 아끼고 아꼈던 건데 오늘 아낄 거 뭐 했어. 애들 헤매기는데 이거 팍 집어넣고 끓이려고.
0: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화렵수에서 자란다는 귀한 버섯.
2: 봄나무를 좀 많이 넣고 싶은데
0: 열 가지 넘는 약재를 푸지게 넣습니다. 여기에 김태순 씨가 빼놓지 않는 게 닭발.
2: 이걸로야 구수하고 고소한 콜라겐이 팍팍팍 나와요. 이걸로야 진짜 백이 국물이 찐득찐득 맛있어.
0: 단단해서 국물을 낼 때만 쓸 수 있는 말굽 버섯까지 넣어서 2시간 푹 굽니다. 아이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1: 차막 말굽버섯 오골개 백숙. 어린 손녀가 국물을 마신다.
3: 맞나? 그냥 이거 먹고 우리 일이 크겠네. 쑥쑥하겠네.
2: 맞나? 성공?
4: 네, 성공.
2: 지금 오골개 가슴살을 가지고
4: 네.
2: 할머니가 우리에게 떡갈비 좀 맛있게 해주려고.
0: 퍽퍽해서 손이 덜 가는 닭가슴살에 부드러운 변신.
2: 비장의 무기. 오골개가 질기니까 이 달에 토종 달에잽을 넣으면 연해지고 향도 좋고 또 설탕 안 넣는 대신 이걸만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0: 토종 달에의 연육작용에 김태준 씨의 손맛이 보태지면 떡갈비 준비 끝.
1: 딸 여유경 씨가 떡갈비를 불에 굽는다.
0: 오골개 떡갈비는 자식들에겐 고향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죠.
1: 오골개 떡갈비가 노릇노릇 익어간다.
0: 이번엔 끓는 물에 한번 삶은 등갈비를 들고 나온 김태순 씨. 근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2: 굉장히 예쁘죠. 찜용이라 한 3년 묵은 걸로 갖고 왔어요.
1: 묵은지를 솥에 넣는다.
0: 언제쯤이면 뭐든지 퍼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을 다 헤아릴까. 손큰 엄마의 마음이 뭉근히 녹아있는 등갈비 김치찜입니다.
5: 꼴깍꼴깍 진짜 침을 한 3번 삼켰습니다. 예, 입맛 싹 도네요 지금.
6: 네. 네.
3: 이 등갈비 김치찜 진짜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4: 네네.
3: 아는 맛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4: 맞습니다.
3: 그냥 묵은지를 넣어도 맛있는데 3년이나 묵은 묵은지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맛이 깊겠어요.
4: 세상에. 네.
3: 그리고 김태순 씨가 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음식은 적은 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야 맛이 더 난다고 합니다.
4: 네.
3: 뭐 오골계 백숙이나 오골계 떡갈비는 배달이 안 되지만 등갈비 김치찜은 다행히 배달이 됩니다.
4: 맞습니다.
3: 물론 방송에 나온 음식과 똑같은 맛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복날에 달고로 만든 요리 먹는 게 질린다 하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해산물을 이용한 보양식을 만나러 가보시죠.
4: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 충청남도 당진시
6: 바다 위에 떠있는 것만큼 좋은 비서가 또 있을까요?
7: 71세 이종호 씨가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6: 당진시 소난지도 섬 앞이 놀이터인 강태공 이종호 씨의 손끝이 잽싸게 움직입니다.
8: 히트! 왔다 왔다 왔다.
7: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진다. 뜰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
6: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이 생선은
7: 71세 이종호 씨.
8: 이게 중간중간 새카만 점이 있죠. 이게 점농어예요. 농어는 여름철 되면 될수록 살이 더 강해져요. 그 옛말이 있잖아요. 6월 달에 어떤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그 염라대왕이 너 농어 먹고 왔느냐 라고 물으는 게 안 먹고 왔다는 게 다시 내려보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에는 농어가 보양식이다.
6: 보는 것만으로도 약이 된다는 농어. 민어와 어깨를 견주는 대표 여름 보양 생선이죠.
7: 이종호 씨가 농어를 손질한다.
6: 농어는 껍질이 두꺼운 편인데 그래서 회를 뜰 때 뜨거운 물을 부어 살짝 익혀주면 여름 별미 숙회가 된다는데요.
8: 뭐 우이생이에도 좋겠지만 이 깍두기를 살짝 이렇게 데치면은 부드러워지지.
7: 이종호 씨가 농어 회를 뜨고 있다.
6: 씹는 맛이 살아있는 농어 숙회입니다.
7: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농어회를 먹고 있다.
8: 우리 애기. 이게 누가 하셨대?
9: 아, 역시 농어 맛있어.
10: 역시 농어야.
8: 깍두기 같네.
10: 맛있다.
7: 67세 오형은 이장.
9: 여름가에서 지금 이게 농어는 뜨는 고기거든요. 지층에 떠 있어요. 수심이 좀 위에 떠 있는 고기인데 떠 있는 고기들은 여름에 맛있어요. 이런 복날 이런 데 보면 참 보양식으로 많이 으뜸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6: 해 뜨면서 벗긴 농어 껍질도 맛있는 별식이 된다는데요. 우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칩니다.
7: 데친 농어 껍질을 썰고 채썬 오이와 당근을 넣는다.
6: 거기에 여름 채소를 넣고 새콤하게 무쳐주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는 농어 껍질 숙회무침이 완성됩니다.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농어는 매운탕보다 뼈까지 푹 고운 백숙으로 먹어야 제대로 영양보충이 된답니다. 당진 앞바다 작은 섬 소난지도 이곳의 여름도 설창케 바쁩니다.
10: 내가 여기.
6: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바지락 채취가 이들의 1년 농사.
7: 윤정숙 부녀 회장.
10: 작은 대신 맛은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바지락 맛이에요. 아우 승리 아빠! 낚시 많아!
11: 아우 낚시 많지 않네.
10: 아이 많이.
6: 소난지도 풀밭. 최고의 낙지 낚시꾼은 차기충 씨.
10: 낙지 코 고는 소리도 듣고 다 낙지를 잡는 사람이고요. 막 1m, 2m 있는데도 멀어 떨어져도 낙지꾼형, 아 저거 낙지꾼형이다 하고서는 다 잡고 그런 사람이에요.
7: 차기충 씨가 삽으로 갯벌을 파고 있다.
12: 낙지 깊이 들어있어요.
6: 서해안은 7월부터 본격 낙지 사냥이 시작된답니다. 원기 회복하면 또 낙지를 빼놓을 수 없죠.
7: 윤정수 부녀 회장이 낙지를 끓는 물에 넣고 데친다.
10: 살짝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서 한번 닦아서 볶음을 하면 아주 좋아요. 깔끔하고, 첫째 깔끔하고.
6: 오래 데치면

0: 늦어지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 탱탱한 바지락살까지 투하. 매콤하게 볶으면 맛있는 섬마을 초복 결식이 만들어지는데요.
1: 해초 꼬시래기를 접시에 넓게 펼친다.
2: 꼬시락을 같이 살짝 데쳐서 낙지랑 싸서 같이 드시면 돼요.
1: 낙지 볶음을 꼬시래기 위에 올린다.
3: 농어로 만든 음식부터 낙지볶음까지, 아, 이 해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재료들이 진짜 많네요.
4: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재료로 만든 음식이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속이 든든해지기만 한다면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나만의 보양식과 함께 올여름 삼복더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복날에 먹는 보양식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박기영의 시작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했더니 인구 대표성에 비해 장애인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0.86% 증가했는데 장애인 예산은 지난해 1.19%에서 1.19%

0.17%로 오히려 감소했고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예산이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립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부처별 편중이 매우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와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영턱스 클럽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타인.

내일은 푸른 하늘, 영턱스 클럽의 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들이 겪고 있는 활동지원사 구인난 살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공연 소식과 뷰티풀 마인드의 피아노 콘서트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영등포 지회장 이상혜입니다. 장애인 인권 강사 그리고 또 동료 상담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끼리 서로 애로사항 걸 좀 의논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해주는 그것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동료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전수해줌으로 해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또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그 상담 도 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 강의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피부에 와닿는 그 대화도 나누면서 같이 즐기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가장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저는 한번 도전을 한 겁니다. 영등포구 약 151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지회에 와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자활, 자립, 일상에서 이제 비장애인과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 시각장애단체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등포 시각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많이 좀 찾고 싶고요. 어떤 영등포 지회 회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영등포 지회가 서울에서 최고 잘 나가고 최고 기분 좋은 그런 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많은 노래를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좋아합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희귀 난취성 질환 가족이 겪고 있는 활동지원사 구인난에 대해 이야기해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20명 가운데 84명, 그러니까 70% 정도가 이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자주 겪었다는 응답이 26.7% 드나 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작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실제로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1: 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근력이 감소하는 희귀 질환을 가진 9살 아동을 키우는 49세 A씨입니다. 이 A씨는 이 아동의 몸무게가 20kg이 넘으면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동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 보니 실제 체감 무게는 1.5배 가까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 60대를 넘긴 활동 지원사가 혹시라도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늘 마음을 졸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지방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 경남 창녕에서 희귀 유전질환 자녀를 돌보던 44세 B씨는 6년 전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대구 시내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동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정작 지원을 해줄 사람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0: 예, 그 활동지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실 규모만 놓고 보면 활동지원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활동지원사는 15만 5,990명으로 전체 서비스 이용자인 14만 9,049명보다 많습니다. 숫자로는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셈인데요. 네. 문제는 장애의 중증도나 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있지만 정작 중증 장애인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환자에게는 이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왜 유독 중증 환우를 돌볼 활동지원사는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1: 네, 여기에는 활동지원사의 고령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실시한 처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활동지원 응답자 3.5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43.4%,

0: 그리고 50대가 36.4%로 합치면 80%에 육박했고 이 여성 비율도 82.4%에 달했습니다. 결국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려면 이 체중을 지탱하고 또 몸을 옮기는 등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데요. 고령의 활동지원사에게는 사실 이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한 활동지원사는 이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지원사들이 손목이나 허리 통증 같은 근 골격계 질환을 달고 산다고 말했고 또 처우에 비해서 업무가 고되다 보니 자연히 부담이 덜한 장애인이나 이 환자를 맡으려는 분위기가 생긴다고도 전했습니다. 결국 활동지원사 개인의 신체적 한계와 이 중증 돌봄이 요구하는 강도 사이의 간극이 이 중증장애인이나 환자일수록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그 임금 체계에도 기피 현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임금 구조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올해 활동지원사에게 책정된 기본 시급은 17,270원이지만 이 활동지원사를 중개하는 기관의 수수료 그리고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시급은 최저 시급인 10,320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중증 장애인을 맡을 경우에는 시간당 3,3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사실 업무의 강도 차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가산이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몸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큰 중증 돌봄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데요.
1: 네.
0: 이러한 임금 체계가 사실 유지되는 한 활동 지원사들이 굳이 더 힘든 케이스를 자원해서 맡을 유인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 중증 장애 활동 지원사가 불법의 경계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중에는 엄밀히 말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래를 제거하는 기도관 석션이나 또 위장과 연결된 튜브인 위로관을 교체하거나 삽입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사실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비의료인 활동 지원사가 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서 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 지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 문제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1: 그렇죠.
0: 이 때문에 아예 이러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환자를 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족 지원 제도라는 게 있죠?
0: 네. 이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보호자는 이 가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2회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보호자가 직접 당사자를 돌보게 된 경우에는 이 활동 지원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가족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 한해서 이 급여를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1: 네.
0: 이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활동 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50% 수준인 급여를 인상하고 또 한시 적용을 상시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노동계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가족에게 우회로를 열어주면 장애인의 자립과 또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활동 지원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또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할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 네.
0: 결국 이러한 가족지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당장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임시 방편과 또 사회적 돌봄이라는 제도의 원칙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 중증 돌봄 공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요?
0: 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일본의 중증 방문 개우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중증 신체 장애인이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4년 개정을 통해서 이용 대상이 지적 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지켜보기라는 개념인데요. 활동 보조인이 여러 명 배치해서 중증 장애인 한 명의 자립 생활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에서도 이 24시간 활동 보조 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조차도 지역 편차랑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좀 참고할 지점이 있는데 한 현지 조사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도쿄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또 4대 보험에도 가입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 이 돌봄 노동의 처우를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끌어올리려 한 이런 방향성만큼은 또 우리 제도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네. 자, 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0: 네, 오늘 살펴본 문제들 종합하면 세 가지 정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이 활동지원서 수급에 좀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전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증장애인 그리고 환자들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도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금보다는 현실화하고 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돌봄에 대해서는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가족 지원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이 이 가족이 떠안는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해법은 결국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 자체의 처우와 또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 희귀질환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아이의 몸무게가 느는 것을 이 성장의 기쁨이 아니라 돌봄의 공포로 느껴야 하는 현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김동률의 음성으로 듣죠? 여행.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는데 어떤 공모전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고용 확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0: 장애인 고용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요. 실제 정책과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의 단순 아이디어의 제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직무 개발 분야와 정책, 제도, 사업 모델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개인은 물론이고 팀 단위와 기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집합니다.
1: 네, 그 공모 분야와 참여 방법 그리고 수상자 혜택도 궁금합니다.
0: 네, 공모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직무 개발 분야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규 직무나 고용 모델을 제안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정책 제고 사업 모델 분야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입니다. 참가자는 두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요. 8월 14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 등 총 7개의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이 직접생산 확인 제도가 뭡니까?
0: 네,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에서 조달청의 목록정보 시스템에 품목이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접수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가치엘터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네, 그 직접 생산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신청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인증이 발급되는 겁니까?
0: 확인을 받은 사업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를 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받기 위해 신청이 접수가 되면요. 먼저 서류를 제출한 걸 검토한 다음에 공단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제 생산 공정과 생산 설비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게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채용 공고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형평,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요?
0: 네, 수자원공사에서 35명의 체험형 인턴을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직무는 사무보조로 근무는 자택에서 원격 근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자택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학력과 전공, 성별, 자격증 등 별도로 제한이 없으니까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또한 채용에 앞서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5일간의 온라인 직무훈련을 이수해야만 최종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8월 1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약 6개월이고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를 통해 월 112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 네, 이 체험형 인턴 근무에 참여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 이번 체험형 인턴은 단순한 단기 근무를 넘어서 향후 일반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인턴 과정을 수료한 다음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턴으로 선발이 된다면 향후 2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일반직 장애인 공개 채용을 지원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수자원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35명이나 선발하는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이니만큼 더 많은 장애인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의 근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02-629-2164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드림누리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탁보조원 모집한다고요?
0: 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드림누리에서 세탁보조원 3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는 채용으로 근무지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이고요. 담당 업무는 세탁기와 건조기 작동, 세탁물 정리와 세탁물 배송을 지원하는 업무로 세탁물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연령이나 성별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저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어요?
0: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요.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급여는 월 201만 원 이상으로 중식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급 수당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입사 후에는 업무 적응을 위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지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서울 남부지사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서울 남부지사 02-6004번에 103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현대모비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아빛에서 채용 연계형 맞춤훈련생 모집하네요.
0: 네, 장애인공단 고로디지털 훈련센터와 현대모비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아빛 주식회사의 번역지원 직무 맞춤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현대모비스와 장애인공단의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모아빛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연계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아빛이 필요로 하는 번역 직무를 중심으로 맞춤 훈련을 실시한 다음 훈련의 수료자 가운데 평가를 거쳐서 채용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훈련은 번역 지원을 중심으로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3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1: 훈련을 수료하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나요?
0: 서류 전형과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훈련생을 선발을 하고요. 훈련이 수료가 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과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채용 후에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의 근무를 하고요. 근무 실적에 따라 일부 인원은 본인 동의 하에 하루 8시간 근무까지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영어 전공자이거나 영어 활용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요. 맞춤 훈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02-6343-57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서울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벤자민 피부과와 연계한 발달 장애인 맞춤 훈련생 모집하죠.
0: 네. 장애인공단 서울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와 벤자민 피부과가 연계를 해서 발달 장애인 맞춤 훈련생 6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과정도 훈련을 통해서 직무를 익힌 다음 최종 평가를 거쳐 채용으로 이어지는 채용 연계형 맞춤 훈련입니다. 모집 직무는 피부과 홍보 물품 제작과 병원 업무 보조인데요. 훈련생들은 양말 목, 키링과 모르꽃, 그리고 머그컵 전사 등 피부과 고객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을 배우고요. 수건 정리와 거즈 준비, 마스크 포장 등의 병원 업무 보조 직무도 함께 익힙니다. 평소에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섬세한 손 작업이 가능하고 병원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과정일 것 같은데요. 훈련 시작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네, 훈련 일정과 채용 후 근무 조건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0: 하면은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21일간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 5일 하루 6시간의 직무훈련과 직장예절, 의사소통 등 소양교육을 함께 받게 됩니다. 훈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교통비와 훈련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취업 후 직장 적응 지도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요, 벤자민 피부과에서 주 5일 오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4대보험과 퇴직연금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이한의 노래 이어드리죠. 물고기 자리.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바쁜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무대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최근 SNS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김홍도 미술관을 비롯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서울맹학교, 충무아트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현맹인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활동했던 시각장애인 악사제도입니다. 세종대왕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발탁해 궁중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예술단입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단된 이후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무대에 알려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뉴욕 카네기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도 올랐고요.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날에는 2025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0: 네, 그 SNS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 네, 최근에 AI 기술과 국악을 접목한 창작 공연으로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전통음악의 깊이는 살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 확장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국악은 처음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5일에는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중구수용음악회 무대에 오릅니다.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AI로 작곡한 전통음악과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역 주민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편안하게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16일에는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주최하는 광화문음악회에 참여합니다. 이 무대에서는 한글 점자 보급에 힘쓴 박두성 선생의 삶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곡, 전통과 클래식이 결합된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협업 무대를 통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0: 또 눈여겨볼 공연이 있을까요?
1: 25일에 김홍도 미술관에서 공연이 열립니다. 조선을 그리다, 홍도와 윤복을 주제로 한 공연이고요. 11월까지 월 1회씩 이어지는 연속 공연의 시작입니다. 단원들은 김홍도의 작품을 촉각명화로 감상하고 그 안에서 받은 영감을 AI와 함께 음악으로 창작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속 풍경과 인물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다시 해석하는 무대입니다. 그림을 눈으로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손끝으로 느끼고 소리로 상상하며 청각적 예술 경험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뷰티풀 마인드가 장애, 비장애 음악인이 참여하는 피아노 콘서트를 연다고요.
1: 사단법인 뷰티풀 마인드가 7월 1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뷰티풀 마인드 피아노 콘서트를 가집니다. 뷰티풀 마인드는 음악교육 지원사업과 장애 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운영, 장애예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청소년과 비장애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가운데 피아노 전공자들이 참여하는데요. 그동안 음악교육을 통해 성장해온 연주자들이 관객과 만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그 어떤 무대가 준비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 무대에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 연주자를 포함한 피아니스트 6명이 참여합니다. 공연은 독주와 피아노 앙상블로 나뉘어

0: 진행합니다. 먼저 독주 무대에서는 바흐와 하이든, 쇼팽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주가 이어집니다. 1부에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이미르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이정민, 김재영이 각각 독주 무대를 꾸밉니다. 2부에서는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출신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비전 피아노 앙상블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들은 로토스와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두 대의 피아노로 들려주는 연주뿐만 아니라 세 명의 연주자가 한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식스핸즈 무대도 선보입니다. 한 대의 피아노 앞에서 세 연주자의 호흡이 맞물리는 무대인 만큼 독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와 공연 정보는 뷰티풀 마인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애가족예술축제 야모이자가 이틀에 걸쳐서 열린다는데 어떤 축제인가요?
0: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미래교육원 양평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7회 장애가족예술축제 야모이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가족을 위한 행사입니다. 가족 안에서 돌봄과 관심이 장애 아동에게 집중되다 보면 비장애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예술과 놀이를 통한 정서 지원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슬로건도 이틀만큼은 너도 주인공이야 입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가족 안에서 잠시 돌봄의 주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어울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축제입니다.
1: 그렇군요. 1박 2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0: 첫날에는 입소식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또 연극놀이와 풍선놀이, 물놀이 프로그램도 마련되고요. 저녁에는 벌룬서커스와 마술, 마임, 비보이 공연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됩니다. 이튿날에는 명랑운동회와 가족에게 편지 쓰기, 나눔의 시간, 클로징 공연이 진행됩니다. 세계예술치료협회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과 형제자매를 위한 예술치유캠프와 가족참여형 축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행사는 미술과 음악, 연극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에 체험 활동과 가족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됩니다.
1: 자, 이어서 서울시청 안에서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0: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생활생산품 판매시설이 오는 21일까지 서울특별시청 본청 9층 하늘광장 행복플러스 가게에서 제3회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작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행복플러스 가게 서울시청점을 방문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구매와 체험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전시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열림일터가 참여합니다. 열림일터 소속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그림 작품이 전시되고요.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 굿즈도 함께 판매됩니다. 굿즈는 다이어리, 장바구니, 포스트잇, 엽서 세트 등 모두 29종으로 구성됐습니다.
1: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0: 네, 이번 전시에서는 컬러링 캠퍼스 템플릿 체험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민들이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고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구매하고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건데요. 행복플러스 가게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장애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작품 전시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는 12월에도 추가 전시를 통해 시민과 장애예술인이 만나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카데미아 아트페어가 참여 작가를 공모하고 있네요.
0: 농카데미아 아트페어 사무국이 7월 23일까지 2026 농카데미아 아트페어에 함께할 시각예술작가 100팀을 공모합니다. 2026 농카데미아 아트페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서관 1층 전시홀에서 열립니다. 농카데미아 아트페어는 관람객이 도서관의 책장 사이를 거닐듯 자연스럽게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 연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시각예술작가입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분야는 평면, 입체, 설치, 디자인, 공예, 사진, 영상, 일러스트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개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한다는 취지입니다. 선정된 100명의 작가에게는 아트페어 무료 참여와 전시 운영, 판매 대행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또한 선정 작가 가운데 우수 작가 10명을 선발해 경기도서관 연계 기획전 참여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요. 공모 관련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농카데미아 아트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얼이 부르는 같은 시간 속에 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형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레슨 3 불편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 불안, 화, 실망감처럼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상대를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을 외면한 채 마음 깊이 눌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면 일순간 편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몸이라는 통로를 빌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0: 이는 평소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을 삼키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혹시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상대방은 진작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관계는 표현하지 못한 만큼 틈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할까? 불편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내 감정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요. 내 감정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원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색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가장 진솔한 언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고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잇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를 숨기거나 외면할수록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점점 서툴러지고 갈등 속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 부부 상담에서 아내는 나한테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요즘 직장 일이 힘들어서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솔한 감정은 마음 안에 머물고 겉도는 대화만 오가니 서로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읽어주리라 기대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오해가 줄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상대에게 닿을 수 없기에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배우자에게 나 지금 불편해라고 말했다가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혼자 밥 먹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지금은 내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대화법을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 4단계.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원인을 넘기는 너, you 메시지 대신 나,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사실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상대방의 행동, 객관적 사실. 갈등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지 않았을 때, 어제 늦게 들어왔을 때. 2단계,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서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겪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규칙이 깨지는 것 같았어. 나는 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3단계. 나의 감정, 솔직한 표현. 그 영향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어. 4단계. 바람이나 요청. 추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바로 해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앞으로는 늦게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 나 전달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어 관계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하기. 감정을 참았다가 말하면 격앙된 상태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고른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섞인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대화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할 말을 잘 못하고 감내하는 편이라면 일순간 감정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정리한 뒤 대화에 임하도록 합니다. 이제 감정 조절을 돕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기. 감정이 강렬해질 때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만 집중해도 감정의 파도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2. 물 한 잔 마시기.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주의를 전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잠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 장소 바꾸기. 대화 중인 공간을 잠시 벗어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풍경을 보며 잠시 기분 전환을 하면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불편했던 마음을 꺼내는 이유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화 내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와 같이 긍정적인 바람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방어를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터놓기.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시작.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왔던 이야기를 막상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미처 몰랐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관계의 균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두려움의 장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선택지는 당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레슨 12.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섬세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화의 역동이 한쪽으로 기울어 일방적인 독백으로 흐르곤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소통의 즐거움 대신 정신적인 소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네라는 생각과 함께 공허함과 소외감을 남깁니다. 일방적인 대화에서 듣는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지치고 무기력한 경험입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또 나만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니 대화의 끝에는 이젠 피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대화를 독점하는 행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는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도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서 이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합니다. 대화의 불균형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일어납니다. 제때 살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 빗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면 마주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제 욕구. 대화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낮은 자존감.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제도 나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화 패턴을 지닌 사람들을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대화법.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주제 전환.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빌미 삼아 자신의 이야기로 능숙하게 전환합니다. 상대방. 어제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카페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나르시시스트. 아, 카페. 나도 요즘 괜찮은 카페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갔던 카페는 진짜 최고였어.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커피 맛도 예술이더라. 상대방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바로 전환.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괜히 말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은 점점 조심해야 할 위험한 도구가 되는데요. 하지만 말의 부자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말의 기술은 타고난 화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상당수가 말솜씨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 첫 만남과 이별, 회사 생활에서의 매너 있는 말, 안부와 인사 같은 일상의 대화까지 말의 부자는 43가지 상황별 사례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과 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3번째

0: 귀신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1: 에이, 모르시겠지만 때마침 제가 요 맞은편 한의원의 한의사입니다.
0: 응?
1: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5년, 응? 아픈 곳을 척척 맞추고 고치는, 응?
0: 그러고 보니 이놈 우리 고 선생님께 막대했다는 그놈 아니야? 그 싸가지 없는 그놈?
2: 뭐?
1: 아유.
3: 그 말에 할머니 귀신이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던졌다.
2: 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니놈이 여기 왜 왔어?

0: 아우.
1: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승범은 두 손을 들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2: 아이 왜 오긴요? 고 선생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환자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말꼬리 세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1: 승범은 억울했다.
3: 그거 아닙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신발로 자리세 내는 거.
4: 아유 썩 꺼져. 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이놈아.
2: 이놈 버릇을 내가 고치리다. 장유유서가 왜 있는지, 평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모습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3: 아니, 새치기 하는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2: 입은 살아서 몇 대 맞고 죽는지 보자.
1: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해졌다. 따뜻했던 한약방에 한기가 돌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승범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승범이 공실의 옆을 파고들었다.
5: 그만! 내 손님이야. 고 선생도 인정한 손님이기도 하지.
1: 공실이 손을 들어 그 귀신을 막았다.
2: 아, 손님은 무슨... 아, 그놈이 스파이라고!
5: 분란 조장하면 퇴장시킨다!
1: 공실의 말에 남자 귀신은 더는 달려들지 않았다. 못마땅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에 공실은 과자통을 옆에 놓고 일어났다.
5: 다른 게 먹고 싶어졌어. 에?
1: 승범은 그 뒤를 급히 따라 나섰다. 텅 빈 거리를 걸었다. 건물들 뒤로 펼쳐진 논에서 개구리가 울어댔다. 그들을 지나치는 용달차 전조등이 불 꺼진 가게 안을 훑었다. 그림자가 벽으로 물러났다가 이어지는 어둠에 쓸렸다. 가게와 가게를 잇는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나왔다. 공씨를 보고 따라오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자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들은 가로등을 지나 이곳의 유일한 편의점으로 향했다.
5: 봤다시피 나는 뱃속이 헛헛해서 계속 먹어야 해. 나의 고견을 듣고 싶어?
1: 편의점 안으로 들어선 공실은 보이는 과자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세 개가 넘어가고 네 개째에 승범은 계산대로 가서 비치된 장바구니를 꺼냈다. 공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다.
3: 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1: 승범은 매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과자로 가득한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놓았다. 계산을 끝낸 승범은 밖으로 나와 공실에게 과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희죽 웃으며 과자를 집어먹는 공실이 큰 조언이랍시고 말했다.
5: 그렇게 막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귀신들이 아니지. 진실성을 보여줘봐.
3: 진실성이요?
5: 한의사 양반, 환자한테 비싼 약 팔 때 어떻게 하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지 않아?
3: 진실성이라.
1: 팔아본 지 좀 오래되어 감이 떨어졌다지만 얼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길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가 공실의 뒤를 따르며 바닥에 떨어지는 과자를 입에 물었다. 한약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불만스럽게 쳐다보는 귀신들 사이로 갔다. 승범은 든든한 공실의 옆에서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3: 제가 지난날 고 사장님께 그러한 결례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저 완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리세를 받으시고 이곳에 남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여러분들의 한을 싼 값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치료 한 건당 사람 다섯. 어떻습니까?
4: 용서했으면 자리세를 받았을까?
6: 저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거지.
1: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내놓은 대안이 비웃음으로 전락해버렸다. 파격적인 제안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었다.
3: 아, 대체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들 튕기는 겁니까?
1: 승범의 말에 남자 귀신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몸을 앞으로 하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자세를 취했다. 순식간에 그 주위가 검게 물들었다.
2: 뭐가 필요하냐고? 너의 그 신선한 육체!
1: 승범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내젓는 공실의 뒤로 가서 숨었다. 그를 비웃는 소리가 한약방 벽을 넘었다.

0: 8. 귀신의 한. 온화한 밤바람이 불면 도시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낮과 같은 밤부터 아침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승범이 사는 이곳은 달랐다. 해가 떨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마을을 순환하는 하루에 몇 대 안 되는 버스를 타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으며 가로등은 최소한으로 불을 밝혔다. 술 취해 휘청거리는 이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내를 벗어나는 도로는 이미 어둠에 먹혔다. 여기에 온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승범은 이 풍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무슨 일에선지 한의원에 환자가 오기 시작했다. 사람 환자가. 지난 방앗간 사장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동네방네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났을 텐데 오히려 늘었다. 정미가 그들에게 공짜로 파스라도 하나 더 붙이고 물리치료도 더해주어서일까? 평소보다 더 기압이 들어간 정미의 모습에 조금 짜증이 났다. 우화로 내려올 때 고생쯤은 각오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해결할 일이었지 정미가 짊어질 책임은 아니었다.
1: 좀만 기다려봐요.
2: 뭘요?
1: 내가 조만간 큰 거 한 방 해내면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2: 성실하게 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1: 그걸로는 한참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0: 그러고선 승범은 퇴근하라는 말과 함께 한약방으로 달려갔다. 세상에 만만한 일이란 건 없다. 큰 거 한 방을 위해서 승범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정의 눈치를 이겨내면서 뻔뻔하게 귀신 치료수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남들이 뒤에서 자신에게 무어라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저들이 한의원에 와서 뭘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눈앞의 대출이자가 더 무섭기도 했다.

0: 그로부터 며칠 뒤 승범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한약방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 밤이었고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였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지나는데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곳에 정미가 있었다. 승범보다 일찍 퇴근했던 그녀는 잡화점에 매대를 정리 중이었다.
1: 응? 뭐 하는 거지?
0: 사장님이랑 친해졌는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깔깔 웃었다. 가게 문을 닫고 손을 흔들며 나온 정미는 이내 그 맞은편 옷가게로가 주인이 내놨던 옷걸이를 가게 안으로 가지고 가는 걸 도왔다.
2: 안녕히 계세요. 퇴근 잘하시고 허리 아프시면 저희 한의원 오세요. 침 맞으면 금방 나을 거 괜히 귀찮다고 참지 마시고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3: 알았어. 내일 쉰다니까.

0: 월요일에 제일 먼저 나 예약해줘.
1: 원래 시작할 땐 예약 안 받는데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예약해드릴게요.
0: 고마워.
2: 에이, 저 이간호사 이거 가져가.
3: 불 꺼진 과일 가게에서 사장님이 나와 정미에게 봉지를 건넸다.
1: 아, 사장님 뭘 이런 걸 주시고 그래요.
2: 아유, 단골한테 서비스, 서비스.
1: 어머, 자두네. 맛있겠다.
2: 그치?
1: 감사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2: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1: 네.
3: 승범은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떠올렸다. 그제야 정미가 일찍 퇴근하면 뭘 하는지 깨달았다. 매일 그녀가 하는 일 없이 피곤하다고 중얼거릴 때면 가서 전단지라도 돌리라고 타박했던 승범이었다. 자신은 한약방에서 스파이제 탄다고 매일 가서 앉아 공실과 농땡이 피우고 있을 때 정미는 가게를 돌며 그들의 일을 돕고 있었다. 한의원 살리겠다고. 너무도 현실적으로. 뭘 믿으라고 당당하게 그녀에게 말했을까? 정미는 그런 자신을 왜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민망함을 넘어서 수치스러웠다.
1: 어? 김쌤!
3: 정미가 승범을 발견하자 활짝 웃으며 그 앞으로 뛰어왔다.
4: 왜 말을 안 했어요?
3: 불퉁한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글거리는 정미의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4: 어디서 뻔뻔하게.
1: 지금 퇴근해요? 퇴근이 늦네?
4: 쉰 거 싫어하면서.
1: 응? 아, 이거 서비스를 왜 마다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좋아하잖아.
3: 그렇게 얘기하며 앞서갔던 정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깔깔거리며 웃었다.
4: 아, 갑자기 왜 웃어요?
1: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요. 우리 처음 만나서 회식할 때였나? 기억나요? 2차 때 과일 안주가 나왔잖아요. 청포도 몇 개 집어서 먹었는데 너무 셔서 버리기도 아까워서 옆에 앉은 김쌤 앞접시에 슬쩍 놨는데 그걸 맛있게 드셨었잖아.
4: 그랬나?
3: 승범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정미가 이어 말했다.
1: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3: 가로등의 주황빛 불빛 아래서 해사하게 웃는 정미를 승범은 멍하게 바라봤다. 정미가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다.
1: 아, 배고프다.
3: 승범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4: 가요. 이쌤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 테니까.
1: 진짜요?
3: 승범이 말하자 앞서던 정미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렸다. 가슴 안쪽이 따끔거렸다.

0: 얇은 커튼이 쳐진 창이 어스레하게 빛났다. 반쯤 연 창문에 바람이 들어 커튼이 흔들렸다. 그 너머에서 검은 형체가 방 안을 기웃거렸다. 침대 위에 엎드렸던 승범이 몸을 들썩였다. 모로 누워 고개를 들었다. 열린 창문을 봤다. 전날 잠이 들기 전까지는 더웠는데 새벽이 되니 추웠다. 가서 닫자니 귀찮았다.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숨을 고르다가 이불을 걷어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끔뻑였다. 흔들리는 커튼 자락이 눈에 밟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대고 몸서리를 쳤다. 눈을 반쯤 뜬 상태로 이불을 어깨에 걸쳤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몇 안 되는 회백색의 건물 너머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산이 보였다. 축축한 바람에 코를 훌쩍이던 승범은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허연 얼굴이 그의 귓가에서 속삭였다.
1: 다시 자려고.
0: 화들짝 놀란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다가 이불을 밟고 뒤로 나자빠졌다. 잠이 싹 달아난 눈으로 앞에선 공시를 봤다. 넘어진 승범을 보고 그녀가 키득거렸다.
2: 아이씨, 갑자기 뭐예요?
1: 아이, 지금이 잘 때인가?
0: 공실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2: 남의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 실례라고요.
0: 이불을 걷어내며 승범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끙 소리가 절로 났다.
1: 아유, 그건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했단 말이야. 갑자기 고선생이 나갈 채비를 하잖아.
3: 아, 오늘 한약방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마실이라도 나가나 보죠.
1: 이렇게 둔해서야? 아니, 남의 기술 훔치려고 하는 것도 눈치가 있어야 해먹는 거지.
3: 에?
1: 고선생이 만나서 수다 떨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
3: 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요?
1: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
0: 승범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셔츠를 걸쳤다. 화장실로 가다가 쫓아 들어오려는 공시를 째려봤다. 대충 세수를 한 승범은 바지와 양말을 신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선 일찍 일어난 정미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를 붙잡았다. 그 옆에서 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공실이 물었다.
1: 이게 무슨 회개한 동작이고?
4: 벌써 일어났어요?
0: 승범의 등장에 정미가 자세를 풀지 않고 물었다.
1: 저게 가능한 몸짓인가?
5: 소설 극장 대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6: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강성이 무너지면 한강 유역이 위태로워진다는 건.
1: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 신라가 무너지는 일은 당나라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2: 우리 당나라가 신라에 지원병을 보내야 하는 이유 열 가지.
3: 백제를 속국으로 만들어 후방을 든든히 한 다음 마지막 총구로
4: 당나라에 드나들며 애벌벌걸 하더니 끝내 김춘추가.

와이파 한국 215번째 풍월주 김유신 51번째

0: 전화 오네. 짐이 직접 받는 중이야. 누구요?
1: 나 평양의 연개소문이 올시다.
0: 아, 그 저 악명 높은 개소.

0: 나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 산동 반도로 집결하는 중이야. 또 당나라의 항공모함들이 다 우리 서해안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감이 없니까?
1: 아니 우들이 저 공격을 개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나라가 벌써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0: 그러니까 김춘추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1: 아니 김춘추가 언제 또 당나라로 가?
0: 백제가 개구멍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면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오. 아니,
1: 저기 당나라의 병력이 이쪽으로 이동 중이라면은 그럼 저기 어떻게 저기 못 먹어도 고요 스톱이요.
0: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갈 테니 뒷정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죠.

0: 야, 윤충아, 그 당장 군장 꾸려가지고 철수해.
1: 아따, 성님. 당나라가 와도 우리 백제군은 쫄면 먹지 않습니다.
0: 뭔 헛소리요, 쫄면이는. 어? 야, 그러니까 당항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개구멍부터 막았어야 될 거 아뇨.
1: 저그 우리 백제랑 고구려가 편 먹어불고 신라 당나라 편 먹어불고 징하게 맞짱 한번 떠볼란게요.
0: 이게... 아, 고구려는 이미 철수를 결정했어. 야, 우물쭈물 하다가 터지지 말고 들어와.
2: 당나라의 병력이 이동하는 조짐이 포착되자
3: 우리가 원정까지 가서 당나라와 붙을 이유는 없지.
0: 만약에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우게 되면은, 야, 앞으로 당나라하고는

0: 그동안 당나라를 위해서 긁은 카드값이 얼만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1: 당황성을 포위하고 있던 백제와 고구려가 전격적으로 철

0: 완전히 철수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을 죽여!
1: 김엄수는 퇴각하는 백제군을 추격하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2: 어서 오세요, 춘추고.
3: 마중을 나오셨습니까?
2: 쓰러져가는 신라의 심폐소생을 하신 분이 춘추공이십니다.
3: 아유, 별 말씀을요.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가 철수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2: 이번 당항성 전투의 MVP는 누가 뭐래도 춘추공이십니다.
3: 어우, 무슨 말씀이세요? 유신공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비상시국에 제가 누굴 믿고 설아벌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2: 알긴 아는군요.
1: 시간이 갈수록 환상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김유신과 김춘추.
4: 두 사람이 신라를 지켰네.
2: 당항성을 보유하고 있던 백제 군사들을 되돌린 건 전적으로 춘추공의 공입니다.
3: 아, 무슨 말씀을.
4: 그리 말을 해주니 고맙네. 그동안 우리 춘추공이 배를 타고 오가며 고생한 생각을 하면.
3: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1: 아참, 김춘추의 외교 활동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시겠다.

0: 이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
1: 응? 앞으로의 일이라고 하시면?
0: 고구려와 백제 말입니다.
1: 우리 신라를 위협하기 위해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0: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평양성에 억류되어 있을 때 우리 신라와 고구려는

0: 거기까지라는 예감이, 슬픈 예감은 역시
1: 백제와 손잡은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이 응?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2: 고구려와 백제가 한 팀이 되었으니 우리 신라의 힘만으론 그들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겁니다.
0: 왜도 백제와 친밀한 관계이니 결국 당나라밖에는.
1: 선택의 폭이 사라져버린 신라.
3: 고구려를 한 번 더 설득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0: 고구려는 이미 백제를 파트너로 설정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 신라가 당나라를 개입시켜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가 영혼을 내놓지 않는 한 우리와는 대화조차 원치 않을 겁니다.
3: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당나라밖에는 없단 말이냐?
0: 예, 마마.
3: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해야지.
1: 눈물을 머금고.
3: 아, 눈물이. 당나라의 우방국이 되려면 장차 무엇을 어찌 해야겠느냐?
1: 고구려 백제 연합으로 당나라와의 외교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신라. 여성으로는 최초로 왕실의 후계자로 지목되자 당나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선덕여왕.
4: 아, 당나라에서 우리 덕만이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보냈단 말이냐?
1: 선덕여왕이 덕만 공주 시절 때의 일이다.
5: 진아, 사하. 이거는 그 진평왕 하이, 사신하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주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건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맞췄습니다. 굿즈 상자입니다.
1: 당나라 사신이 들고 온 상자를 놓고.
4: 굿즈라니?
5: 이게 그러니까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은 이 특정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기획 상품이다. 이렇게.
4: 그래, 저 어서 덕만 공주를 불러서 직접 언박싱을 하도록 하여라.
5: 좋아라.
1: 잠시 후.
4: 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6: 그림인 것 같습니다.
4: 보자 어디. 오, 꽃그림.
6: 아니 뭐 이런.
4: 아니, 예쁜 꽃그림을 보내줬는데 우리 공주 예쁜 얼굴이 왜 그렇게 됐지?
6: 아버지, 이 그림은, 나 진짜, 이 그림은 소녀에 대한 모욕입니다.
4: 어째서?
6: 모란이잖아요. 모란!
4: 어?

0: 그래, 알아보았느냐?
1: 예, 당나라에서 우리 공주마마께 보낸 꽃의 이름은 공주마마의 말씀대로 모란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꽃색이 북다하여 MORAN 모란이라고 불리는 이 꽃은 작약과의 진정 쌍떡잎 식물로 MOKDAN 목단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2: MOKDAN 참나.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진 모란은 진평왕 시절 우리나라에 소개된 식물 베지테블이다.
1: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지는 굵고 털이 없으며 잎은 크고 세

0: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의 껍질은 해열, 진통, 그리고 소염의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이용하죠.
1: 이야, 그 얼마에?
0: 아, 이 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해 일명 꽃 중의 왕, King of the Flower로 칭송되는 꽃입니다.
2: 아이, 그렇다면 이 꽃은 분명 덕만공주를 가리키는 꽃인데 이 그림은 소녀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공주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0: 아, 저 그게... 저 실은...
2: 어서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뭘 꿈을 대느냐?
0: 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 무엇을 말이냐?
0: 보통 꽃 그림엔 나비와 벌이 세트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2: 이 그림은 오직 뭐 꽃만 그릴 수도 있지.
0: 물론
3: 꽃 그림에 나비와 벌이 없다는 건
2: 공주야
3: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2: 뭘 말이냐?
0: 이 모란 꽃은

0: 나가 윤충인데 넌 누구냐?
1: 나는 개소문. 그럼 자네는?
0: 아, 나는 흠순.
2: 조민석?
3: 우와 신기하다. 허예은.
4: 민 선배님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규창이었습니다.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구천동 어사키를 찾아갑니다. 무주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무주구천동은 덕유산 계곡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나재통문에서 덕유산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에는 일명 무주구천동 33경이라고 불리는 33군데의 명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구천동 어사길은 제16경인 인월담에서 제25경인 안심대 사이에 있는 명소들을 둘러보는 계곡 탐방로입니다. 구천동 어사길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무주구천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조선시대의 문신인 갈천 이문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천 이문은 덕유산을 유람한 후에 등 덕유산 향적봉기라는 기행문을 썼는데요. 바로 이 기행문에 불교 신자 9천명이 수도했던 곳이어서 구천둔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갈천 이문이 언급한 구천둔은 훗날 구천동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은 그 이름에서도 연상이 되듯이 암행어사 박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천동에서 이웃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기강을 바로 세웠다라는 암행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에서 어사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구천동 어사길은 편도 3.3km 길이의 비교적 짧은 탐방로인데요.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천동 어사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을 걸으려면 우선 덕유산 국립공원 구천동 탐방지원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백년사 방향으로 700m쯤 걸으면 구천동 자연관찰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구천동 어사길이 시작됩니다. 입구에는 구천동 어사길이라는 글판이 걸린 작은 문주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문주를 지나면 곧바로 평탄한 나무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구천동 어사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철 안심여행지 25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탐방로는 크게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구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인월담까지 이어지는 800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은 자연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서 일부 오르막길을 빼고는 비교적 평탄한 편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인월담에서 구월담까지 이어지는 800m 길이의 탐방로입니다. 이 구간에는 무주구천동 3대 명소 가운데 하나인 인월담을 비롯해서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구월담 등이 있는데요. 이들 명소 가운데서도 사자담과 비파담 사이에 있는 청류동은 단단한 암반 위를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구월담에서 안심대까지 이어지는 1.7k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에는 구월담을 비롯해서 호타남, 청류계, 그리고 무주구천동 33경의 제25경인 안심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타남과 안심대 사이에 있는 청류계는 1.1km 길이의 멋진 계곡인데요.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가히 선경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있는 구천동 어삿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태풍 바비가 남기고 간 비바람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새 강풍과 집중호우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특히 하천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림천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세아 기자, 그곳 도림천을 포함해서 지금 서울에 출입 통제된 곳이 많죠?
2: 네, 오후까지만 해도 약하게 흩날리던 비는 해가 지면서 점차 굵어지더니 지금은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주변 가로수와 깃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불어난 하천물에 물살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징검다리도 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일찌감치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재 이곳 도림천은 입구 차단봉이 내려가는 등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밤 8시 반 기준 서울 청계천과 홍제천, 정릉천, 도봉천 등 11개 하천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많이 와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다른 하천도 추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천 일대 접근은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 고비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로 보이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거나 시설물 낙하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번엔 역시 호우와 강풍특보가 모두 내려져 있는 경기 북부 상황 보겠습니다. 파주 공릉천으로 갑니다. 자, 이혜지 기자, 장대비가 내리면서 그것도 물이 많이 불었다고요?

0: 네, 제가 나와 있는 파주시 공릉천에는 오후 6시쯤부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하천 인근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낮 시간 이곳 공릉천은 마른 바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현재는 많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뭇잎이 거세게 흔들리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엔 내일 오후까지 많은 곳엔 120mm 이상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곳 파주를 비롯해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10곳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호우 강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행정안전부는 하천 접근 자제와 낙하물 위험 등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보냈는데요. 많은 비로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 일대는 접근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주 공릉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퇴근 무렵 굵어지기 시작한 빗줄기에 지하철역엔 긴 줄이 생겼고 차들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거센 바람과 비에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퇴근길 상황을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퇴근 시간 갑자기 굵어진 빗줄기.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옷과 손으로 머리를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건물 처마 아래 급히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비를 피해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역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 퇴근하고 이제 지하철 내리고 오니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약속 가는 길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2: 도로엔 순식간에 물이 고였고 차들은 속도를 줄여 거북이 운행을 이어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퇴근한 시민들로 북적였을 하천변 산책로도 텅 비었습니다.
4: 저녁 일찍 먹고 산책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정차해서 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당황스럽고 얼마나 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2: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땐 하천변과 지하차도 저지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또 재난문자와 기상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1: 이번 비바람은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당 50mm, 이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폭우와 태풍급 바람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 김상 기자, 우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부터 전해주시죠.
5: 네, 수도권 지역입니다. 9시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강한 비구름이 서울과 인천 등지를 지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폭우 비구름은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날 거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집니다. 경기 북부는 오늘 밤, 강원 북부는 내일 새벽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이 서쪽 지역 곳곳으로 초속 20m에 가까운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간판이나 시설물 주변은 피하셔야겠습니다.
1: 네, 태풍 바비가 한때 초강력 태풍이었잖아요. 이 뒷끝도 정말 세군요.
5: 네, 그렇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건 태풍 바비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상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풍이 초강력으로 발달하며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무렵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 올렸습니다.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극한호우 수준의 장맛비를 몰고 왔습니다. 이후 지난 주말 상륙한 이후에도 고기압 사이로 이렇게 덥고 습한 강풍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주에 무더기 결항이 이어질 정도였고 극한 폭염마저 불러왔습니다. 이번 폭염은 사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 영향이 컸던 거로 분석됩니다. 태풍은 비껴 지났지만 워낙 강했던 탓에 이동하는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저기압으로 변질된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막바지 태풍 영향이 이어지는 내일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비가 오지 않을 땐 푹푹 찌는 무더위가 몸을 감쌉니다.

0: 선풍기 의지에서 폭염을 견디고 있는 쪽방촌 주민과 노인들을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쪽방촌 골목 어귀에 모여앉은 주민들. 처마 아래 작은 그늘이 무더위 쉼터가 됩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몇 번이고 자리를 옮겨야 하지만 덥고 습한 방보다는 이곳이 버틸만 합니다.
2: 방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왔으니까 공기도 좋고 시원하니까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뭐.
1: 간혹 에어컨이 설치된 방도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선뜻 손길이 가질 않습니다. 선풍기 두 대를 번갈아 쓰며 올여름 더위를 버텨왔지만 그마저 한 대는 얼마 전 고장났습니다.
2: 여름이 뭐 더운 대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1: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웃돌았습니다. 피서는 물론 끼니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원 무료급식소엔 배식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입니다.
3: 시원하고 좋네요. 또 올만하네. 부담돼요. 막 애끼고 에코는 내일로 애낀다.
1: 폭염이 기세를 더할수록 취약계층들에겐 냉방비와 생계 부담이 커집니다. 모두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촘촘한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0: 올해 전례 없는 폭염이 닥친 유럽엔 에어컨 있는 집이나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까다로운 에어컨 규제를 놓고 논쟁도 불붙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베를린 시내 한 주택가. 집집마다 차광막을 내려 창문을 가려놨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에어컨이 없어 햇볕이라도 막기 위한 겁니다.
5: Außenjalousien wie hier, die sehr hilfreich sind, eine bestimmte Zeit lang, aber das war es eigentlich.
4: 독일의 에어컨 보급률은 유럽 평균 20%에도 크게 못 미치는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에어컨을 가전제품으로 여기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건물 외벽을 바꾸는 공사에 가까워 허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공동주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역시 이웃 집주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선 학교나 병원은 물론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도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창문을 열고 운행합니다.
6: 이런 폭염에서는 에어컨이 있다면 확실히 도움될 거예요. 이제는 폭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베를린 시민의 말입니다.
4: 초과 사망자가 이미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에선 에어컨 규제 해제가 내년 4월 치러질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냉방 가전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모습은 역대급 폭염이 낳은 유럽의 자화상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7: 초고가 1주택 기준을 놓고 댓글 투표가 벌어진 곳, 부처별 공개 토론회입니다.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물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회의 도중 발언하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8: 부동산 국민 토론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쟁점들이 차례로 보고됐습니다.
9: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어란 말이야.
1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세금 매기려는 게 아니라며 목표는 조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11: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8: 네. 초고가 1주택 규제를 두고는 실시간 방송 댓글 투표에도 나섰습니다.
11: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2: 대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8: 초고가에 대한 기준도 의견을 물었는데
12: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11: 저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3: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11: 20억도 많아요?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8: 6.3 선거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다 두 번 제지당했습니다.
14: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15: 근데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처를 하겠습니다.
11: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네. 것도.
8: 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 매도가 며칠 내로 완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7: 정부 부처 가운데 첫 번째로 나선 국토부 토론회에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의 장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16: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국토부 토론회. 부동산 공급이 꽉 막혀있다는 진단부터 나왔습니다.
17: 인허가 착공, 분양,
7: 증공,
17: 입주 이런 식으로 순환되듯이 돌아야 교수입니다.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착공 과정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1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도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18: 규제 지역으로 믿기면서 LTV가 굉장히 축소돼서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16: 민간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두고도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19: 구마다 어느 정도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임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16: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18: 강남구나 아니면 용인시 기흥구나 똑같은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쉽사리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16: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된 토론회. 다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논의를 좁히기보다 각자 의견을 내기만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시장, 3기 신도시 등 예민한 주제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 마치 민원의 장과 같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안이 없고
16: 내일은 주택금융, 모레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7: 국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방만한 운영에도 질타를 쏟아냈는데 송파 지역 투표지 재검표 시점을 두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21: 100명 가까운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장.
22: 30명은 인근 401호
23: 윤상현 투표용지 사태 국조
2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대응 등 선거관리 실패 전반에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4: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처가 무능했고 아니었던 거 인정하십니까?
23: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25: 대표적인 문제들만 적어봐도 대한민국 투표관리 시스템 7군데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21: 자체 조사에 나섰던 진상규명위의 평가도 냉정했습니다.
17: 무능과 나태와 보고체계 미흡, 사후 대응 부실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21: 전현직 선관위 수뇌부는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26: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27: 그런 지적을 달리 받아들이겠습니다.
23: 중앙선관위 위원장
21: 부정채용, 제식구 감싸기, 전관 일감 몰아주기 등 방만한 운영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8: 자식들을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선관위에 채용하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적 비난을
24: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소액으로 이렇게 다 물건을 쓸어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관위에서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21: 여야는 다만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시점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29: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23: 전용기 투표용지
29: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30: 수사 대상의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1: 양당 간섭해서 협조하여 결의안 채택하는 게 어떨까. 이게 재검표도 특검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21: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똑같았던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국회 의결만 되면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7: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출장 문서 결제를 자신이 직접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내 몫으로 5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였는데 노 전 위원장은 이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8: 지난해 10월 결재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 문서입니다. 선거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노태학 당시 위원장 이름 옆엔 부부 동반

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배우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부를 포함해 5명의 출장비는 9천여만 원, 최종 결제자는 노 전 위원장 본인입니다.
1: 그 배우자분의 문제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2: 아마 배우자의 동반 예산도 당연히 포함 편성이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0: 이 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2년 전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도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행사조차 한 번도 없었지만 노 전 위원장의 아내는 비즈니스 좌석 항공료를 포함해 세 번의 해외 출장에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 배우자 여비와 일비를 받아가셨어요. 이것도 그냥 관행이니까 받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으셨을 겁니다.
2: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처리 반납을 해서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0: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등의 고발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4: 발달 장애인 두 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저희 보도에 대해 부산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경찰 말대로 특수절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저희가 입수한 조서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김옥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게 경찰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계산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을 왜 먹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이어 두 장애인이 이를 어떻게 분담했냐는 질문에 지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한 입 먹고 주길래 저도 한 입 먹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훔쳤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친구가 훔치라고 지시했냐, 편의점 가기 전부터 훔치려고 공모한 거냐고 캐묻습니다. 장애인은 같이 먹고 싶어 그랬다면서도 훔쳤다고 답합니다.
6: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상대방 질문 방향에 따라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달 장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5: 공모도 지시도 없었고 그저 같이 먹고 싶어서 훔쳤다는데 경찰은 갑자기 함께 먹어 합동에 절취했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어 특수절도가 뭔지 설명도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7: 조서에 그처럼 이해하기조차 힘든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변호사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법정에서도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보고요.
5: 경찰은 1,500원 아이스크림 무전 취식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다는 KBS 보도에 두 명이 범행했기 때문에 합동 범행이라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가족 측은 사회적 약자와 소액절도에도 특수절도 적용이 맞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4: 검찰 보완 수사권을 없애도 되겠느냐는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의견을 모아보자며 민주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없애고 보안과 시정 요구권 등을 강화한 당 TF안을 중심으로 2시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컸던 이전과 달리 부족한 점 보완하고 실행하자는 신중론과 폐지안을 따르자는 의견이 부딪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9: 완전히 그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이 보안수사권을 허용을 할 것이냐.
8: 민주당 내에선 의원 11명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겨두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10: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8: 이런 상황에 검찰개혁 강경파는 폐지가 원칙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11: 검사의 수사는 없는
12: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1: 제대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8: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힘을 얻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은 여론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13: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국민의힘 대표는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8: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14: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8: 법사위는 새로 발의된 법안까지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4: 최강 네 팀의 대결만을 남겨둔 북중미 월드컵이 인종차별 발언과 그에 따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수들은 분노하면서도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15: 스페인의 라호이 전 총리는 한 기고문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향한 인종차별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라오이 전 총리는 프랑스는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이겼고 현재 FIFA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프랑스인 없이 그 성과를 냈다라고 비꼰 겁니다. 현 프랑스 대표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민자 가정 출신 유색인종 선수를 겨냥한 겁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결전을 코앞에 둔 프랑스 선수들 역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16: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 프랑스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팀입니다. 자이르 에메리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15: 스페인의 에이스이자 역시 아프리카 이민자 가정 출신 라민 야말도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16: 만약 축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합입니다. 프랑스와 우리 스페인 대표팀이야말로 그 통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라민 야말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15: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월드컵이 인종차별 앞에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네, 또 다른 4강 대결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축구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영토 전쟁에 마라도나 신의 손 사건 등 60년 악연으로 얽힌 두 팀이 맞붙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17: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악연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에서 시작했습니다. 8강전에서 잉글랜드가 이겼는데 거친 몸싸움과 퇴장으로 뒤범벅됐습니다.
16: 역겨운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라틴이 언어폭력을 하다 퇴장당한 것이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17: 두 나라 사이의 반감은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그 유명한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라도나가 심판의 눈을 속여 공을 손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마라도나는 긴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추가 골까지 넣어 2-1 승리를 이끌며 전쟁 패배를 소록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베컴이 퇴장당하는 변수 속에 잉글랜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컴은 그러나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승 페널티킥을 꽂아넣어 4년 전 패배를 대갚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만나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하는 4강전. 8골을 기록한 축구의 신 메시를 상대로 나란히 6골을 터뜨린 케인과 벨링엄이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잉글랜드가 심판 판정과도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르헨티나가 바르헨티나로 불릴 정도로 VAR, 비디오 판독에서 계속 유리한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6: 강팀과 경기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잉글랜드와는 대결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시입니다. 우리 모두 메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트니까요. 잉글랜드 골키퍼 픽포드입니다.
17: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오랜 축구 앙숙이 제대로 만났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18: 미군이 수상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해 이란 남부 해군 기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란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예멘에선 4년 만에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의 교전까지 재개됐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19: 밤바다를 가르며 무인 수상 드론 세척이 항구로 돌진합니다. 잠수함이나 함정 정비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를 타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이 실전에서 수상 드론 공격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현지시가 오늘 새벽 부쉐르와 차바르 등 이란 남부 일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공습이 있을 거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20: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tonight.
16: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아주

0: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선적 초대형 유조선 두 척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습니다.
0: 이들 선박이 항법 장치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제 센터에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은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교전이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사나 국제공항을 공습했다며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사우디 남부 아부하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을 통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사실상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건 불법이라더니 미국은 된다는 걸까요?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며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로 불릴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의 20% 비용을 보전받겠다고 했습니다. 통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란 겁니다.
0: 네, 저는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지역을 보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선박 호송에 쓴 실제 비용의 20% 또는 해협 통과 화물의 20%를 받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후자의 경우 200만 배럴 규모 초대형 유조선이라면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이란이 부과하던 통행료보다 15배 비싼 데다 그동안의 미국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0: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3: 트럼프의 통행료 징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의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 영화 제작화 협회 회장이자 명필름 공동대표인 이은 회장을 만납니다. 모처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장과 배급 구조가 흥행이 기대되는 영화의 제작을 집중시키면서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은 회장은 영화 제작은 물론 명필름 아트센터를 통해서 극장 운영과 영화인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은 회장과 한국 영화가 나아갈 길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영화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슬로우 시네마 운동이라는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슬로우 시네마.
1: 우리 정부가 좋은 독립영화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독립영화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들이 상영할 공간이 없다, 이 영화들이.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독립예술영화관을 늘려주세요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한 1, 2주 만에 사라져갈 훌륭한 독립영화들을 네. 어떻게든 생명력을 끌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도 어렵다 그러니까
0: 네.
1: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멀티플렉스를 빌려서 관객들한테 무료로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또 다른 관객들한테 영화를 보여드리는 운동. 그렇게 해서 관객 운동을 시작했죠.
0: 아,

0: 관객들의 좀 저변을 늘리고 인식을 네. 좀 넓혀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1: 그러면 예. 직접적으로 관객이 드는 그 영화를 만든 필름 메이커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일종의 정부의 정부한테 보이는 시위 효과도 있는 거죠.
0: 예.
1: 이거 너무 언바란스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독립영화 지원을 해놓고
0: 네.
1: 실제로 이 영화들이 트는 공간이 없게 해놓은 이 정책적
0: 예.
1: 이 모순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창작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0: 예.
1: 빨리 상영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 뭐 네. 이런 시위 효과도 있겠죠.
0: 그러네요. 선수들을 뽑아놓고 뛸 운동장을 주지 않으면
1: 맞습니다.
0: 무슨
1: 그럽니다.
0: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 또 모순적인 부분이 있네요.
1: 뭐 손흥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0: 네.
1: 축구장이 없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손흥민이 많은데 축구장이 없다. 이게 확 와닿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그만큼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많다는 거죠.
1: 이건 뭐 막연한 게 아니라
0: 예.
1: 지난해 예를 들면
0: 네.
1: 세계의 주인이라는 작품.
0: 네. 네. 저 봤습니다. 정말.
1: 네. 사람과 고기.
0: 감명 깊게 봤어요.
1: 뭐 예. 사망년 2학기.
0: 네.
1: 3670. 뭐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뭐 1980 사복 정말 깜짝 놀랄 작품들이에요.
0: 예.
1: 제가 볼 때 칸이나 베니스나 베를린의 프로그래머들이
0: 네.
1: 예, 요즘 조금 게을러서 못 봤을 뿐이에요. 발굴을 못했을 뿐이지 과거에 박찬욱, 봉준호 시절에 한국 영화에 깜짝 놀랐던 세계 네. 프로그래머들이 저는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의 독립 영화는
0: 그러니까 그렇군요.
1: 너무 아까운 거죠.
0: 아,
1: 쓸 예. 공간이 없는 것.
0: 그리고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 심지어 이 보석 예. 같은 영화들을 관객들이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못 볼 뿐더러.
0: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1: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0: 영화를 좋아하는 분한테 화제는 조금 됐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1: 우리 정부가 엄청난 영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놓고
0: 예.
1: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영화인지.
0: 네.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가 협회 회장으로 모셨지만 사실 명필름의 또 대표기도 하시고 명필름 하면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그 중흥을 이끈 좀 대표적인 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1: 뭐 그 시절에 몇몇 그렇게 활발하게 영화하던 영화사들 중에 하나였죠.
0: 네. 네 그리고 정말 대작 히트작들도 많이 내셨는데 올해 서운한 소식이 들렸어요.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명필름 아트센터 문을 닫으셨다고. 예, 굉장히 애정을 많이 담으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1: 아니, 결과적으로 뭐 예. 문을 닫은 건 섭섭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시원스럽기도 하고요.
0: 네.
1: 영화 만드는 일이 본업인데
0: 예.
1: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0: 예.
1: 좋은 예술 영화들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보자 이런 취지
0: 네.
1: 때문에 약간 네. 일을 너무 많이 중첩되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함도 사실은 있었는데
0: 네. 뭐
1: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0: 네.
1: 2015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웠다가
0: 뭐 사재를 털어서 만드셨다고 그때
1: 맞습니다. 근데 뭐 사재래야 다 영화 관객들로부터 또
0: 네.
1: 영화 동료들과 함께 만든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5주년 행사를 하면서 20주년 때부터는 그런
0: 예.
1: 일을 해보자 이렇게
0: 예.
1: 마음을 먹었고 20주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해 30주년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10년 정도 결과적으로는 명필름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0: 네.
1: 또 명필름 랩을 운영하면서 후배 감독들과 그리고 또 관객들을 같은
0: 네.
1: 공간에서 만나봤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0: 그 영화관도 있고 뭐 또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영화인 학교도 거기 그 안에 있었고 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 명필름 아트센터 세우실 때는 포부가 크셨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그 이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아주 뭐 거대한 포부라기보다는
0: 네.
1: 소박하게 그 영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영화를 지속하려면 또 후배 감독들도 있어야 되니까
0: 예.
1: 또 우리가 영화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배운 경험을 좀 전수해 주는 것
0: 네,
1: 그리고
0: 네.
1: 조금은 좀 쾌적한 공간에서 예술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0: 예.
1: 것들을 해보고 싶었지 그거를 뭐 저희가 정말 얼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0: 아, 하지만 한번 해보자.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다가 멈추더라도 의미가 있고 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근데 좀 힘든 일이었는데 너무 빨리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적어도 한번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 10년 이상은 하자. 아. 이렇게 해서 결국 10년 이상 했으니까 예. 저 스스로에게는 좀 위로를 하면서 네. 또 아쉬워하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거는 네. 저희들의 능력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영화관이 뭐 영화인들의 영화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설이 좋고 뭐 색감, 소리 뭐 이런 게 좋아서 여기서 그 시사도 굉장히 특별한 시사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1: 네. 같이 이제 파주 출판도시 들어갈 때 블루캡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최고의 사운드 회사, 네. 사운드 디자이너 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블루캡에서 이제 뭐 믹싱을 하는데 뭐 돌비 애트모스 믹싱까지를 포함해서 한 다음에는 이 영화가 다시 전 세계로 나갈 때 네. 한번 들어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좀 표준적인 극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또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0: 여기서 대작들의 기술 시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1: 여기. 네, 봉준호 감독이 옥자 할 때 네, 예. 처음으로 했었고 또 그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0: 헤어질 결심 예. 어쩔 수가 없다도 여기서 기술 시사를 기생충도 여기서 기술 맞습니다. 시사를 하셨어요. 아, 역사적인 사실이네요. 어떻게 보면
1: 뭐 예. 저희 극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블루캡에서 일단 돌비 애트모스 녹음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감독들이 그러면 빨리 그거를 영화관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예.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곤 했던 거죠.
0: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이 완성본을 처음 보는
1: 맞습니다.
0: 그런 자리잖아요. 네. 얼마나 두근두근 설레했고 네. 두려운 마음으로
1: 프리미어 하는 곳이죠. 정말로. 예.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지만.
0: 네. 영화 학교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영화 학교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은 대표님이 주도해서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 영화 학교가 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1: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새로운 감각, 젊은 네. 감각이 필요했고, 근데 10여 년 전에 그 이 좋은 감독들이 나오는 우리 엘리트 감독들이 나오는 시스템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있고요,
0: 네.
1: 영상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중앙대 첨단 영상 대학원이나 단국대 대학원 이런 데서 이제 거진 독립 영화를 가지고 데뷔하는 감독들이 막 생겼는데. 기존의 교육기관에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긴장해갖고 예. 각자 자기 교육기관에 그 좋은 감독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경쟁적으로 긴장할 수 있게 그런 예. 기능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0: 기존의 코스하고 좀 다른 지향점이 있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아예 완성도 높은 작품을 뽑아서 저희가 픽을 하면 같이 지내면서 개봉까지를 책임지자.
0: 뭐
1: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극을 주려고 했죠.
0: 영화 제작까지 같이 가는 거다.
1: 그렇죠. 제작하고 예. 개봉까지.
0: 네.
1: 그러니까 감독을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0: 네.
1: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가니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이후에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제작 실습 제작 예산도 엄청 느는 거를 제가 좀 확인했고요.
0: 자극을 받았겠네요.
1: 자극을 좀 주지 않았을까.
0: 네. 신경을 저기 명필름 아카데미 영화학교에서는 저렇게 영화 개봉까지 해준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네. 갔겠네요.
1: 예. 다른 교육기관들도 이제 기업들하고 산학협력하는 모습들도 그 이후에 조금 더 활기차게 하는 걸 봤고요.
0: 네네. 아, 그 명필름에서 가능성을 보고 발탁해서 실제로 이제 그 데뷔를 한 배우라든가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감독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지난 10년 하면서 7편의 작품들을 또 감독들을 데뷔시켰습니다.
0: 네네.
1: 7편을 픽업하고요. 뭐 가장 최근에는 해야 할 일이라고 박홍준 감독이
0: 네.
1: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이환 감독이라고 뭐
0: 예.
1: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유명하고
0: 네네. 네.
1: 그리고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도 있고 7편 모두 대부분 이제 영화제에서 예. 일정한 수상 실적도 있고 보람을 예. 느끼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나중에 아마 우리 영화계에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에도 명필름에서 스타가 네. 된 경우죠. 명필름에서 만든 영화로.
1: 그렇죠.
0: 네.
1: 저희 같이 이제 영화를 하는 우리 신재명 대표가 그 캐스팅 안목이 직관이.

0: 좀 늘었네. 7년 돌아다니고 늘었어도.
1: 아, 7년이야. 7년에서 좀 과장돼서 10년으로 돌았군요. 네. 그렇게 떠돌다가 사실은 이거 괜찮은데 떠돌다가 아무도 픽하지 않다가 이게 영화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0: 그게 되게 훌륭한 시나리오였어요. 예. 그리고 특히 과거 장면은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네. 현재의 그 현재 약혼을 앞둔 남자를 옛사랑이 찾아오잖아요.
1: 예.
0: 이게 안 풀리고 있었어요.
1: 아.
0: 옛사랑이 찾아오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1: 네.
0: 그죠?
1: 예. 그렇게 되면 돼. 예.
0: 얘기가 안 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그냥 집만 지어주자. 옛사랑이 찾아왔을 때 뭐 사귀거나 뭐 그 구구절절한 사연 다 빼고 이야기는 네. 과거의 이야기, 첫사랑이니까
1: 예.
0: 과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놓고 현재는 그녀를 위해서 집만 지어주자.
1: 아. 네.
0: 그렇게 이제 감독한테 제안을 했고
1: 네.
0: 감독이 큰 케이 하루만 고민하겠습니다 하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1: 예.
0: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그 결말 때문에 7년 동안 떠돌던 그 시나리오가 네. 예.
0: 왜냐하면 그 한가인 씨 맡은 역할이 막 어떨 때는 막 남편한테 구타당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돌 스타 출신이기도 하고 막 이래봤는데
1: 네.
0: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아빠 모시고 살면서 예.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집을 지어달라고.
1: 예. 아, 지금 명필름 아트센터 10년을 마무리하는 기획전을 하시면서 이제 대표작들을 쭉 상영을 하셨어요. 아마 이 건축학개론도 상영하셨을 것 같고, 네. 예, 뭐, 접속이나 해피엔드도 상영하셨을 것 같고, 또 어떤 작품들 상영하셨어요?
0: 뭐, 대표작들을 많이 했지만,
1: 예.
0: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했고요.
1: 아,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마지막 상영작이었나요? 네. 왜 이 영화를 마지막 상영작으로 정하셨어요?
0: 저나 이제 저희 회사를 같이 하는 심재명 대표나 저희들 마음속에 제일 결국 남는 영화가 저희들의 수만 한 5, 60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제일 가슴 깊은 데 남아있지 않나. 추억의 작품으로.
1: 예.
0: 그런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오지혜 씨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자기가 직접 영화 마지막에 오지혜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엔딩인데 네. 네, 현실에서 자기가 나와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1: 예.
0: 너무 마지막이지만 아쉬운 네. 시간이었지만 되게 아주 흐뭇했던 순간이었습니다.
1: 네, 뭉클한 네. 순간이었겠네요. 예. 지금 사실 명필름 아트센터가 문을 닫았지만 그 시설이 최고 시설이라서 그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활용 어떻게 되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까?
0: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 다만 네. 그 건물을 이제 설계하고 직구할 때 저희들이 직접 계속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용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공간에 의미 네. 있는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1: 네, 제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심재명 대표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명필름은 우리 이은 대표님 또 심재명 대표님 두 분이 이제 결혼하면서
0: 네.
1: 세워졌죠. 예.
0: 결혼하고 나서 1년
1: 하고 나서, 네. 그 아직까지 지금 잘 오고 계시는 거죠?
0: 네네.
1: 예. 네. 참 이렇게 부부로서, 동지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어떠십니까? 실제로 부부가 동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두 분의 역할이 좀 이렇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0: 저희는 운이 좋았는지 네. 한 사람은 상당히 직관력이 뛰어나고.
1: 예.
0: 한 사람 상당히 좀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고.
1: 누가 이성이고 누가 직관이십니까?
0: 제가 좀 이성적인,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숙고하는
1: 네.
0: 편이고요.
1: 네.
0: 심재명 대표는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1: 네.
0: 사람을 파악해도 심 대표는 뭐 몇 초 만에 파악하고 저는 몇 년 걸리고.
1: 예. 네. 그게 서로 잘 보완이 네. 되는군요. 예. 우리 이은 감독님은 영화와의 처음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0: 저희들 세대는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네.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데 제 경우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됐고요. 우연찮게.
1: 예.
0: 그리고 이제
1: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보통 연극영화과는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데 아닙니까?
0: 저는 별로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막연했던 예. 사람인데 이제 뭐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던 차에 친구가
1: 예.
0: 그 연극영화과 가면 어떻겠냐라고
1: 예.
0: 제가 좀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겼다는

0: 그래 그 친구는. 너 웃기니까 연극영화과나 가라.
1: 제가 오늘 이렇게 뵌 바로는 좀 저 굉장히 진지하신데요. 예.
0: 아무튼 그 친구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 한마디 덕분에 그냥 왜냐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1: 영화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뭐
0: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대하면 보통 철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극을 계속하기에는 선배들 보니까 너무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연출 잘했어, 내가 연기 잘했어, 뭐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찍어놓은 대로 한 만큼 남으니까
1: 예.
0: 직업적으로는 영화가 좋지 않겠는가. 복학하면서 이제 전공을 바꿨고 제가 이제 대학 때 탈춤반이었고
1: 예.
0: 탈춤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할 때쯤에 친구들이 다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1: 네.
0: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노동 현장에도 가봤고.
1: 아, 운동권이셨습니까?
0: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운동권은 아닌데 그냥 양심에 예. 따라 사는 학생들 중에 하나였어요.
1: 운동권 언저리.
0: 언저리에.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노동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역시 영화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1: 네네.
0: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영화가 학교에서 워크숍으로 만든 영화가 사회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 베를린 영 포럼의 프로그래머가 그런 사회적 소재의 단편 영화들을 모아서 한 편에 이제
1: 예.
0: 프로그램으로 베를린 영화제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1: 그게 공장의 불빛, 위장 취업 얘기죠?
0: 맞습니다.
1: 예.
0: 제 작품은 공장의 불빛이고 동료들 몇몇 단 다섯 작품이 같이 갔는데 그분들하고 베를린 영화제 가게 된 거를 계기로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자.
1: 네.
0: 각자 20분 정도 단편을 해봤으니까 합치면 100분이잖아요.
1: 네.
0: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게 옥구매 나라라고 하는.
1: 아, 이거는 이제 광주 항쟁,
0: 네.
1: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를
0: 맞습니다.
1: 다룬 옥구매 나라. 이것도 많은 좀 반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0: 그 당시는 이제 광주라는 소재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민했고
1: 예.
0: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영화를 저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못 틀게 했어요.
1: 이게 80년대 언제 나온 영화죠? 80년대.
0: 89년 노태우 대통령
1: 네.
0: 시절이니까 공안 정국.
1: 예.
0: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학생운동을 격렬했었고.
1: 네. 아, 그 가운데 상영을 했었고. 그 사실은 저도 이건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파업 전야.
0: 아, 그거 보셨어요?
1: 예.
0: 오크멘타라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당시 홍기선 대표를 막 영화법으로도 걸고 공연법으로 걸고 막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건
1: 네.
0: 이렇게까지 우리를 막는 건 우리 일이 중요한가 보다. 또 하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에 대한 완성도가 저희 스스로 좀 부끄러웠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상태로 멈추지 말고 좀 더 영화를 잘 만들어보자. 진지하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노동 문제를 소재로 잡고
1: 네.
0: 열심히 만들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또 같이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영화 안에 좀 진실한 힘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지
1: 예.
0: 굉장히 그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영화를 정부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탄압을 했고
1: 예.
0: 이거를 시민들이 또 같이 지켜내는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 대학을 다녔던 분들,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한테는 그 영화랑 얽힌 각각의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이은 대표님이 해오시던 영화와 그 이후 명필름이 이제 설립되고 한 영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로 가는 거잖아요. 상업 영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과 감성의 만남이라고 심재면 대표님과 두 분의 만남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그때 다들 그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0: 네. 뭐 그 관심이래요. 뭐 주변에 몇몇 친구들인데 저희들이 성향이 전에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립 영화를 만드는 필름 메이커였고
1: 예.
0: 이 사람은 이제 상업 영화의 카피라이터 출신의 마케터니까 되게 상업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고
1: 네.
0: 뭐 그런 면에서 저희 둘을 알고 있던 우리 정정 감독님 당시에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성향이 다른 여러분 둘이 결혼까지 하느냐.
1: 네.
0: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결합이다. 막 이렇게.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예,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0: 요새는 이상하지만 그때는 뭐 예. 재밌는 말이었죠.
1: 예. 예. 아무튼 결혼을 하시고 95년에 명필름을 세우셨습니다. 첫 작품이 코르셋.
0: 예.
1: 예. 저 이 작품도 봤었는데 그거는 좀 흥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0: 네,
1: 두 번째 작품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접속.
0: 네. 맞습니다.
1: 예. 당시 접속이 상당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영화 제작할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0: 뭐 코르셋이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예. 하다가 상업영화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래갖고 접속 때는 그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작품을 준비했고 그래서 좀 헐리우드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 공부를 해가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접속이라는 영화는 이제 장상곤매 그 독립영화를 같이 하던 우리 장윤영 감독이 헝가리에 유학을 갔다가 예. 친구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한국에 있던 시절에 그 광장 문화가 다 사라지고 컴퓨터를 통해 갖고
1: 네.
0: 익명의 PC 통신을 하는 그런 문화를 보는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럼에도
1: 네.
0: 불구하고 그러한 익명의 온라인을 통한 그 소통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1: 네.
0: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1: 예.
0: 시놉시스를 주더군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날 명필름이 좀 일찍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1: 네. 코르셋에서 진 빚을 다 갚으셨겠네요.
0: 맞습니다.
1: 다 갚고 이제.
0: 그리고 예. 그때는 아주 제가 처음으로 그 영화 OST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1: 예.
0: 한국 영화가 그전에는 사실은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1: 예.
0: 뭐 외국 음악, 한국 음악 그냥 영화에 그냥 썼어요.
1: 예.
0: 그 정도로 그걸 또 누가 문제 삼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한국 영화가 열악한 존재였는데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영화를 만들고 OST를 만들었는데 한 누적 100만 장 가까이가 팔린 것 같아요.
1: 접속의
0: 그
1: OST 대단했죠.
0: 네.
1: 예. 지금도 음악을 들으면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 예. 저희가 접속 PC통신 시대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뭐 영화 제작 투자 환경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제작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갖는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적인
1: 네.
0: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 뭐 예술적인 측면. 그래서 제작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의 대처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다만 AI라는 툴이 나와서
1: 예.
0: 조금은 어떤 작업이든 하기에 수월해지지 않았는가.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1: 네.
0: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AI 시대에는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 영화인으로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작하고 싶은 영화 혹시 지금 혹시 제작 중인 영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0: 네, 많이 있죠.
1: 네. 네.
0: 그동안 산업이 주로 이제 큰 영화 그리고 작은 영화로 나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다큐멘터리 작업도 했고 또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일테면 뭐 제가 작년 재작년 그 길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1: 네.
0: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고요.
1: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네.
1: 예.
0: 올해 후속작 대통령 김대중
1: 그러니까 네.
0: 그 1편에서 87년까지 다뤘다면 지금은 이제 생애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루는 2편을 올해 연내에 개봉하려고
1: 예.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다큐 작업도.
0: 네. 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워낙 잘하던 그 영화들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1: 예.
0: 좋은 영화 당분간 좀 좋은 영화로 저희가 명품 예. 아트센터를 좀 접은 대신 좋은 영화로 다시 관객들을 관객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영화 산업의 이제 위기를 진단하느라고 대표님 모셨습니다만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좋은 작품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분들이 좋은 영화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도와주세요.
1: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영화 감독, 제작자, 또 영화학교 운영 등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중심에서 한국 영화를 지켜왔던 명필름 공동대표이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네, 이은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너울과 조고가 겹치며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이 29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8도, 현재 습도는 9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한글 점자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도 우리말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훈맹정음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의외로 현재 등록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점자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에서는 한글 점자의 원리와 자음, 모음, 받침은 물론 숫자와 영어 점자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공개했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자를 더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인데요. 점자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배워야 할 또 하나의 한글입니다. 한글 점자 100주년을 맞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자를 낯선 기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자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맞춤형 상담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희망보직과 근무지 배치, 재활치료를 위한 유연근무와 병가 활용, 집합교육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이 서로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기반의 판매망을 넓히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조리도서관이 봉일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손끝으로를 운영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그림책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공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내일 7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고요. 조리도서관 사서와 연극 공동체 가까이가 함께 장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을 배우고 그림책 낭독과 이야기 이해, 공연예술박물관 탐방, 공연대본 만들기, 친체표현 활동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우리 요즘 인공지능,

0: AI에 대해서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제물 제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저같이 직장인들은 AI를 활용해서 많은 보고서를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AI와 또 이런 거를 관련한 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네. 예. 오늘 그러면 2026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한국 대회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마침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열려서 저는 지금 이제 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먼저 어떤 대회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예,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는 그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장애 청소년들이 이제 AI죠. AI 등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겨루고 또 진학이나 취업, 창업 등으로 나아가는 지원하는 이런 국제 대회인데요.
1: 예.
0: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이제 아시아 중심도 뭐 그다음에 중동까지 가서 대회를 매년 이제 해외에 가서 열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한국에서 좀 여는 걸로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이 대회는 컴퓨터나 IT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애 청소년들이 정보 검색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대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단순한 컴퓨터 경진 대회라기보다는 장애 청소년이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그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대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를 잘하거나 뭐 IT를 잘해서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사전에 교육을 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교육 받은 것을 대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 대회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대회라고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에 15년 만에 한국에서 대회가 열린다고요?
0: 맞습니다. 그 이번에 지금 이제 내일과 모레 한국에서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그 처음에 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1990년대 혹시 1인 한 가구에 1인 1PC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장애인 가구들은 그게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장애인재협회가 중고 PC라도 보급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문제는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교육도 하고 근데 방문 교육을 한 거를 한번 그럼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한국 대회였는데 이게 2011년부터는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정보 격차가 해소됐다 싶어서 정부하고 우리 좀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 청소년들을 한번 지원해보자. 근데 이 대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은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대회에 나왔더니 이 학생들이 모든 종목을 막 휩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장애 청소년들은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좀 성적이 의외로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랑 이야기를 해서 특히 이제 작년에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부대 행사를 했었는데 그 성과를 좀 한번 한국에서도 이어가보자 해서 한국에서 이제 대회를 열기 시작한 거죠.
1: 예. 지난해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국내 본선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한국 대회가 15년 만에 새롭게 시작한 배경이 됐군요.
0: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뭐 새로 생긴 대회보다는 과거 국내 대회 경험과 15년간의 어떤 국제 대회 운영 경험이 AI 시대와 결합해서 새롭게 이제 탄생한 한국 대회인데요. 여하튼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단순하게 대회만 한 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지금 6월까지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또 집합으로 모여서 권역별 교육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내일과 모레 실력을 겨루게 되는 거죠.
1: 교육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도 AI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0: 뭐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아주 매일 뭐 우리가 뉴스를 켜면 AI 얘기가 나오듯이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또 국정 과제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AI를 많이 가르치자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비장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한 그 10% 정도의 그 AI 교육의 그 학교를 지정해서 했다면 장애 특수학교는 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절반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일단 학교 지정 차원에서도 비장애 학생들보다는 이제 그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교육에 좀 소외를 받고 있다 혹은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정책은 AI 교육 확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장애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 기회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교육도 굉장히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애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각장애

0: 학생들에게는 스크린 리더를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자막이나 수어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뭐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이 교육자료나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교육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장애 학생들, 청소년들이 AI에 쉽게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AI 교육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자체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제가 정확히 말씀은 이제 우리 그 정보화진흥원이라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 2025년 기준 일반 국민들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장애인들의 격차는 84%, 약 16%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1: 예.
0: 이게 이제 IT 기술도 그런데 AI로 가면은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AI 서비스 경험률은 작년의 기준에 일반 국민들은 44.5%인 것에 반해서 장애인들은 23%,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여전히 이제 장애인들의 그 활용, 실제 접근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AI 시대로 가면서. 그래서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한국 대회는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 것이 목표일까요?
0: 지금 이제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감수자로 참여한 교육자료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전국의 장애 청소년들에게 모집을 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교육을 가르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가르친 거죠. 근데 단순한 AI를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데이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영상 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AI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가르치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일상생활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이번 대회에는 몇 명이나 참가를 하는 건가요?
0: 전국에 한 17개, 이제 16개 시도가 됐죠. 16개 시도에서 장애 청소년 60명이 참여하는데요. 인원은 굉장히 지금 작습니다. 그런데 요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냥 60명이 아니라 사전 온라인 교육부터 받고 현장 교육까지 다 수료한 학생들 중에 최종 60명이 뽑혀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실력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 어떤 네.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영어로 쓰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컨비네이션 챌린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인터넷 검색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AI로 검색을 해서 엑셀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종합역량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AI로 영상을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AI로 게임 대회를 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코딩으로 해서 실제 4개 종목이 다 AI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로 지금 종목을 구상을 했고, 실제 이제 내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1: 예, 예전에 컴퓨터 활용 대회와는 확실히 달라 보이는 느낌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를 켰다 껐다 또 문서 작성을 하고 정보 공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고급 정보를 잘 정리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 거냐,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해서 이,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거냐,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장애 청소년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지금 장애 청소년들이,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실력이 월등하게 해주는 건데, 그건 또 앞으로도 몇 년 가면 또 이제 뒤처질 수 있으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 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우승을 하면 국제대회 본선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0: 이번에 많이는 못 보내고, 일단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시각, 청각, 발달, 지체 각 대표하는 학생들 4명을 선발을 해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하고 실제 누가 정말 실력이 좋은가 이걸 겨루는, 또 하나 이제 실력도 겨루는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국제 이 장애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1: 예,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한국 대회, 국내에서 국제 무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여는 대회로 자리 잡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최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해온 20대 간호사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되는 비극인 간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건 내용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지난 7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요. 숨진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약 3년 동안 선배 간호사들의 폭언과 모욕, 의도적인 업무 배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병원을 퇴사한 뒤에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3명 중 단 한 명만 괴롭힘이 인정됐고 병원의 조치도 훈계에 그쳤다고 해요. 가해자들이 여전히 병원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 태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2: 네,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에서 나온 은어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괴롭히는 병원 내 악습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업무 지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모욕이나 공개적인 망신, 부당한 업무 몰아주기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법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2: 네, 지난 2018년과 19년에도 서울의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이 태움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고요.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구조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태움을 몇몇 선배 간호사의 성격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2: 네, 가해자 개인의 책임은 당연히 엄하게 물어야겠죠. 하지만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치부하면 반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력이 늘 부족하다 보니 신규 간호사를 제대로 교육할 시간은 없고 또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또 압박감은 극도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계적인 조직 문화와 병원의 미온적인 대처가 더해지면서 괴롭힘이 자랄 수 있는 구조적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1: 예,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결정도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 방역 최전선에 있던 간호사들의 과로사와 집단 사직이 잇따랐다고 해요. 이때 인권위가 실태 조사를 벌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핵심은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정원 기준을 어긴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고질적인 3교대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1: 예,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실제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 네, 현행 의료법 기준대로 계산을 하면 간호사 한 명이 근무 시간당 대략 12명의 입원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5명에서 7명을 돌보는 것에 비해서 배 가까이 많다고 해요. 게다가 이 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60년 넘게 사실상 그대로라고 합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업무는 훨씬 복잡해졌는데 기준은 과거에 멈춰 있다 보니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을 직접 간호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5분 안팎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인력 확충이 태움을 근절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군요.
2: 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사건 이후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태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선배는 촉박한 업무 속에서 후배를 다그치게 되고 후배는 살아남으려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다만 일각에서는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의 강압적인 소통 방식과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 예. 병원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위반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쳤고 실제 영업정지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준을 안 지켜서 받는 불이익보다 인력을 덜 채워서 아끼는 인건비가 더 크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나 약간의 페널티를 감수하는 편이 경영상 유리한 모순적인 구조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1: 예. 그렇다면 현재 괴롭힘을 당한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2: 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어서요. 병원은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병원의 조치가 실질적인 처벌이 아닌 훈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1: 예, 병원 자체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까요?
2: 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어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부실하게 대처했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법원도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좀 무겁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 네, 의료법에서 독립한 간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법에는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만 있고요.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수진 의원이 두 차례 의미 있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어떤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발의가 된 건가요?
2: 네, 첫 번째로는 작년 7월에 발의된 내용인데요.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중증도와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강제를 하고 의료기관이 이 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예, 두 번째는 어떤 법안인가요?
2: 네, 올해 7월 9일에 또 발의가 된 건데요. 이번 그 태움의 비극을 좀 직접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간호 인력 지원센터의 법적 의무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문화하고요. 정부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 침해 대응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예, 이 법안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나 우려는 없을까요?
2: 네, 간호사 단체는 해외 의료 선진국처럼 적정 환자 비율과 괴롭힘 예방책을 법으로 단단히 묶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병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강제하면 특히 인력난이 심한 지방 중소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법안을 만드냐 아니냐 보다는 이 강화되는 인적 기준과 인권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력 양성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2: 네, 태움은 결코 개인 간의 성격 갈등이 아닙니다.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자라난 구조적 병폐입니다. 신고를 해도 훈계로 끝나는 병원의 자율적인 처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처럼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확실히 법제화하고요.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만 이 반복되는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수경의 인연.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1: 네, 근로지원인이 어떤 업무를 돕는지는 장애인 근로자분이 취업하신 회사의 환경이나 담당하신 직무 특성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0: 예.
1: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나를 잡아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큰 틀에서 대표적인 지원 업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장애로 인해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기에 다소 제약이 따르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류 운반이나 자료 복사, 회의 자료 정리 및 문서 전달 같은 행정보조 업무부터 시작해요. 전화 연결 보조나 통화 메모 기록, 컴퓨터 자료 입력 같은 사무 지원,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적 보조가 필요한 대독, 대필 업무, 나아가 외근 출장 등의 이동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소한 걸림돌들을 곁에서 든든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0: 예. 반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 업무도 있을까요?
1: 네, 지원하면 안 되는 업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지원인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인가요? 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의 역할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이 근로자 본래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업무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까지 대신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 예.
1: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사활동, 개인적인 은행 업무나 병원 업무를 대신 보는 것, 장보기와 같은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 역시 근로지원인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1: 예,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유형이 나뉜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0: 많은 분들이 근로지원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옆에서 서류를 복사해주거나 심부름을 도와주는 역할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그에 맞춰 유형을 구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 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동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먼저 업무 보조형은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건가요?
0: 네, 업무 보조형은 실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주로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운반하거나 컴퓨터 입력을 보조하고 대필이나 물품 이동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1: 예, 의사소통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0: 네, 의사소통 유형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청각장애 근로자에게는 회의나 교육 시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시각장애 근로자에게는 점자, 정보 단말기나 화면 낭독 프로그램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점자 교정사가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고 교정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 안에서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적응지도 유형도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적응지도 유형은 주로 지적장애나 자폐서 장애, 정신장애 등 발달장애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업무 절차를 익히거나 직장 내 규칙을 이해하고 출퇴근 동선이나 직장 생활 전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밀착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의 공통된 목적은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렇다면 누구나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만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선임 전 기초교육 수료, 선임 후 6개월 이내 양성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원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유형별로 자격 조건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네, 1유형의 경우 주로 사무 업무가 많다 보니 특이사항은 없으나 2유형의 경우 한국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 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둘째,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셋째,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근무가 가능하며 제3유형의 경우는 첫째,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둘째,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양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셋째, 직업재활 실시 기간 2년 이상 종사자 혹은 장애인 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넷째, 근로지원인 서비스 활동지원사 경력을 포함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온오프라인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1: 예. 자, 함께하는 일터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이 헌신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헌신적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도움을 시작으로 해서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내 마음 자세는 고마움을 먼저 생각해야 도움을 바르게 잘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도움을 줄 때도 바르게 잘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면서 원하는 일을 하는 아주 멋진 장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빛났던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네.
2: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많은 걸 배워나가고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거라든지 못된 것은 아주 과감하게 버리면서 나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그런 배움이 서툴고 느리고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운

0: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는 있죠. 그럼에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살짝 다른 방법으로 배워가면서 멋지게 살아간 오늘의 주인공은 엄지연님입니다. 엄지연님은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부가 너무너무 당차죠. 이 발달장애인의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기에 더욱더 많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목표가 선명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군요.
0: 맞습니다. 이 목표가 너무너무 또렷하고 선명하니 실천으로 옮겨질 수밖에 또한 없었던 거죠.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목마름은 배움에 있어서 흡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랬기에 엄마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그래도 잘 받아들였던 거죠. 엄지연님은 20대 후반입니다. 어린 시절 이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인 이 페닐케톤 요증을 앓게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이 발달장애를 남기게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희귀질환이었기에 일상적인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 엄마의 마음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옆에서 헌신적으로 잘 돌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거죠.
1: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에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죠.
0: 맞습니다. 아마도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삶이다 보니 엄마는 더더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얼른 혼자 먹어버리니까요. 잘못 먹으면 뇌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었으니 어찌됐건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굉장히 투성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딸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하던 중에 어디선가 이 피아노 음악이 귀에 어렴풋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이때 나이가 5살 때였다는 거고 이때 엄마가 옆에서 느낍니다. 아, 음악에 호기심이 가서 혹시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번쩍 뛰었던 거죠.
1: 5살 어린 나이였지만 호기심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군요.
0: 맞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1: 없죠.
0: 맞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나이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게 호기심이다. 이젠 이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님이 마음껏 도와줬죠. 물론 가장 중요했던 건 식단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음악만 파고 들어가면서 음악 공부에 몰입을 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말릴 정도도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라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파고들었던 거죠. 집중력이 제대로 폭발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이 피아니스트 보컬리스트라는 이 흔치 않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세상에 이름을 이제 나의 존재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죠. 그런 피나는 정말 정말 피나는 노력 덕분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 예술 분야에 뛰어들게 됐고 13년이 넘는 지금 이 시간까지 100회 이상의 연주 활동을 멋있게 펼쳤다라는 겁니다.
1: 예,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군요.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0: 네, 제대로 보셨는데요. 공연하면서는 항상 이런 마음을 했죠.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 더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열심히 했기에 더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당함은 아주 세계 무대에서도 멋지게 통했습니다. 2019년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 초청 공연에 참가를 해서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아주 당당함을 멋있게 뽐냈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어느 기업의 연주 단원으로도 소속되어서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할 때는 이 뮤직 콘서트로 진행을 하니 교육의 성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잘 끌어올려서 갈고 닦았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의 헌신적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세상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지는 건 없겠죠.
0: 맞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진흥금의 재능을 잘 살려서 후회 없는 노력을 하면 인생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애 관련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라든지 각 장애 유형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시각장애뿐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매월 웹진 월간 디딤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정보와 장애인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을 비롯해 장애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밝게 일상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퀴즈나 투표에 참여하면 경품에 당첨될 기회도 있는데요. 마침 이번 7월에는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22일까지 월간 디딤돌의 만족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당첨된 분에게는 요거트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 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트 건강에 좋죠? 자, 7월 14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I knew it, I knew you.

우리 나은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요, 총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장애 유형이 추가된 건 무려 2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애인지 김태현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로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식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7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새롭게 인정이 됐나요?
1: 네, 이번 7월 1일부터 네. 새로이 장애 유형에 추가된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 장애라고 합니다.
0: 췌장?
1: 췌장. 예. 췌장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번에 췌장으로 인한 장애 유형이 생겼구나라는 처음 다 아시겠죠, 아마. 네네. 네. 췌장 장애는 2003년에 5개의 장애 유형이 추가된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추가된 장애 유형입니다. 오늘은 췌장 장애에 대한 내용과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0: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유형을 한번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예. 맞아요. 장애 유형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네.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시각장애 이외에도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1: 네. 우선 크게 외부장애랑 내부장애로 나뉘거든요. 네. 외부장애에는 지체장애, 네. 시각장애, 네. 그리고 뇌병변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말하기 힘드신 분들이죠. 예. 그리고 안면장애, 안면에 혹이라든지 화상, 흉터 등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장애가 있어요. 여기에는 심장장애, 심장 수술하신 분이죠.
0: 네.
1: 그리고 신장장애,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이죠.
0: 예.
1: 그리고 호흡기장애, 그리고 간장애, 뇌전증, 예전엔 간질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장루요루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정신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폐성 장애, 이렇게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췌장 장애가 추가되면서 16개 장애 유형이 된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췌장 장애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제
1: 뭐 맞아요. 맞아요.
0: 제 주변에도 이제 췌장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1: 네.
0: 어떤 장애인가요?
1: 췌장 장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장애는 아닌 것 같긴 해요.
0: 네.
1: 네. 근데 당사자의 삶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외형으로는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해를 받기 쉬운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랑 그리고 에티켓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췌장이 먼저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1: 네. 췌장은 위장의 뒤쪽, 위장의 뒤쪽에 위치한 약 15cm 정도 된답니다. 15cm 정도 되는 네, 장기고요. 우리 몸에서 네.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 기능입니다.
0: 소화 기능.
1: 네. 오, 예. 췌장은 지방과 그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즉 음식물이 잘 소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인슐린과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0: 네네.
1: 즉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0: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 그리고 췌장 절제 수술,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이래 가지고 췌장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지속적인 설사라든지 복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를 바로 췌장장애라고 합니다. 네.
1: 췌장장애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0: 췌장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장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저처럼 이제 흰지팡이를 이용하게 되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제가 시각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건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멀쩡해 보이는데 왜 힘들다고 하지?
1: 아, 네. 이거 진짜 힘든데.
0: 그렇죠. 예.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 겉으로 잘 안 보이니까.
1: 네네.
0: 그렇죠.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요. 식사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저혈당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장애도 충분히 심각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췌장장애인을 대할 때 알아둬야 할 에티켓 어떤 거가 있을까요?
0: 네. 췌장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에티켓은요. 보이지 않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장애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외형만 보고 장애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말 장애가 맞느냐, 장애인이 맞느냐 그런 의심하는 말은 굉장히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타인의 건강 상태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배려이자 에티켓입니다. 네.
1: 그 만약에 이제 식사하는 상황이 생길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쵸.
1: 그럴 때는 뭔가 어떤 점을 배려해야 될까요?
0: 네. 췌장 장애인의 식사를 이제 할 때
1: 예.
0: 식사와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에티켓이죠.
1: 네네.
0: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소화효소, 인슐린 등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대부분 많죠. 회의나 교육, 행사 등을 진행을 할 때 식사 시간을 계속 미루거나 휴식 시간을 생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1: 예.
0: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혈당을 측정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뭐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죠. 네.
1: 그 회식이나 모임처럼
0: 네.
1: 이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점을 좀 배려해야 할까요?
0: 네. 일단 먹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먹으면 안 되는 것도
1: 예.
0: 있죠. 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1: 진짜 헛웃음이 나와요.
0: 그렇죠. 네. 췌장장애인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거나 자극적인 음식, 술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죠.
1: 그럼요.
0: 네. 오늘만 예외로 먹어. 뭐 이런 거 있죠.
1: 아, 너무 많아요.
0: 잔, 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1: 야, 뭐 술이 이렇게, 약이야.
0: 네, 이렇게 하는 거죠.
1: 네.
0: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기면 예의가 아니지.
1: 누구한테 예의가 아닌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또한 음식 섭취량이 적다고 막 너무 걱정을 하거나 반복해서 권하는 거. 아, 더 먹어. 그 정도 갖고 되긴 이게 약인데. 알아서 안 먹고 있는 건데.
1: 야, 이거 몸에 좋은 거야.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런 것도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를 존중하는 게 올바른 에티켓입니다.
1: 누군가에겐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겼어요. 이거
0: 네.
1: 은근히 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0: 네,

0: 시장장애인은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해서 복통이라든지 소화장애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쉬어야 하거나 일정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체력이 없느냐, 의지가 부족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 예.
0: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한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을 네네.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병력이나 질환을 지나치게 캐묻지 않는 것도 중요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건강정보는 매우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당사자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존중해주는 게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1: 그리고 제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지도 말고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췌장장애에 대해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는데 끝으로 혹시 네.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요.
0: 네. 오늘은 췌장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장애 전반에 대한 에티켓과 연결이 되네.
1: 사실 그래요.
0: 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장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점을 생각해 주는 게 바로 배려이자 에티켓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관심이나 선을 넘은 판단 그리고 선입견 등을 갖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췌장장애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계 성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0: 저 GRP에서 러닝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조입니다. GRP는 가이드런 프로젝트라는 것의 약자 GRP고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뛰는 거, 그걸 이제 목적으로 저희는 팀 형태로 해서 같이 성장하고 즐기자는 목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저희는 트랙 운동을 위해서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러닝을 하고요. 뭐 여의도에서도 뛰기도 하고 서울대공원 그 호수 옆에 있는 곳을 뛰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러닝 장소들을 다니면서 경험도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는 2009년부터 시작했죠. 저는 오래됐고 그래서 여러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러닝을 했고 기존에 다른 시각장애인 마라톤 동호회도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런 프로젝트 그쪽에서 이제 또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러너 동반주자라고도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분들과 이제 함께 뛰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만약에 혼자 뛸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러닝머신 같은 걸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러닝의 매력은 뛰어봐야 알죠. 진짜로 뛰어보면은 각자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대회 나가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면은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도 응원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더 힘을 받아서 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많이 대회도 참가하고 러닝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러닝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이주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비장애인 가이드러너와 뛰고 있는데 대회에 참가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어요. 혼자 운동하는 게 어려워서 운동을 못한다는 시각장애인이 가끔 있는데 이주호 씨는 GRP, 가이드러너 프로젝트라는 모임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외에도 또 한국 시각장애인 마라톤회 등 여러 달리기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달리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상이 부릅니다. 달리기.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뭔가 군침이 싹 도는 한국인의 밥상. 네.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9회 푸짐하게 한 상 복날은 맛있다 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복날은 맛있다 편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에서 해먹는다는 보양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초복입니다. 그쵸.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 초복에는 어떤 보양식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는 복날이라고 딱히 챙겨 먹진 않는데 네. 어때요? 리포터님 어떻게 드십니까?
1: 저도 특별히 꼭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복날에는 닭으로 만든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저는 이번 복날에는 초계탕을 한번 먹으러 가면 어떨까 계획을 초계탕? 잡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럼 지금부터 한국인의 밥상 469회 같이 감상해 볼 텐데요. 먼저 충청남도 논산시 병사마을로 가보겠습니다.
0: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논농사를 많이 짓는 논산시 병사마을.
3: 마을 사람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있다.
2: 초복날 마을 사람들이 떼약볕 아래서 얼쑤 흥을 돋웁니다.
3: 63세 윤여신 이장.
4: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 풍년을 기원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저희 쭉 돌아요.
3: 사람들이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2: 신명나는 잔칫날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잔치상에 오를 귀한 걸 건져오릴 작정인데요.
5: 나온다.
3: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싯대에 끌려 나온다. 뜰 채로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5: 이거 못 들어 이거. 이거 못 들어.
6: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5: 가물치.
7: 니 네 눈이 어이구. 큰 것은 골프공마냐.
2: 검은 생선이란 뜻의 가물치는 기력 회복에 그만이라죠. 낚시는 끝이 아닙니다.
3: 75세 홍영선 씨가 저수지에서 통발을 꺼낸다.
5: 아, 많다.
6: 오, 많다.
5: 야, 새우 이거 별미워 아주.
2: 오염되지 않은 담수에서만 잡힌다는 민물새우입니다.
3: 영선 씨와 익표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보여준다.
2: 가물치 요리의 성패는 껍질을 얼마나 잘 벗기느냐에 있답니다. 그래야 생선 비린내 걱정이 없다는데요.
3: 홍영선 씨가 가물치를 손질하고 있다.
2: 그런 다음 밀가루 물을 만들어 그것으로 가물치를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물에 초벌 익히기를 하면 비린내 없는 가물치를 즐길 수 있다네요. 이번엔 가물치 육수로 쓸 약물을 만듭니다.
8: 이게 엄나무, 대추,
9: 오가피.
8: 오가피. 이제 약물로 봐가지고 그 물로 육수를 하는 거예요.
2: 양념은 고사리와 토란대를 매콤하게 묻혀 탕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나는 채소들을 집중 투하한 후 한 소끔 끓입니다.
8: 맛있어요.
2: 한 시간쯤 끓이면 가물치 뼈에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고기 곰탕 안 부러운 진국의 가물치 양념 곰탕이 완성됐습니다.
3: 63세 윤예종 씨가 이장에게 아이스박스를 건넨다.
8: 아우, 감사합니다.
3: 이장이 박스에서 홍어를 꺼낸다. 정익표 씨와 두 안악이 홍어를 손질하고 있다.
10: 이게요, 홍어의 애래.
3: 홍어의 간.
2: 아, 네, 이거 아주 귀한 거죠.
3: 정익표 씨가 홍어 껍질을 벗기고 있다.
11: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뺏긴 다음에 네, 끓여야지 맑은 탕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2: 삭히지 않은 홍어는 맑은 탕으로 끓여야 제맛이라는데요.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어르신들 보양식의 안성맞춤이랍니다.
3: 하얀 김이 솥에서 피어오른다.
2: 보기만 해도 시원하니 속이 확 풀어질 것 같은 홍어 맑은 탕 완성입니다.
3: 윤여신 이장이 냄비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4: 홍어 껍질이거든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게 무릎 관절에 그렇게 좋대요.
2: 콜라겐이 많은 홍어 껍질을 1시간 정도 물컹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그런 다음 고추와 마늘을 넣고 서늘한 곳에서 굳히는데요. 6시간이 지나면 탱글한 홍어 껍질묵이 완성됩니다.
3: 윤여신 이장이 홍어 껍질묵을 썰고 있다.
2: 질겨서 그냥 먹기 어려운 홍어 껍질이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은 영양 간식으로 변신했습니다.
3: 차마 홍어 껍질 채소묵. 아낙들이 전국을 준비를 하고 있다.
2: 이 감자가 참 요즘 좋은 철이에요, 그죠?
4: 네.
2: 하지 감자. 그자 먹어보니까. 네. 폭신폭신 너무 맛있더라고. 이거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먹어서.
9: 여름철 제맛인 하지 감자로 전을 부칠 거라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3: 민물새우를 밀가루에 치댄다.
2: 아, 이렇게 섞어버린다.
4: 오, 살았어.
2: 그 맛이 그러니까 산 맛.
9: 저수지에서 잡은 민물새우를 밀가루에 묻혀 간 감자와 섞어주면 감자 전 부칠 준비 완료.
3: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후라이팬에 부친다.
2: 다 맛있겠어요. 그 씹히는 맛이 묘할 거예요.
9: 장맛비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감자 전이 고소하게 익어가면 지난 계절 농사일의 고단함이 스르르 씻어집니다.
0: 자, 네 가지 음식이 등장을 했는데
1: 네.
0: 저는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민물새우 감자전이 땡깁니다.
1: 네, 이따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0: 아,
1: 합니다.
0: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물치 양념 곰탕, 홍어 맑은탕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물 있는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왜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거나 하면 특히 조부모님들은 도가니탕 같은 거 먹어야 된다고 하루 종일
0: 곰탕 먹어라. 예.
1: 네, 불 앞에서 그거 끓이시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뼈가 붙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0: 그래요?
1: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서 우리가 먹으면 더 기운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이게 제가 헤드셋을 끼고 있잖아요.
1: 네.
0: 그 감자전 부치는 소리 듣는데 진짜 흥분이 됩니다.
1: 특히 이게 민물새우는 네. 껍질째 먹으니까 이걸 기름에 튀긴 것이나 마찬가지니 진짜 바삭할 것 같고
0: 네.
1: 그 새우 향이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여름에는 감자의 맛이 더 좋다고 해요.
0: 그래요?
1: 거기에 직접 잡은 새우로 만들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같이 먹으면서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음식은요. 일단 고기가 들어갑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내용 들어보세요.

0: 오시죠. 네,
1: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어갑니다.
2: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3: 먹고 사는 일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4: 여기다 놓아니? 여기다 놓고.
3: 요즘은 여름 볕에 1년 먹을 마늘 말리기 좋은 계절.
2: 62세 이복수 씨.
5: 많은 언니들이라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2: 세 여성이 마늘 줄기를 볕집으로 엮고 있다.
6: 돼지고기 삶아서 척 얹어 먹어봐. 기똥차네요.
2: 마늘 묶음을 지붕 아래 매단다.
6: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제 바람이 통해가지고 썩지도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3: 김장때까지 쓸 귀한 식량입니다.
2: 두 여성이 묵직한 뭔가를 각자 들고 온다.
5: 돼지고기 반 마리 맞나 봐.
6: 대먹진 않을 거지. 아이고.
2: 59세 김양순 씨.
7: 삼겹 있고 뒷다리 있고 앞다리 있고 뒷다리 있고
8: 물 빼느라고.
7: 다희 씨 걱정하지 마시오. 모자르면 말씀하시오.
3: 돼지 사육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남 홍성. 반 마리를 통째로 가져갔네요.
2: 돼지고기를 통째로 솥에 넣고 삶는다.
6: 이거는 맛다리살.
7: 아, 이거는 삼겹살.
6: 이거는 뒷다리살이에요. 더 푸짐하다. 30인분?
7: 30인분 넘지.
6: 넣었지?
7: 한 6, 70명.
6: 50인분은 되겠죠?
7: 오갈치.
3: 우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전 약재를 넣고 초벌 삶기를 해준답니다.
6: 많이 드세요.
3: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새우젓.
6: 모든 음식은 소금을 안 쓰고 새우젓으로 간을 다해요. 그러면 감칠맛이 있고 맛있어요.
3: 그것도 최고급인 육젓만 고집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지는 또 한 가지 비밀 식재료.
6: 고추씨를 넣으면 돼지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약간 얼큰한 맛이 있어서 더 맛을 더 맛있어요.
2: 김이 피어오르자 솥뚜껑을 연다.
3: 네, 이렇게 2시간 정도 뭉근히 끓여주면 돼지고기가 보드랍고 쫄깃하게 익습니다.
2: 돼지고기를 건져낸다.
6: 삼겹살. 아, 맛있게 생겼지.
7: 소장장.
6: 잘 익었습니다.
3: 여름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줄 영양 덩어리입니다.
2: 차막 삼겹살 수육.
3: 돼지고기 하면 육질이 쫄깃한 앞다리살도 빼놓을 수 없죠.
5: 진짜 잘 빼놓는다.
2: 55세 최재숙 씨.
5: 기름기 없는 앞다리살로 하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깔끔하고. 그래서 앞다리살을 많이 이용해요.
3: 여름에는 돼지고기 살코기를 쫙쫙 찢어서 냉채를 해도 별미라는데요.
5: 어르신들도 이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서 그래서 잘게 썰은 거예요.
3: 신맛은 땀을 많이 흘려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어야 한다죠.
2: 레몬즙을 넣는다.
5: 신맛이 이렇게 가미되면 입맛을 싹 돋궈준대요.
3: 쫄깃한 돼지고기를 부추, 양파 등 여름 채소와 새콤하게 무쳐주면 천리 밖으로 도망갔던 여름 입맛도 돌아온답니다.
2: 차막, 앞다리살 냉채.
6: 그러세요.
3: 삶은 등갈비는 매콤한 양념을 묻혀 숯불에 굽습니다.
6: 여러모로 양념 맛 다 이게 들어가야 돼.
2: 69세 이준순 씨.
6: 별로 없는 것 같아.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더우면 이렇게 올라서 저 산에 올라가면 엄청 시원해요. 산 뒷산이. 그러면 거기 가서 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놀다 오고 그게 피서예요.
3: 그렇게 말입니다. 어느 피서지가 이보다 더 좋겠습니까?
2: 아낙들이 등갈비를 뜯어먹는다. 차막, 양념 등갈비 구이.
3: 그런데 이 마을에선 초복에 꼭 해먹는 액막이 음식이 있답니다.
2: 이준순 씨.
6: 수수가루 가요. 수수팥단지 해서 먹으면요. 100일 때 돌 때 명길구 장수원하고 수수팥단지 꼭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날 이걸 해서 먹으면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애군도 물러가고 그러라고 이거 해서 먹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3: 옛 기록엔 복날에 액을 막아주는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온다네요. 액막이가 아니더라도 팥은 찬 성질이 있어 여름철 더워진 몸을 식히는데 그만이라니. 이건 역시 조상들의

0: 근데 삼겹살 수육이나 양념 등갈비 구이 수수 팥단자는 그래도 아는 맛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초계탕 먹고 싶다고
1: 네네네,
0: 말씀드렸잖아요.
1: 뭔가.
0: 저는 그 앞다리살 냉채가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약간 신맛을 좋아하시나 봐요.
0: 좋아해요. 쉬어야 됩니다.
1: 지금,
0: 저 레몬도 진짜 생으로 먹은 적 있어요.
1: 생으로?
0: 네.
1: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앞다리살 냉채인지.
0: 아마 나올 것
1: 예.
0: 같은데,
1: 어떻게 요리 좀 하십니까?
0: 제가 또 한때는 요리계의 마이너스 손이었거든요.
1: 마이너스, 네.
0: 근데 최근에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어요. 이 요리라는 게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도 맛이 잘안날 때가 있는데, 제가 불고기 만들기에 딱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게 혹시 다른 것도 될까? 하고 진미채도 볶아보고, 어묵볶음도 만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네.
0: 용기를 얻어서 도전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맛이 어땠는지 그
1: 아우,
0: 결과를
1: 알려주세요.
0: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1: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한여름 뙤약볕덕에 온갖 부성기가 성큼성큼 자라니 덥다 힘들다 푸념만 할수 없는 게 농부의 마음이죠. 여름 한철 거둬야 하는 것들이 지철이어서 노상 텃밭에서 산다는 김태준 씨. 김 여사님, 김태순 여사님.
3: 아이고 선생님.
2: 네네, 아유 이십니다. 네. 여름 밭 농사에선 웃자라는 걸 잘라주는 것도 큰일입니다.
3: 김태순 씨가 호박잎을 따고 있다.
2: 음식하기 좋아하는 김태순 씨는 텃밭에 귀한 약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3: 69세 김태순 씨가 약초를 캐고 있다.
4: 이게 300초예요.
2: 이 여름 부성기들이 어떤 음식들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주로 시집와 40년 넘게 산 옛집에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5: 고모님이시고 저 손자예요. 네. 아들, 딸, 며느리 저 초복이라고 왔길래 또 보양식으로 예, 오글게 백숙 좀 해먹이려고.
2: 네, 오늘 보양식의 주인공은 뼛속까지 검은 오골계입니다.
3: 오골계 농장주 엄도현 씨가 닭을 쫓고 있다.
2: 임금님 수라사에까지 올랐다는 오골계는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꼽히는 식재료죠.
3: 닭 한 마리가 도현 씨에게 잡혀 파닥거린다.
2: 동의보감에도 피를 보충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약재로 기록돼 있습니다.
3: 김태순 씨가 쌀뜨물을 솥에 붓는다.
2: 오골계는 우선 찹쌀뜨물에 넣는데요. 닭 비린내와 잡내를 없애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아이고 이렇게 많다는데요. 맨 위에 놓인 이건 뭔지 통 모르겠습니다.
5: 엄청 귀한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이 바닥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말 발굽처럼 생겼잖아. 말굽버섯이라고 오래 수년간 자란 건데 내가 이거 아끼고 아꼈던 건데 오늘 아낄 거 뭐했어. 애들 헤매기는데 이거 팍 집어넣고 끓이려고.
2: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화렵수에서 자란다는 귀한 버섯.
5: 엄나무를 좀 많이 넣고 싶은데
2: 열 가지 넘는 약재를 푸지게 넣습니다. 여기에 김태순 씨가 빼놓지 않는 게 닭발.
5: 이걸로야 구수하고 고소한 콜라겐이 팍팍팍 나와요. 이걸로야 진짜배기 국물이 찐득찐득 맛있어.
2: 단단해서 국물을 낼 때만 쓸 수 있는 말굽 버섯까지 넣어서 2시간 푹 구웁니다. 아이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3: 차막. 말굽버섯 오골계 백숙. 어린 손녀가 국물을 마신다.
6: 맞나? 그냥 이거 먹고 우리 일이 크겠네. 쑥쑥하겠네.
5: 맞나? 성공?
6: 네, 성공.
5: 지금 오골계 가슴살을 가지고
6: 네.
5: 할머니가 우리에게 떡갈비 좀 맛있게 해주려고.
2: 퍽퍽해서 손이 덜 가는 닭가슴살의 부드러운 변신.
5: 피장의 무기.

0: 물개가 질기니까 이 달에 토종 달에 째불르면 연해지고 향도 좋고 또 설탕 안 넣는 대신 이걸만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1: 토종 달에의 연육작용에 김태순 씨의 손맛이 보태지면 떡갈비 준비 끝.
2: 딸 여유경 씨가 떡갈비를 불에 굽는다.
1: 오골계 떡갈비는 자식들에겐 고향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죠.
2: 오골계 떡갈비가 노릇노릇 익어간다.
1: 이번엔 끓는 물에 한번 삶은 등갈비를 들고 나온 김태순 씨. 근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0: 된장이 찜용이라 한 3년 묵은 걸로 갖고 왔어요.
2: 묵은지를 솥에 넣는다.
1: 언제쯤이면 뭐든지 퍼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을 다 헤아릴까. 손큰 엄마의 마음이 뭉근히 녹아있는 등갈비 김치찜입니다.
3: 꼴깍꼴깍 진짜 침을 한 세 번 삼켰습니다. 예, 입맛 싹 도네요 지금.
4: 네. 네. 이 등갈비 김치찜 진짜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아는 맛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3: 맞습니다.
4: 그냥 묵은지를 넣어도 맛있는데 3년이나 묵은 묵은지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맛이 깊겠어요.
3: 세상에. 네.
4: 그리고 김태순 씨가 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음식은 적은 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야 맛이 더 난다고 합니다.
3: 네.
4: 뭐 오골계 백숙이나 오골계 떡갈비는 배달이 안 되지만 등갈비 김치찜은 다행히 배달이 됩니다.
3: 맞습니다.
4: 물론 방송에 나온 음식과 똑같은 맛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복날에 달그로 만든 요리 먹는 게 질린다 하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해산물을 이용한 보양식을 만나러 가보시죠.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충청남도 당진시
1: 바다 위에 떠있는 것만큼 좋은 비서가 또 있을까요?
2: 71세 이종호 씨가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1: 당진시 소난지도 섬 앞이 놀이터인 강태공 이종호 씨의 손끝이 잽싸게 움직입니다.
5: 히트! 왔다 왔다 왔다.
2: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진다. 뜰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
1: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이 생선은
2: 71세 이종호 씨.
5: 이게 중간중간 새까만 점이 있죠. 이게 점농어예요. 농어는 여름철 되면 될수록 살이 더 강해져요. 그 옛말이 있잖아요. 6월달에 어떤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그 염라대왕이 너 농어 먹고 왔느냐 라고 물으는 게 안 먹고 왔다는 게 다시 내려보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에는 농어가 보양식이다.
1: 보는 것만으로도 약이 된다는 농어. 민어와 어깨를 견주는 대표 여름 보양생선이죠.
2: 이종호 씨가 농어를 손질한다.
1: 농어는 껍질이 두꺼운 편인데 그래서 회를 뜰 때 뜨거운 물을 부어 살짝 익혀주면 여름 별미 숙회가 된다는데요.
5: 뭐 오이생이에도 좋겠지만 이 깍대기를 살짝 이렇게 데치면은 부드러워지지.
2: 이종호 씨가 농어 회를 뜨고 있다.
1: 씹는 맛이 살아있는 농어 숙회입니다.
2: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농어회를 먹고 있다.
5: 우리 애기 이게 누가 줬대?
6: 아 역시 농어 맛있다.
7: 역시 농어야.
5: 깍두기 같대.
7: 맛있다.
2: 67세 오형은 이장.
6: 여름가에서 지금 이게 농어는 뜨는 고기거든요. 지층에 떠 있어요. 수심이 좀 위에 떠 있는 고기인데 떠 있는 고기들은 여름에 맛있어요. 이런 복날 이런 데 보면 참 보양식으로 많이 으뜸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1: 회 뜨면서 벗긴 농어 껍질도 맛있는 별식이 된다는데요. 우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칩니다.
2: 데친 농어 껍질을 썰고 채썬 오이와 당근을 넣는다.
1: 거기에 여름 채소를 넣고 새콤하게 무쳐주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는 농어 껍질 숙회무침이 완성됩니다.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농어는 매운탕보다 뼈까지 푹 고운 백숙으로 먹어야 제대로 영양 보충이 된답니다. 당진 앞바다 작은 섬 소난지도 이곳의 여름도 설창케 바쁩니다.
7: 내가 여기.
1: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바지락 채취가 이들의 1년 농사.
2: 윤정수 푸녀 회장.
7: 작은 대신 맛은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바지락 맛이에요. 아우 승리 아빠 낚시 많아요.
1: 소난지도 풀밭 최고의 낙지 낚시꾼은 자기 충시.
7: 낙지 코 고는 소리도 듣고 다 낙지를 잡는 사람이고요. 막 1m, 2m 있는데도 멀어 떨어져도 낙지 근영, 아 저거 낙지 근영이다 하고서는 다 잡고 그런 사람이에요.
2: 차희충 씨가 삽으로 갯벌을 파고 있다.
8: 낙지 깊이 들어있어요.
1: 서해안은 7월부터 본격 낙지 사냥이 시작된답니다. 원기 회복하면 또 낙지를 빼놓을 수 없죠.
2: 윤정수 푸녀 회장이 낙지를 끓는 물에 넣고 데친다.
7: 살짝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서 한번 닦아서 볶음을 하면은 아주 좋아요. 깔끔하고 첫째 깔끔하고.
1: 오래 데치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 탱탱한 바지락살까지 투하. 매콤하게 볶으면 맛있는 섬마을 초복 별식이 만들어지는데요.
2: 해초 꼬시래기를 접시에 넓게 펼친다.
7: 꼬시락을 같이 살짝 데쳐서 낙지랑 싸서 같이 드시면 돼요.
2: 낙지 볶음을 꼬시래기 위에 올린다.
3: 농어로 만든 음식부터 낙지볶음까지, 아, 이 해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재료들이 진짜 많네요.
4: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재료로 만든 음식이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속이 든든해지기만 한다면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나만의 보양식과 함께 올여름 삼복더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3: 네, KBS 쌍국인의 밥상 오늘은 복날에 먹는 보양식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박기영의 시작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 이 질문엔 확실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간 별 탈 없이 지내다가도요, 이 질문 받으면 괜히 멍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너무 재미없게 사나? 하고요. 외롭지 않아? 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로워 보이나? 나 외로워야 되나? 이런 자기 반성도 하게 되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혹시 당황해 보신 적 있다면요?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을 거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권성현의 노래 한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 외롭진 않아? 너 무슨 일은 없지? 느닷없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삶에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괜히 뭐 공격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 답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당당하게 대답하려면요, 자주 내 삶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또 나만의 재미를 찾고 나만의 놀이를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되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꾸며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갑니다. 노래 듣죠?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이어서 신해철이 부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그리고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양희열님께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문을 열었네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양희열님도 안녕하시죠? 또 애청자 이채원님, 우리 집 옆에 살구나무에 살구가 다 떨어지면 무화과가 익을 거예요.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이채원님 집 옆에 살구와 무화과나무가 있나 봐요. 이채원님 역시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과일 나눔하는 모습 정이 정말 넘치십니다. 오영희님은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서울 가서 조카 만났는데 작은 조카까지 합류해서 라면, 도넛 만나게 잘 먹고 데이트했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조카를 만나셨다면 오영희님은 고모신가요? 이모신가요? 게시판 보면 정기적으로 조카들과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시는 것 같던데 행복하시겠습니다. 멋지네요 오영희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넘어가죠. 전원석의 떠나지마, 이어서 김수희입니다. 애모.

지난달 우리는 또 한 명의 별과 영원한 이별을 구했습니다. 나는 몰라요. 이웃사촌 같은 노래로 사랑받은 가수 오키입니다. 오키는 1970년대 중반 솔로 데뷔곡으로 히트를 시켰고요.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잠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선 방송 활동을 이어나갔고 2024년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왕성하게 팬들을 만났죠. 그러던 오키는 지난해 신장암 진단을 받고 1년여 만에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영면에 든 가수 오키에 대해서 추억해 보겠습니다.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 모두 악극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음악 곁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출중한 외모에 노래까지 잘해서 가수하면 되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데요. 조카의 재능이 남다르다는 걸 일찍 간파했던 이모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작곡가 이봉조와 김희갑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아직 어린 조카를 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단번에 떡잎을 알아본 이들은 오키를 스타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미 8군 무대에 올리기로 했죠. 그때 오키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는 아니었습니다. 키티라는 예명으로 5인조 여성 보컬 그룹 서울 시스터즈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물론 방실의 그 서울 시스터즈는 아닙니다. 오키가 함께했던 서울 시스터즈는 국내보다 해외 공연을 더 많이 다녔습니다. 홍콩, 동남아, 중동, 미국 등에서 5, 6년간을 눈코뜰 새 없이 활동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키는 귀국을 마음먹습니다. 타국 생활에 지치기도 했지만 그룹 활동만으로 본인을 온전히 알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음악 관계자들도 솔로를 권하고 있었죠. 세련된 창법과 자신감 넘치는 오키의 태도는 당시 가요계에서 원하던 캐릭터였습니다. 결국 팀을 나와 1974년 오키는 솔로 데뷔를 하는데요. 김희갑이 작곡한 노래 나는 몰라요가 데뷔곡이었는데 이 곡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면서 오키는 그야말로 벼락스타가 됩니다. 이후 히트곡이 이어졌고요. 그는 정상급 가수로 성장했죠. 그럼 여기서 오키의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리고 눈으로만 말해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가수 오키에 대해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신인답지 않은 무대를 선보이던 오키는 1977년에 이웃사촌이란 노래를 엄청나게 히트시키죠. 그런데 도무지 내려올 줄 모르던 그의 인기에 큰 타격이 가해진 뉴스가 터집니다. 당시 사전옥의 신화로 유명한 홍수환과의 열애설이었죠. 세계 복싱 챔피언과 톱 가수의 만남은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이 되곤 했죠. 열애설이 터지고 오키가 임신하면서 둘은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하지만 너무 서둘러 한 결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약 1년 만에 결별한 그들은 서로 안 볼 것 같이 헤어져 지냈지만 16년 만에 만나 다시 재결합을 했고요. 또다시 화제가 됩니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처럼 사내 못 사내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같이 앨범도 발표했고 방송과 무대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재치있던 오키는 가요계와 방송계에서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1985년 돌연 활동을 중단합니다. 노래도 방송도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죠.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그곳에서 크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훗날 그는 노래를 그만둔 것과 식당을 차린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수환과의 재결합 이후 가정이 안정되면서 오키는 음악적 활동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2003년부터 꾸준히 노래를 발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과 같이 호흡해 나갔죠. 2024년엔 남편과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고마운 사랑을 발표했는데 이 곡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암 진단 바로 전까지도 변함없는 가창력을 선보였고 지난해엔 투병을 하면서도 대한가수협회 임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무대 매너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대중과 함께했던 그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키의 건강한 음성 함께 듣겠습니다. 이웃사촌 그리고 고마운 사랑.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지난달 우리와 영원한 이별을 구한 가수 오키에 대해 추억해봤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나는 몰라요,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사촌, 그리고 고마운 사랑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켄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가라 가라.

0: 좋은 곡을 발견하는데 지각은 없습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할 척할 때 좀 자신과 좀 거리를 두고 싶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1: 질문이 너무 웃기네요. 재밌네요. 그러게요. 저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는 제가 말이 많은 편이지만 네. 그 사람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침묵하고 있으면 조금 말을 걸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0: 누구든 사실 네. 제가 말을 잘 안 하면은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런 거죠.
1: 예, 친근함의 표시가 네. 이제 먼저 말을 거는 거고.
0: 그렇죠.
1: 예, 조금 멀어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안 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0: 듣기만 하고.
1: 예, 다 비슷하겠죠. 예,
0: 말도 짧게 짧게 얘기하고.
1: 예, 단답으로 예.
0: 그렇죠.
1: 얘기하고요.
0: 그러면
1: 예.
0: 친해지기가 어렵죠. 예,
1: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0: 어쩔
1: 없죠.
0: 어쩔 수 없죠.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안재욱의 데뷔 앨범 포레버에서 수록곡 소개하겠습니다.
0: 와, 언제였나요? 안재욱의 데뷔 앨범?
1: 이 앨범이 나왔던 게 1997년도인데요. 이 당시에 안재욱이 이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또 출연 중이었고 이제 앨범 타이틀곡인 포레버 이 예. 곡이 또 드라마에 삽입이 되면서 뭐 음반 그리고 드라마 모두 엄청난 성공을 또 거뒀었습니다. 특히 이 포레버라는 곡이 이제 극 중에서 안재욱이 최진실에게 이제 프로포즈하면서 부르는 장면에 또 등장을 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곡인데요. 사실 이 타이틀곡은 드라마의 인기랑 함께 엄청난 인기를 또 같이 누렸지만
0: 그렇죠.
1: 이 데뷔 앨범에서 오늘은 수록곡을 조금 더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0: 예.
1: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앨범에서 연주곡이 무려 4곡이나 되고요.
0: 아, 예.
1: 또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곡의 포에버라는 곡의 작곡가인 고성진이 이제 직접 부른 그런 버전을 또 보너스 트랙으로 넣어서 진짜로 안재욱이 부른 노래 수가 많지가 않아요.
0: 그렇군요.
1: 특히 또 7번째 곡인 널 보낸 지금이라는 곡은 또 안재욱이 아닌 더블이라는 다른 그룹이 부른 곡을 또 수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9곡 중에 안재욱이 직접 가창을 한 수록곡은 2곡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곡의 수록곡 중에 Don't Go Baby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0: Don't Go Baby요.
1: 네. 이 곡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이 곡을 쓴 작곡가가 저희에게는 좀 익숙한 뮤지션이자 또 작곡가로 알려진 조장혁이기 때문입니다.
0: 조장혁이요? 우리가 아는 조장혁
1: 네.
0: 말씀하신 거죠?
1: 중독된 사랑으로 네. 잘 알려진 그 조장혁이 오. 이 안재욱을 위해서 이 곡을 썼는데요.
0: 그렇군요.
1: 네. 근데 조장혁이 사실 이제 94년도에 차인표의 앨범에서 한 곡을 썼던 적도 있고 그 차인표 앨범에서 5곡은 직접 디렉팅을 또 맡았었다고 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리고 또 영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영화에서는 또 강수연 배우의 테마곡을 또 만들기도 했었던 것처럼 약간 배우들과의 작업에 좀 익숙한 편이었는데
0: 네.
1: 그런 조장혁이 Don't Go Baby라는 곡에서는 좀 안재욱이 가진 어떤 록적인 보컬을 좀 끌어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장혁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고 있는

0: 있는 곡이어서 네. 들어보시면 아 이게 조장혁이 써서 그렇구나 이런 흔적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안지옥의 노래에서 조장혁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지옥의 Don't Go Baby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지옥의 Don't Go Baby,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 소개해드리죠. 015B와 필이 함께 부르는 325km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귀했던 시절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비서법은 동네 개울에서 몇 감기였습니다. 연배가 좀 되신다면 아마도 거의 알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입술이 펄해지도록 놀던 기억 있으시겠지요? 어떤 분의 추억담이 생각납니다. 실컷 놀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바지가 없더랍니다. 짓궂은 친구들이 바지를 슬쩍 가져간 것이었지요. 팬티만 입고 갈 순 없으니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물속에서 벌벌 떨다가 대충 윗옷만 걸치고 논두렁길을 냅다 뛰어갔는데 그때 논에서 울던 개구리 소리가 마치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창피했던 일도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는 추억이 돼버립니다. 아마 오늘 들어볼 노래들도 그런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소환해 주겠지요? 이명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얼굴 빨개졌다네.

네, 오늘은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의 시 7월을 소개합니다. 앵두나무 밑에 모이던 아이들이 살구나무 그늘로 옮겨가면 누렇던 보리들이 다 걷어지고 모내기도 끝나 다시 젊어지는 산과 들, 진초록 땅 위에 태양은 타오르고 물씬물씬 숨을 쉬며 푸나무는 자란다. 뻐꾸기야, 내 소리에도 실증이 났다. 수다스런 꾀꼬리야, 너도 멀리 가거라. 보또랑

물소리 따라 우리들 김매기 노래 구슬프게 또 우렁차게 울려라. 길 솟는 담배밭 옥수수밭에 땀을 뿌려라. 아, 7월은 버드나무 그늘에서 찐감자를 먹는 복숭아를 따며 하늘을 쳐다보는 7월은 다시 목이 타는 가뭄과 싸우고 지루한 장마를 견디고 태풍과 홍수를 이겨내어야 하는 7월은 우리들 땀과 노래 속에 흘러가라. 7월은 싱싱한 열매와 푸르름 속에 살아가라. 높은 음자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누워.

0: 네, 여름철 식사 시간만 되면 종종 등장하는 즐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삼삼한 평양냉면이냐, 알싸한 함흥냉면이냐, 시원한 물냉이냐, 매콤달콤 비빔냉면이냐. 네, 냉면을 고르는 입맛과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좋은 옛노래 앞에서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모일 겁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는 평양냉면 팝니까? 함흥냉면 팝니까? 이슬 짓고 하세요.
1: 저는 둘 다 아니고요. 네. 치장냉면 팝니다.
0: 아, 그거는 뭐 출처가 없습니까? 뭐 남한식입니까?
1: 좀 독특해요. 시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기계식 면 뽑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양념장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그 양념 맛을 먹는 냉면이잖아요.
0: 함흥식도 아니고 평양식도 아니고.
1: 그렇죠. 아, 그렇군요. 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네. 시장냉면.
0: 그것도 이제 대전에 있는 시장인가 보죠?
1: 아,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직접 면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들.
0: 이건 좀 쉽죠.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1: 저는 무조건 물입니다.
0: 아, 여름엔 물냉면이죠.
1: 예, 시원하게 그 육수 마시는 그 맛도 있고.
0: 그럼요.
1: 예. 또 비빔냉면 파들은 냉면은 모르시네라고.
0: 아니 비빔냉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여름은 무조건 물냉면입니다. 아,
1: 다른 분들은 또 회냉면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비빔냉면의 상위 호환.
1: 예, 예. 그렇죠.
0: 자, 오늘 선곡 주제가 냉면은 아니겠고요. 네. 뭐죠?
1: 지난 시간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 몇 곡하고 네. 뒤에는 또 레게 음악들까지 준비했습니다.
0: 진정한 또 여름 음악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앞부분 보사노바 들어볼 텐데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우선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준비했고요.
0: 아, 예, 예.
1: 유지아 씨의 우울한 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0: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오늘 조성모 씨와 조덕배 씨가 함께 부른 걸로 준비하신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원래 조덕배 씨가 원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덕배 씨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0: 네.
1: 이후에 2012년에 결혼하게 되는 아내와 밀당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발표 당시에도 히트했지만 제 생각에는 가요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 중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아닌가 생각이 돼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발표 당시에도 히트했지만 2005년에 조성모 씨가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에서 조덕배 씨와 듀엣 버전을 발표했고요. 또 유하 감독의 2006년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보영 씨와 조인성 씨가 부르는 장면이 담기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유지아 씨 노래 준비하셨는데 우울한 편지도 보사노바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운의 뮤지션이라고 항상 얘기가 되는 음악인이죠. 기본적으로 보사노바는 없는데 좀 더 재즈 느낌이 강하게 편곡된 그런 곡이에요. 87년에 발표된 유지아 씨의 유일한 음반은 퓨전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시도해서 이후의 국내 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죠.
0: 네.
1: 또 그를 기리는 행사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멋진 음악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아까운 뮤지션이었죠. 26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살아있다면 한 65세쯤 됐을 텐데
1: 네.
0: 세월이 참 빠릅니다. 두 곡 들어보시죠. 조성모와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0: 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여름과 잘 어울리는 보사노바풍의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조성모,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초복이네요. 막 삼계탕집 꽉 찰 것 같은데, 송명아 씨는 라면 많이 하시니까 혹시 뭐 초계 라면이라도 끓여 드십니까?
1: 그건 아니고요. 네. 포장된 삼계탕이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그거, 반조리 뭐
1: 예, 그거 아니면 복날 삼계탕 스테이크 갔다가 실망을 열어 보내가지고 뭐 포장돼 있는 거 그거 사다 먹거나 마트에서 아니면은 그거 먹습니다. 치킨.
0: 뭐 같은 거니까요. 원료는
1: 예, 어차피 원료가 같잖아요.
0: 그렇죠. 예.
1: 치킨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예.
0: 치킨 먹으면서 옆에 곰탕 국물 하나 마시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치킨 먹을 땐 저거 치맥이니까 다른 게 있어야죠.
0: 예. 그렇죠. 예. 자, 다음은 어떤 곡들 준비하셨나요?
1: 이번에 두 곡인데요.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박학기 씨의 향기로운 추억,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밴드 어떤 날의 음악은 뭐 지금 들어도 참 세련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 두 분으로 구성된 듀엣이죠. 어떤 날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네. 오래된 친구는요. 요즘 음악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어떤 날에 영향받는 음악인들이 많은데, 어떤 날의 독집은 두 장밖에 없어요.
0: 아, 그렇네.
1: 네, 데뷔 앨범에는 특히 퓨전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음악들이 수록이 됐었는데 조동익 씨가 작곡한 이 오래된 친구는 보사노바 넘버고요. 네. 보사노바의 나른한 리듬 가운데서 뭐 여러 재즈 장르를 섭렵한 음악인들의 영향이 돋보이는 아주 차분한 곡입니다.
0: 네, 이어서 박학기 씨의 노래.
1: 네. 네. 박학기 씨는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기획한 옴니버스 앨범 우리 노래 전시회를 통해서 데뷔한 가수인데요. 우리 노래 전시회에는 김현철 씨가 작곡한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가 담겨 있어요. 음반 데뷔 이전에 주로 신촌과 반배동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예. 박학기 씨의 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수는 하덕규 씨였다고 그래요.
0: 아, 시인과 춘장.
1: 네. 네. 그래서인지 두 가수 모두 굉장히 서정적인 뭐 음악성을 자랑하고 있고 전에 시인과 춘장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네. 게스트로 또 박학기 씨가 나와서 네,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공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0: 박학기 씨의 음색은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1: 그렇죠. 예. 미성이라고만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요. 아쉬운 그런 목소리죠.
0: 그렇게 가느다란 송곳 같은데도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1: 네. 따뜻하게 오히려 느껴지고요. 예. 예.
0: 향기로운 추억. 앞서 얘기한 어떤 날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1: 네. 이 노래가 바로 어떤 날에 조동익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0: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내게

0: 네,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어떤 날의 멤버였던 조동익 씨가 뭐 좋은 노래 많이 만드셨지만
1: 네.
0: 가장 잘 만든 곡이 향기로운 추억 같아요.
1: 그리고 되게 매치가 달렸어요. 예. 가수하고 곡하고.
0: 박학기 씨랑
1: 예. 예.
0: 좋은 가수에게 딱 맞는 곡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름날의 추억하면 주로 저희 세대는 뭐 친구들과 MT 갔던 혹은 여행 갔던 생각 많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송명아 씨는 주로 여름에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바다입니까?
1: 산으로 갔습니다.
0: 산으로요? 예. 와, 특이하셨네요.
1: 바다는 빡빡한 그런 느낌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0: 사람이 너무 많다?
1: 예, 그러니까 네. 피서라고 해서 여름을 피하러 갔는데 더 더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0: 맞아요. 예. 네, 항상 그랬죠.
1: 산으로 가면은 당시에는 학창시절에는 아무데나 텐트 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계곡 옆에 텐트 치고 네. 올라가다가 힘들면 텐트 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은 없는데 텐트 치고 이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요즘 그 좀 이렇게 자리 지정이 많이 돼 있고
1: 네.
0: 금지구역이 많잖아요.
1: 산에서 야영이 일단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0: 맞아요.
1: 네. 예. 산장 같은 데 이용하게 돼 있죠.
0: 네. 저도 언젠가 대학 때 급작스럽게 지리산으로 갔는데
1: 네.
0: 밤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텐트를 치고 잤단 말이죠. 일어나니까 화엄사 경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탁 소리에 깨서
1: 좋은 자리
0: 화들짝 놀라서
1: 좋은
0: 도망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1: 좋은 자리에 텐트 치셨네요.
0: 예. 이번에도 두 곡이죠.
1: 네. 오석준 씨의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밤 그리고 장필순 씨의 어느새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예, 오석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1: 예, 오석준 씨는 김성호와 유재하의 감성이 함께한 음악인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싱어송라이터죠.
0: 예. 예,
1: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은 데뷔 앨범 수록곡이고요. 전체적으로 앨범이 락발라드, 포크, 보사노바 여러 음악들이 혼재해 있는데 모든 곡의 가사를 김성호 씨가 썼고 곡은 오석준 씨가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은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곡으로 알려져 있죠.
0: 네. 이어서 들어볼 노래가 바로 김현철 씨가 작곡한 노래네요. 장필순의 어느새.
1: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 씨의 초기 작품들은 특히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은데요.
0: 네.
1: 장필순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 어느새에도 김현철 씨가 만든 보사노바 넘버예요. 장필순 씨는 일찌감치 많은 음악인의 앨범에 코러스로 참여를 했었고 데뷔 앨범이 나올 당시에는 가창력보다 음색으로 청자를 사로잡으면서 뭐 자연 리버브가 걸린 신비로운 음색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0: 네.
1: 김현철 씨가 작곡한 어느새 역시도 그런 장필순 씨의 음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곡입니다.
0: 네, 정말 명품 음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왠지 그 신비로운 섬 제주도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주에 지금도 살고 계신가요?
1: 지금도 제주도 살고 계시고
0: 네.
1: 올해 여름 페스티벌 중에 하나에 또 장필순 씨가 페스티벌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어느 페스티벌이죠?
1: 인천에 사는 페스티벌.
0: 인천에서.
1: 예.
0: 아, 그렇군요. 머리도 출장 나오시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석준의 우리

0: 어느새 장필순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지금까지 보사노바풍 노래들 들어봤고요. 이번엔 레게풍의 노래들 들어봐야죠.
1: 네.
0: 먼저 레게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1: 레게 음악은 1960년대 후반에 자메이카에서 탄생한

0: 리듬이죠. 으따 으따 으따 들어가는 레게 리듬이니까.
1: 듣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치카치카로 들릴 수도 있고.
0: 네. 그 스카는 또 펑크하고 결합돼가지고 스카펑크.
1: 스카펑크.
0: 예, 그래서 그런 그룹들 나오고요. 예.
1: 그럼 레게는 반말리가 창시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0: 거의 뭐 창시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레게 순교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1: 그렇죠. 예. 자, 그럼 어떤 곡들을 들어볼까요, 먼저?
0: 장키들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하고 어민호 씨의 첫사랑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장기들이란 밴드 어떤 팀이었습니까?
0: 장기들 제가 이렇게 음반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예. 82년도에 음반 두 장을 발표하고 해체한 그런 밴드고요.
1: 여기 익숙한 얼굴이 있네요.
0: 네, 어민호 씨.
1: 어민호 씨가 여기 멤버였군요.
0: 예, 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 당시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국내 최초로 블루스와 레게를 연주한 밴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1: 예.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어민호 씨 곡을 또 준비하신 건데 네. 첫사랑 어떤 곡입니까?
0: 첫사랑 역시도 이 원래는 장기들의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박종률 씨가 작곡한 곡이었었는데 장기들의 앨범에서는 작곡한 박종률 씨가 불렀어요. 네. 그런데 어민호 씨의 솔로 앨범에서 다시 어민호 씨의 음성으로 재수록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오늘은 어민호 씨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이게 이제 남궁옥본 씨가 원래 불렀던 거.
0: 그렇습니다.
1: 오리지널이죠.
0: 예. 예. 근데 가수, 작곡가가.
1: 장기들의
0: 다시,
1: 멤버.
0: 예. 다시 부른 버전이 되겠죠.
1: 그렇군요. 어민호의 첫사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레게풍의 가요들 두 곡 들어봤는데요.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그리고 어미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두 곡 다 이제 어찌 보면 어미노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 그렇습니다.
0: 장기들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남궁옥분 씨의 노래로 유명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가 알고 보니까 장기들 멤버에게 원곡 작곡가가 있었다.
1: 그렇습니다. 예. 박동률 씨는 다른 가수들의 앨범에도 작곡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뒤에도요.
0: 박동률 씨.
1: 예.
0: 네. 자, 이제 레게풍 음악으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1: 네.
0: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김중기 씨의 사랑은 가도 추억은 준비했습니다. 번님들에서 독립한 김중기 씨의 91년 솔로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0: 예.
1: 번님들에서는 퍼커션 연주를 담당했었어요.
0: 레게랑 퍼커션 잘 어울리네요.
1: 그렇죠. 사랑의 슬픔이 커다란 히트를 기록한 뒤에 번님들은 멤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두 밴드로 나뉘게 되고
0: 네.
1: 이치현 씨는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0: 아.
1: 그러면서 집시여인

0: 시키게 되는데 김중기 씨를 주축으로 남은 번님들은 한 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히트곡을 발표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1: 그럼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까? 번님들이랑.
0: 그러니까 이치현 씨의 번님들은 이치현과 번님들이고 예, 예. 다른 멤버들은 그냥 번님들이고요. 아. 이치현과가 붙은 거죠. 그냥 번님들은 히트곡을 발표하지 못해서 김중기 씨가 솔로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네. 김중기 씨의 음악 스타일이 레게 스타일이었어요. 아. 원래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요. 번님들에서도 네. 이제 퍼쿠션 담당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집어넣었었고 예. 그래서 솔로 앨범에 보면은 정말 추구하는 음악이 레게였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김준기의 사랑은 가도 추억은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고 엄청난 물이 출렁이고 있죠. 하지만 목이 마를 땐 정작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뿐이에요. 반면에 숲속 작은 샘물은 다릅니다. 크지도 깊지도 않지만 조금만 떠먹어도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 인맥, 말과 생각까지 넘쳐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나를 채워줄 진정한 일부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떠올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조용욱 작곡 살랑 작은 바람 꽃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한유빈의 가야금 연주, 유현정 작곡 가야금 하나 마음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은 조용욱 작곡의 살랑 작은 바람, 곡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만났는데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가야금 한 줄에도 생각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두 곡이 전한 따뜻한 위로 잘 들었습니다.

연못 수면은 겨우 말통만큼 작지만 갈아놓은 청동 거울처럼 환하여라. 논이는 물고기에서 참 즐거운 보고 고요한 물에서 현묘한 공을 깨닫노라. 대를 기르자니 새 흙이 필요하지만 창포를 옮길 적엔 옛 떨기 가져왔네. 기후는 점차로 찌는 듯이 더운데 휘파람 불면서 시 읊는 늙은이여.

조선시대 이행의 시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시 끝엔 이런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목가에 대를 심으려 하니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기름진 흙을 섞어 넣어야 했다. 대나무가 자라기엔 토질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창포는 옛돌기, 그러니까 한 포기가 그대로 잘 자랐어요. 작지만 거울처럼 맑고 물고기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연못에선 고요하고 깊은 이치도 깨닫습니다. 무더운 여름, 노인은 자신이 꾸민 연못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작지만 깊은 연못에서 삶의 여유를 발견했던 옛사람의 마음, 함께 만났는데요. 이제는 정우의 연주로 이어지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더위 속에서도 마음둘 곳을 찾았던 시인의 여유가 떠오르는 정갈한 정악의 세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정음회 연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하셨고요. 이제는 신평일 명창의 목소리로 만나는 단가 호남가입니다.
1: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거선

토둔개는 포성어 비춰있고 고사르가 짐만길 나물 둘러 있다 타인 날신 우리 성원

这好，你说你这啊，捆枪藤安乱偏将，他具有风景怕连过紧。

半根不断，一下子就按了七秒，等如果扑根，过长苦滚麻当，疼太呀！大满着破灭他着，看鞋款全部将过你大。

0: 中村文传村女王殷新仁海民人的求人我就喊我曹贤人尽管你一直清平安全协查不敢让一生你查住共查住大哥家今天他们我这个人也曾经去唱过个度了是你可个的人可的诺人
1: 힘찬 소리 한 자락 잘 들었습니다. 신평의 명창의 소리로 단가 호남가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아쟁과 해금, 대금이 어우러진 육자배기로 이어갑니다.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원한철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입니다.

육자배기 윤서경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원한철의 대금과 김청만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전하는 민요 가운데 해녀 노래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이어도 사나라고도 하는데요. 반복되는 후렴구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도 사나 요내일 저성 어딜 가코 진도 바다 홀로 나가자 이어도 사나. 물질을 하기 위해 진도 바다로 가는 해녀들의 모습을 노래한 건데요. 배를 탄 해녀들은 직접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른 노래가 이어도 사나인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머그나 굴무나 물질을 해영 한 푼 두 푼 모인 돈이 서방님 술값에 다 나간다. 해녀들은 바다로 사방이 둘러싸인 섬에서 매일 물질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모은 돈이 전부 서방님 술값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제주에선 여자들이 남자 못지않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남편은 놀고 부인만 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제주민요 해녀 노래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한물일랑 찍고 나가고 한물일랑 쉬고 나가자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물을 한번 찍었으면 그 다음엔 멈추면서 노를 젓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한짝 손에 태왁을 메고 한짝 손에 빗창을 들엉 칠성판을 등에다 메고 한질 두질 깊은 물속 들어간 보난. 태왁은 해녀가 물에서 몸을 의지하거나 채집한 해물을 담는 것. 빗창은 해산물을 잡는 도구입니다. 칠성판은 관 속에 까는 판인데요. 북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녀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모습을 칠성판을 등에 맸다고 표현한 거죠. 그럼 제주민요 해녀 노래를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제주민요 해녀 노래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한승석이 작사 작곡한 저 물결 끝내 바다에,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하다가 잠시 포에 갇혀 본물 되어 머물러도 뒤따라 달

저물결 끝내 바다에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휴대전화에 수많은 번호가 저장돼 있어도 정작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뿐인 것 같습니다. 주소록의 양보다 한 사람과의 깊이가 진짜 내 삶의 크기일지 모르죠. 오늘도 소중한 인연들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홍민웅 작곡 그대가 오기만을 오해금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살다 보면요, 지금이 고비구나 하고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염색의 고비고요. 드라마 속 먹는 장면은 다이어트의 고비가 되기도 하죠. 친한 친구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혼기찬 자녀들 향해서 야 너는 누구 없어? 하는 잔소리도 고비를 맞죠. 사랑, 결혼, 이 일은 3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고비는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정점, 가장 지치는 때가 오늘인데요. 오늘만 잘 넘기면 내일부터 주말까지 그럭저럭 지나갈 겁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공휴일, 제헌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성호의 회상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바쁘게 사셨던 분들은 제헌절이 빨간 날이라는 것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이제 다시 18년 만에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가워하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일주일 가운데 가장 고비라는 수요일이지만 금, 토, 일 연휴라고 하니까 왠지 오늘도 수월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비도요. 가끔 이런 이벤트들로 잘 견디면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이어서 최백호가 부릅니다. 뛰어.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이어서 최백호의 뛰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희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용돈 모아서 적금을 1년 부었는데 이자가 5만원 정도더라고요. 적금 받을 걸 알고 미리 땡겨 쓰는 게 문제지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적금 만기 되셨군요. 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뭐 일찍 당겨서 쓰셨다면 조금은 허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딥니까? 만기 타셨는데 좋으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락시대 후 그리고 더더입니다. It's you.

한국인의 소울이 담긴 우리 노래 트로트 세상. 오늘은요, 트로트과 별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내놓은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실력으론 이미 검증받은 가수들이어서 요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Fly to the Sky의 멤버 환희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로트와는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환희였는데요, 자신과 어울리는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아주 잘 골라 부르던데요, 오늘 전해드릴 노래 역시 그런 곡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곡인데요, 김보연이 1983년 국제가요제에서 처음 불렀고요, 그 후 패트김이 다시 부르면서 더욱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환희가 원곡의 깊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폭발적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곡에 새로운 매력을 더했는데요, 환희다운 스타일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 환희의 노래로 잠시 후에 듣겠고요. 데뷔 때부터 왠지 심수봉 느낌이 난다던 평을 들었던 린이 마침내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가 발표한 신곡 아이조아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설운도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설레는 마음을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세미트럭 감성을 더해서 린이 지닌 기존의 발라드와는 또 다른 밝고 산뜻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중독성 있는 후렴과 린의 맑고 감성적 보컬이 어우러져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다른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이어서 린입니다. 아이 좋아.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정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하게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가수 천록담이 부른 내 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곡은 진성의 노래죠. 한 사람만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담은 정통 트로트입니다. 천록담은 이 곡을 방송과 경연 무대에서 불러서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진성은 그 무대를 보고 내 노래인지 천록담 노래인지 헷갈린다고 극찬까지 했다는데요. 빈말이 아닌 것이 천록담이 정말 잘 부르긴 했더라고요. 원곡 감동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호소력 짙은 보컬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내 여인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솔지의 미운 사내입니다. 원곡은 유진아의 노래죠. 천록담의 경우처럼 이 곡 역시 솔지가 TV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었고요. 음원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정통 트로트 곡이고요. 사랑에 상처받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걸그룹 EXID로 활동할 땐 잘 보여주지 않았던 숨겨왔던 매력을 솔지는 요즘 트롯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요. 이 곡 미운 산에서도 솔지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 표현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천록담의 내 여인, 솔지의 미운 산에.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린의 아이즈와 천록담이 부른 내 여인에 이어서 솔지가 부른 미운 산에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먼저 산이와 레이나가 부른 한여름밤의 꿀, 이어서 수지와 백현입니다. 드림.

0: 가까이에 두고 오래오래 듣고 싶어지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미씨의 친구들은 세미씨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할까요?
1: 글쎄요. 재밌다고 좋아하던데요. 제가 만나면 이상한 우스갯소리만 하루 종일 해가지고.
0: 재밌는 사람 뭐 제일 좋죠. 예, 네. 제일 편한 거죠.
1: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예. 그런 요즘 재미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네. 재미난 얘기 좀 풀어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그 직장인 친구들과 네. 다르게 그런 재미난 얘기를 좀 많이 모아두는 편이어서 그 같이 있으면 좀 재밌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음악계 뭐 가수계 그런 좀 에피소드 좀 알려달라는 요청들은 없나요?
1: 뭐 제가 얘기해봤자 예. 다 인디 뮤지션이어서 친구들이 몰라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얘기해봤자 이제 저만의 재미난 얘기가 될 때도 있긴 한데 뭐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최유리의 2023년도에 발표한 EP 생각을 멈추다 보면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생각을 멈추다 보면에서요.
1: 네, 이 최유리라는 가수는 이제 숲이라는 곡으로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좀 최유리가 쓴 곡들 한 곡 한 곡에 담긴 생각들이 좀 깊어서 이제 대중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가수들의 최애 가수로도 뽑히기도 합니다. 이제 최유리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혼자서 하는 편인데요. 이제 혼자 곡을 완성하는 게 이제 본인은 편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작업하면 세세한 부분들까지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전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감과 좀 위로가 되는

0: 봤죠. 근데 이제 생각을 멈췄을 때 찾아오는 여유를 생각하면서 쓴 여섯 곡이 담겨 있습니다.
1: 그 생각 안 하고 머리를 진짜 좀 비워두는 그런 시간 필요한데요.
0: 맞아요. 이 음반을 들어보시면 잠깐이나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타이틀곡이나 수록곡 구분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이 앨범을 펼쳐서 그냥 아무 곡이나 꺼내 들어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발상이 좀 재밌었던 곡을 골라봤어요. 하늘 위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땅에 붙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늘에서 하늘을 날게 된다면 하늘 위에서만큼은 좀 멍한 생각이 없어진 상태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제목이 하늘 위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실 하늘 위를 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 붕 뜨는 마음도 이 곡에 들어 있지만 반대로 그 하늘 위에서 사랑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좀 흔하지 않은 위로랑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곡을 썼다고 하니까요. 그 깊은 마음을 느끼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방금 소개받은 최유리의 하늘 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최유리가 부른 하늘 위,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시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애청자 이민희님, 여름휴가 계획 세우셨죠? 여름휴가로 강릉과 동해 호텔 잡았습니다. 그날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일하러 다녀야죠. 첫날은 남편과만 놀다, 둘째 날은 친구 부부 몇 팀과 합류해서 놀기로 했죠. 남편들이 코드가 잘 맞으니 놀러가면 항상 재밌어요. 벌써 기다려집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와, 휴가 계획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설레는데 진짜 가시는 분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우실까요? 친구들 부부와도 잘 맞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또 잘 맞으면 그렇게 또 재밌는 일 없잖아요.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민희님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자신과의 연결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과 연결될 만한 지점을 찾아내 자신의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상대방 요즘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긴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좋아. 나르시시스트 운동? 나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나보고 운동신경이 진짜 좋대. 확실히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경쟁적인 비교 상대방의 경험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상대방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 성공적으로 마쳐서 뿌듯해. 나르시시스트 오 그래? 나는 지난번에 더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다 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형식적 공감 후 자기 이야기 형식적인 공감을 표현한 후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예전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조언이나 해결책 강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상대방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르시시스트 그건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아는 선배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아이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돼. 아니면 내가 아는 전문가 연결해 줄까?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대처할까? 상대방이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제 되돌리기 상대방이 대화를 가로채려 할 때 단호하게 원래의 주제로 초점을 맞추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레이룩 기술 사용하기 대화의 불균형이 심할 때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세요. 마치 흥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함으로써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서 감정적 자극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먹잇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비참여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천법 스스로 대화형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무게중심을 고르게 나누도록 합니다. 질문으로 초점 옮기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을 건네보세요. 5분 규칙과 핑퐁 대화법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5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 5분 동안은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탁구공을 주고받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핑퐁 대화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기 통제, 15초의 침묵.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잠시 15초만 멈춰보세요. 이 1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지금 꼭 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화 습관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 말의 중심을 고르게 조율하는 관계 태도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대화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누구든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할 거예요.
1: KBS 오디오북.
2: 야,
0: 레슨 13. 판단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기.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 말이 왜 저렇게 다르게 전달됐을까?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오해할까 하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실제 사실보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해석에 갇힌 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 판단하는 마음은 옳다와 그르다, 맞다와 틀리다라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나의 경험, 감정, 가치관을 덧붙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늦은 이유가 불가피한 교통체증 때문일 수 있음에도 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는다면 사실, 늦었다에 자신의 판단, 무책임하다를 더 씌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내원한 한 내담자는 자녀로부터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잔소리만 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아팠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판단이 늘 중심이었던 탓에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받을까, 또 혼나겠지라는 불안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녀의 마음을 마주한 엄마는 이제 판단이란 잣대로 자녀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판단하는 마음을 잘 걷어내야 상처가 아닌 존중이 앞설 수 있습니다.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지융합, Cognitive Fusion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지융합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현상입니다. 내 생각 이꼴 사실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생각을 보는 사람이 될 때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반론을 제시. 사실, 동료가 내 아이디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했다. 판단,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인지융합. 동료가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발표 중 실수. 사실. 발표 중 한두 번 말을 더듬었다. 판단. 나는 역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인지융합. 나는 발표를 못한다는 생각이 진실이 되어 다음 발표를 피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을 때. 사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평소보다 적다. 판단. 내 사진은 별로인가 봐.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인가? 인지융합. 자신의 가치를 좋아요 숫자로 판단하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인지융합은 주관적인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실과 주관적인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늘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며 실제보다 더 큰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소통의 문 열기.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더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개입된 대화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판단을 배제하고 표현하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부모, 자녀 관계. 상황.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돌아왔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너는 매번 이 모양이냐? 그렇게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이렇지. 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다. 판단이 배제된 대화. 시험 결과가 많이 아쉽겠네. 속상했지?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 직장, 상사, 팀원 관계. 상황. 팀원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이거 왜 아직도 못 끝냈어? 맨날 늦고 말이야. 도대체 책임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네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 판단이 배제된 대화.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고 있네요.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게요. 친구 또는 연인 관계 상황.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또 늦었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야? 항상 나만 기다리게 만들고 나를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 판단이 배제된 대화.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기다리는 동안 조금 걱정됐어.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보는 방법.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인 생각 멈추기. 사건을 마주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판단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세요. 마음속 질문 던지기. 스스로에게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 판단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 분리 연습. 나는 무능해라는 단정 대신 나는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이는 생각이 곧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자가 아닌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사실만을 인식하고 거기에 화가 났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판단이 들면 이를 즉시 사실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기록에서 판단 삭제하기. 하루를 기록할 때 게으른 하루라는 낙인 대신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함이라고 사실만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듯이 자유롭게 적은 후 그 내용 중에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선을 그어 지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만이 남게 되고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도연은 관계에서 비롯된 우울과 번아웃, 정서적 학대 등 삶의 다양한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20년 넘게 돌보아 온 임상심리학 박사입니다. 현재 마인드플리스 심리상담연구소와 한국교제폭력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분야 R&D 평가위원, 서울경찰청 범죄피해평가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심리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꾸준히 함께해왔습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임상심리치료와 연구, 수련감독을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치유의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죠. 또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이자 네이버 지식저술가로서 강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도 깊이 소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올바른 소통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아프면 울어도 돼 등이 있습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말의 부자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진심이 왜 오해로 전달되는지,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는 왜 침묵하게 되는지, 또 한마디 말이 관계의 흐름과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짚어냈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창한 화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단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지키고 나의 품격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말 때문에 생기는 삶의 손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혜수가 떠나고 집안이 텅 비었다. 거실도 썰렁하고 엄마 방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다. 가족이란 뭘까? 같이 있으면 부대끼고 귀찮은데 떨어져 있으면 한없이 그리워진다. 나는 좀 더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했다. 부모의 기대와 동생들의 꿈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이 부족해. 담을 수 있는 사랑이 작아.

0: 어디서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은 눈을 하군요.
1: 안녕하세요.
0: 내 집에서 징징거리는 거 안 통한다.
2: 징징거리는 거 안 통한다?
3: 폴리, 오랜만이야.
2: 오랜만.
3: 어쩌다 폴리는 거실로 데려왔어요?
0: 은수 너도 안 오고 집이 썰렁해서 말동무하려고 거실로 데려왔더니 얘는 너보다 말대꾸를 더 한다.
2: 말대꾸! 말대꾸!
3: 폴리, 말 많이 늘었네.
0: 막내는 2층 침대방 비워놨다. 거기로 짐 풀고 그 방에 있는 건 다 써도 된다. 식사 시간 맞춰서 내려오고.
1: 네.
0: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아프지 않거든. 혜수는 우리 집에 머물면서 밥값을 해야지.
2: 밥값?
0: 새는 좀 돌볼 줄 아니? 책은 읽을 줄 알지?
1: 네.
0: 징징 짜지 좀 마. 우는 소린 딱 질색이야.
2: 징징 짜지 좀 마.
0: 너희 엄마께선 무슨 소식 없던?
3: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0: 그래? 그럼 오래 가진 않겠구나.
2: 잘 가! 잘 가!
0: 어휴, 이 버르장 머리 없는 새. 은수는 어서 가는 게 좋겠다. 나 이제 그만 잘 시간이다.
3: 네, 고맙습니다. 혜수는 잘 있어?
2: 어서 꺼져! 꺼져!
0: 폴리!

0: 지수 정신 차렸네?
1: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장례는 치렀겠지? 부담은 있을까?
2: 지수야, 그런 생각 하지 마.
0: 응?
2: 지금은 얼른 나을 생각만 해.
1: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숨이 멎었어. 자는 줄 알았어. 아주 깊이 편안하게 몸도 뜨거웠고 열이 계속 나는 것 같았단 말이야.
2: 지수야 여기 어딘 줄 알아?
1: 강물 소리가 들려.
2: 지수야, 여기 우리 방이야. 지금 음악 소리 들리지? 네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1: 더 빨리 의사 불렀으면 살 수 있었을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
2: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일어난 일이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1: 그 아이가 날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2: 지수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눈 감고 들어봐. 스페인 어느 마을에 50이 넘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 그 남자의 신분은 하층 귀족이지만 누구보다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지. 그 남자는 기사도 소설에 빠져 시금도 전폐하고 책만 읽었어. 그러다 자신을 소설에 나오는 기사라고 굳게 믿게 된 거야. 세상에 정의를 내려 불의를 타파하고 약자를 돕겠노라 원대한 꿈을 품고 모험을 떠나기로 해.
3: 기사가 되려면 뭔가 멋들어진 이름 하나는 있어야겠지. 이제부터 나의 이름은 돈키호테 라만차.
2: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이웃마을의 촌부를 귀부인으로 격상시켜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
3: 내 사랑 둘시네아.
2: 증조부로부터 내려오던 낡은 갑옷을 입고 비쩍 마른말인 로신한테 올라 길을 떠나.
3: 로신한테 어디든 가자. 네 발이 닿는 곳에 곧 기적이 일어나리니 자 떠나자.

0: 아, 이거 뭐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이 정도면 버리는 게 낫겠어. 아. 그렇다고 같이 혜수한테 가자는 걸 거절할 건 또 뭐야? 자전거가 없어서 못 가겠다니. 내 거 타고 가도 되는데. 하나 사줄까?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
1: 도련님 뭐 하세요?
0: 아, 이 자전거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포기요.
1: 이 정도면 그냥 고물상에 값 잘 쳐서 받는 게 낫겠네요.
0: 아, 아저씨.
1: 예.
0: 혹시 시간 되시면 자전거 사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1: 아, 그럼요. 같이 가겠습니다. 새로 사시게요?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1: 좋은 생각이요?
0: 빨리 가요.

0: 이자잖아. 멋져. 이걸 누가 새 자전거로 보겠어? 적당히 손때 묻은 자전거로 보지. 삼천포 자전거야. 이건 네 운명이다. 글자도 하나 지워줄까? 사천포 자전거로 만들어줄게.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짜 친구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려고 애쓴다. 애쓴다.
1: 뭐냐?
2: 어? 자전거? 창고에 있던 거야. 야, 우리는 안 쓰니까 너 쓰라고.
1: 멀쩡한데 왜 안 써?
2: 그러게. 고장난 줄 알고 새로 샀는데 뭐 손 좀 보니까 쓸만하더라고. 타봐. 쓸만해.
1: 어, 그럼 내 것 좀 손봐주지.
2: 야, 네 거 나 좀 못 쓰겠던데.
1: 응?
2: 김씨 아저씨가 손보다가 고물상에 넘기는 게 낫겠다고 해서.
1: 뭐, 고물상?
2: 아니, 뭐 그 정도라고. 야, 가자. 자전거 없어서 혜수한테 못 간다며. 같이 갔다 오자.
1: 못 가. 연수 언니랑 교대해줘야 돼. 혜수한테 옮을 수도 있고.
2: 야, 며칠째 집에만 있게 답답하지도 않아? 바깥 공기 쐬면 좀 나아질 거야. 그냥 밖에서 보고라도 오자.
1: 너 혜수랑 놀아주기로 약속했다며.
2: 어?
1: 눈 빠지게 기다리겠다.
2: 어, 저 이런 탈 것들은 처음에 길을 잘 들여주는 게 좋은데. 좀 달려줘야 돼. 뭐,
1: 처음?
2: 어? 아이, 주인이 바뀌면 처음이지 뭐. 야, 뭐, 공원 한 바퀴 돌고 올래? 너도 답답하잖아.
1: 그래.
2: 자, 타.
1: 와! 야, 이거 완전 잘 나가는데?
2: 그치? 이거 좋은 거야. 간다.
1: 밤새 사포질 소리가 나더니 그냥 새 걸로 주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준다 이준호.
0: 아싸, 문수랑 나랑의 자전거 타보고 싶었는데 이걸로 성공이지.

0: 나야.
1: 아니, 내 왔어?
2: 나도 왔어.
3: 그 누구냐?
4: 몰라요.
0: 고모 안녕하세요. 책 갖다 드리러 왔어요.
2: 안녕하세요.
3: 오, 같이 왔구나. 회장님은 안녕하시고?
2: 네, 요즘 진짜 많이 바쁘세요. 막걸리를 수출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신가 봐요.
3: 수출? 대단하시네. 해외까지 막걸리를 상하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거냐?
2: 그걸 연구 중이신 것 같아요. 국내는 몇 군데 납품하고 있으니까 해외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0: 혜수는 잘 지내죠?
3: 그거야 뭐 당사자가 알겠지.
0: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3: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니 정신이 없구나. 저 사춘기 꼬마를 데리고 나가든지 니들이 올라가서 달래주든지 알아서 해라.
2: 들어가도 돼?
5: 바보! 어? 돌대가리?
2: 이게?
6: 혼자야?
2: 어.
6: 언니는?
2: 너 옮을 수 있다고 먼저 갔어.
5: 바보 돌대가리.
2: 어?
6: 둘이 뭐 하다 왔는데?
2: 야, 이 방 좋다. 어, 책상을 창가 쪽으로 놨네. 어? 이 화구들은 어디서 놨어? 여기서 그림 그리는구나.
6: 고모가 이 방에 있는 건 다 써도 된다고 해서.
2: 야, 고모가 그림 그릴 도구를 갖추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5: 말해, 말해.
2: 오, 잘 그리는데?
6: 맨날 와서 산책하고 놀아준다며.
2: 아, 그게?
5: 바보!
2: 이씨, 그래, 나 바보다. 나 바보였네. 앵무새보다 나 바보야.
6: 혹시 오빠가 우리 언니 좋아하더라도 고백은 안 하는 게 좋을걸?
2: 어? 왜?
6: 언니 거절할 거니까.
5: 좋아한다.

0: 다물어.
1: 좋아한다고 말해. 닥쳐.
0: 조용히 하라니까.
2: 말하려고 좋아한다고. 언젠가는.
0: 난 경고했어. 우리 자매들과 잘 지내려면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0: 당분간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지? 엄마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주문받기도 그렇고 수의 클래스를 열 수도 없고.
1: 연수 씨. 놀랐죠?
0: 언제 왔어요?
1: 방금요.
0: 아니요, 서울에서요.
1: 방금 도착했어요.
0: 어떻게 여기로 먼저 왔어요?
1: 연수 씨 보러 왔으니까요. 아버님 좀 안정되셨고 어머니도 병실 생활에 익숙해지셨고요.
0: 계속 그렇게 말만 할 거예요? 안 안아주고요.
1: 안아도 돼요?
0: 그럼요. 그래도 돼요. 안아도 되고요. 손도 잡아도 되고요.

0: 보고 싶었어요.
1: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다 엉망이 됐어요. 지수가 많이 아파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간호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0: 진정해요. 어디 갈까요?
1: 집에 가요. 동생들이 반가워할 거예요.
0: 아니요, 집은 안 돼요. 지금은 좀 둘만 있고 싶은데.
1: 아, 그럼 수혜점 안으로.
0: 아니요, 여기도 말고. 좀 걸을래요?
1: 네?
0: 손잡고.
1: 아,
0: 작은 아씨들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큰딸은 주변을 챙기느라 자기를 못 챙긴다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고. 항상 동생들이 먼저라 자기 꿈을 미룬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나 보다고. 다른 건 부모 말을 잘 듣는데 그 말은 안 듣는다고요.
1: 아빠는 너무 예전에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지수가 봉사하는 곳에 가달라는 걸 피곤해서 싫다고 했어요. 제가 갔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랬으면 지수도 안 아팠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웠던 적이 많아요. 형제가 없는 집, 좀 더 잘 사는 집,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 결혼하는 친구들. 만나고 오면 며칠은 부러워요. 그러다가 동생들 보면 기분이 풀려요. 둘째가 작가가 될 때까지, 셋째가 건강을 찾을 때까지, 넷째가 유학 갈 때까지 제가 꼭 도와주고요,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0: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1: 어릴 때요? 어릴 때야 꿈이 많았겠죠.
0: 아버지는 알고 계시던데요?
1: 어릴 때 꿈을요? 뭐였을까? 생각이 안 나는데.
0: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대요.
1: 제가요?
0: 그래서 영화관도 데려고 하고 영화 음악 LP판도 사주고.
1: 그건 엄마 선물로 샀던 건데요?
0: 아니래요. 연수 씨 선물로 사왔는데 귓속말로 엄마 걸로 하자고 하더래요. 그다음부터 계속 엄마 선물이었다고 말하더래요.
1: 제가요?
0: 연수 씨, 이젠 자기 시간 좀 챙겨요. 자기 물건도 챙기고 자기 꿈도 챙기고.
1: 제가요?
0: 그럴 거죠? 그럴 수 있죠?

라디오 극장 11번째 여러분께서는 지금 위티니 유스턴의 The Greatest Love of All을 듣고 계십니다.

0: 나라의 항공모함들이 다 우리 서해안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
1: 아니 김춘추가 언제 또 당나라로?
2: 쓰러져가는 신라의 심폐소생을 하신 분이 춘추공이십니다.
3: 외도 백제와 친밀한 관계이니 결국 당나라밖에는.
4: 당나라 서신이 들고 온
5: 이 그림은 소녀에 대한 모욕입니다.

0: 꽃그림에 나비와 벌이 없다는 것은 향기 없는 꽃을 의미하며 굳이 저에게 이런 꽃을 보낸 이유는 모태솔로인 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1: 아유, 공주마마 너무 멀리 가셨슈.
2: 마마께서 모술인지 아닌지 당나라가 어찌 알겠슈.
0: 내가 신라의 후계자입니다. 당나라에선 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입수했을 거라고요.
3: 여기 동봉된 꽃에 씨앗을 심어라. 정말 공주의 말대로 꽃에 향기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4: 자, 그림과 함께 동봉된 모란의 씨앗을 뿌린 뒤? 하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의 땅을 딛고 모란꽃이 피어나자 신라의 조정에선 때 아닌 모란꽃 향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1: 아유, 모란꽃이 향기가 없다는 공주마마 말씀은 틀렸슈.
2: 아, 그래요.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게 이 말이 돼요.
5: 아유, 그 향기는 무슨, 이건요, 그 당신 섬유 유연제 냄새예요.
1: 아유, 꽃 향기가 난다니까요, 참.
5: 아니, 꽃에 향이 있으면 왜 나비랑 벌이 없어요?
2: 향기가 나는데요.
5: 이거 없잖아요.
2: 이상한데.

0: 그때만 생각하면 아우, 당나란 처음부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1: 마마.
0: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1: 내가 특별하게 신라를 어여삐 여겨서 똘똘이 스머프 같은 내 사촌을 보낼 테니까 여왕을 탄핵하고
0: 우리 신라의 왕자의 자기 사촌을 앉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당나라가 아니냐.
2: 언젠가는 수모를 갚아줄 날이 있을 겁니다.
0: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살아야 한다면 당나라의 손이라도 잡아야지.
3: 그날 이후 신라는 당나라 외교의 전력을 기울이고
4: 고구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당분간 신라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도 우리 당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 지금 이 상황 클래식 애호가로서 클래식으로 편곡해 노래해 보겠습니다.

0: 당나라의 호위 속에 신라는 과감하게,
1: 우리 신라는 백제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
0: 백제 공격을 결정하고 644년 김유신은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인 소판으로 승진. 군의 최고 사령관 상장군으로 임명된다.
2: 공격하라!
0: 백제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출동한 김유신은 충북 제천시 상천리 가은산 소재 가해성을 시작으로
1: 가해성, 성양성, 동원성, 둘레여섯, 성이 일곱 개.
0: 전략상 군사적 요충지인 일곱성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다.
3: 김유신 장군이?
4: 예, 마마. 백제의 가해성, 성열성, 동대성 등 일곱성을 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3: 어서 김유신 장군을 위해 좋아요, 구독 누르고 별풍선 날려!
4: 예, 마마!
0: 드디어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신라.

0: 일곱 성을 접수한 뒤
1: 김유신 구호보 김유신 좋아요.
0: 김유신과 군사들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서라벌로 복귀한다. 그러나
2: 여보세요?
3: 날세.
2: 예, 마마.
3: 지금 어딘가?
2: 10분 후에 목적지 도착이라고 내비가
3: 지금...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
2: 아니 지금 왕궁 이정표가 보입니다, 마마.
3: 메리포성이 위험해. 장군이 복귀하자 백제군이 메리포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2: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마마.
0: 메리포성은 경상남도 거청에 위치하고 있던 산성이다.
2: 흠순아, 백제 군사들이 메리포성으로 진격하고 있다.
4: 이런, 10분도 안 가면 집인데 바로 코앞이 집이잖아요.
2: 군사들을 돌려 메리포성으로 향한다.
4: 애들 집에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기 형님이라도 슬쩍 집에 다녀오세요.
2: 그리움에 어찌 위아래가 있겠느냐. 더구나 나보다 한참 어린 군사들이야.
4: 아이, 그러니까 경로 우대 차원에서 형님이 대표로.
2: 메리포성이 위험하다. 서둘러, 시간이 모자라.

0: 바로 유토네.
1: 예, 장군.
2: 당시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던 김신.

0: 정신!
1: 김유 씨는 자신의 집 동네를 지나치자
2: 군사 1, 넌 우리 집에 가서 물을 한 잔 떠오거라.
3: 예, 장군.
1: 그리고 잠시 후
3: 여기 있습니다, 장군.
2: 이 물이 우리 집의 정수기 물이냐?
3: 네, 얼마 전에 정수기를 바꿨다고 물이 장군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셨습니다.
2: 그전 물맛도 괜찮았는데 여전히 새 정수기가 나오면 바꾸는 모양이군.
1: 한동안 귀가하지 못했던 김유신,

0: 와이파이 서랍을 뉴스. 오늘의 첫 소식도 역시 김유신 장군에 관한 소식입니다. AIU 전해주시죠.
1: 김유신과 관련된 전황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다.
0: AIU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까지 통통통통해서 번쩍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내일쯤엔 다시 서에서 번쩍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백제군의 공격을 수비하는 동시에 틈틈이 속공을 구사하며 잃어버린 성을 회복하는 김유신은 갓 김유신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백제 군사들에겐
2: 김유신이 나타났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후퇴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장착한다.

0: 네, 설아벌입니다.
1: 아이고, 이거 오랜만입니다. 여기 장안.
0: 네?
1: 아,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아, 당나라의 장안.
0: 아, 당태. 아, 웬일로 이렇게 친히 전화를 다?
2: 당태종 이세민에게 쌓인 게 많았던 선덕여왕.
0: 또 무슨 말을 하려고?
1: 아직도 솔로신가?
0: 젠장. 네, 뭐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는 중이라고나 할까. 너무 익숙해져서 말입니다.
1: 그래도 연애는 하시겠지? 에? 연애도 안 하시나?
0: 너나 해. 아, 전 신라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1: 어? 좀 더 웃어, 좀 더 웃어. 자, 그만.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 당나라 관료 중에도 자기는 뭐 이라고 결혼했다. 장수들 중에는 뭐 패라고 결혼했다. 어떻게 내가 저 중매서도 되나?
0: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1: 아, 하긴 하긴 하긴. 그 내가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엔 좋겠죠.
0: 아, 설마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전화를 주신 건 아닐 테고.
1: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지난번 당황성 사건으로 우리한테 빚진 것도 좀 있을 테고. 이번엔 그 신라가 우리 당나라 좀 지원을 좀 해야겠어.
0: 우리 신라가?
1: 내가 이번에 땅뻥튀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0: 그래서요?
1: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저 여왕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혹시 김춘추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가? 김춘추.

0: 세민 씨, 밤길 조심하세요. 이자영.
1: 혹시 부모님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저 오늘 통화 한번 해보시죠. 박영재였습니다.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좁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화성 특례시에 있는 공룡알 화석 산지를 찾아갑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경기도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화성의 많은 여행지 가운데서도 오늘은 대한민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는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아갑니다. 참고로 세렝게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가리킵니다. 경기도 화성특례시 송산면에 있는 공룡알 화석산지는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왜 공룡알 화석산지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세렝게티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렝게티는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초원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공룡알 화석산지에도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은 많은 국내외 여행가들이 대한민국의 세렝게티라는 멋진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공룡알 화석산지가 처음부터 평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와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바닷물이 빠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시와 방조제는 1987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94년 1월에 완공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일대가 생태 여행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공룡알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아가는 길은 설렘이 있는 길입니다. 마치 몰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가는 듯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데크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고요. 방문객들은 나무 데크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염생식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원 곳곳에는 자그마한 봉우리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습니다. 이 봉우리들은 시와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에는 모두 무인도였던 작은 섬들입니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대규모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지난 1999년에 공룡알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고요. 이후 30여 개의 알 둥지와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생태조사와 지질조사한 결과 이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공룡들이 집단으로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룡알 화석은 중국이나 몽골 등지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특례시처럼 단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현재 공룡알 화석산지는 화성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생대를 대표하는 파충류는 공룡인데요. 중생대의 쥐라기 때 살았던 공룡은 백악기 말에 갑자기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자연학습 체험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 만큼 천천히 들판을 걸으면서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룡알 화석 못지않게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알 화석산지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퇴적층의 층리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공룡알 화석산지의 층리는 중생대의 지질환경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산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퇴적층 층리 말고도 공룡알 화석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화성 특례시에 있는 공룡알 화석 산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경계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노인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예방은 물론 조기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365가 마련한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오늘과 내일 이틀간 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졸중과 두통, 또 치매와 말초신경 질환까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첫날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졸중과 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신경과학연맹이 제정한 세계 뇌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우리가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해서는 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 특히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 건강의 중요성 관심이 이제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인류의 뇌 건강 증진 또 뇌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0: 네.
1: 뇌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고요. 우리나라의 뇌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신경과학회에서도
0: 네.
1: 이에 발맞춰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신경계 질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뇌부터 척수, 말초, 신경, 근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뇌, 척수, 말초, 신경, 근육까지 신경계가 참 복잡하네요. 그런
1: 네,
0: 만큼 여러 질환들이 우리 삶의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우리 신경계에는 매우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신경계 질환의 중요성은 뭐 예를 들어 뇌졸중, 치매, 네. 또 흔히 알려진 루게릭병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운동, 감각, 언어, 인지, 기억, 수면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곳이 신경계인데요.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표적인 뇌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게 뇌졸중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뇌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0: 네. 근데 뇌졸중은요, 이름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이 질환에서 증이 아니라 중으로 끝나거든요. 뇌졸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뇌졸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저도 학생 때 한때는
0: 예.
1: 증으로 잘못 알고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풀이를 찾아보시면
0: 네.
1: 가운데라는 말 말고도 맞다, 마치다. 예,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0: 네.
1: 명중이라는 우리가 단어

0: 떨었을 때 그 중이 바로 그런 뜻풀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맞아서 쓰러지는 병이다. 이런 의미로 뇌졸중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름에 질환의 특성이 있는 거군요. 뇌가 졸지에 중단됐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뇌졸중은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혈관 문제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 장애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병이죠. 네.
1: 그렇게 뇌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뇌가 망가지는 건 혈관의 문제인 건가요?
0: 네, 그렇죠. 우리가 뇌졸중은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뇌혈관에 문제가 쌓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거나 또는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1: 뇌세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혈액의 흐름이 잘 가지 않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이 뇌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오로지 포도당만 사용하고
1: 네.
0: 또 이 포도당을 저장할 능력과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혈액이 차단돼서 포도당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그 즉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 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0: 예, 정확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네. 예, 경기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있듯이
1: 네.
0: 뇌졸중도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걱정하는 건 후유증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쓰러져서 갑자기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0: 예, 그렇죠. 뇌졸중 증상은 뭐 아주 다양하지만
1: 네.
0: 가장 대표적 증상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세포는 아직 의료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1: 네.
0: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굳이 따지자면 뇌경색과 뇌출혈 어느 쪽이 더 많고 더 위험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0: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1: 네.
0: 다만 3, 40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50% 이상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7대 3 내지 8대 2 비율로 뇌경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뇌경색은요, 일상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태, 뇌출혈은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 여기거든요. 맞습니까?
0: 예, 뭐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1: 네.
0: 뭐 이것도 물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혈관 관리를 잘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서 즉 예방을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또 사망 위험이나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뇌출혈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증상이 더 심하고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 빈도는 뇌경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그중에서 뇌출혈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자체적으로 지혈작용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안 되나 봐요.
0: 우리 몸 곳곳에 어느 정도의 자체 지혈 기능, 지혈작용이 있는 건 맞죠. 근데 뇌출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출혈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이 뇌가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일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갈수록 그런 걱정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0: 예, 특히 대부분 물어보면 가족력 때문에. 네.

0: 혹은 뭐 만성적인 두통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통이나 가족력은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후천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뇌졸중은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쓰러지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0: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일과성 뇌허혈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막히면 안 풀릴 위험도 높거든요. 즉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멀쩡하다 해도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또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뇌졸중이 온다는 말은 맞는 얘기네요.
0: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강조했듯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응급으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1: 그런데요, 전조 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0: 아,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또 증상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 뇌세포는 뭐 강조했듯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손상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근데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가도 검사하면 진단이 가능한가요? 증상이 있을 때 오라고 할까 봐 망설여진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0: 증상이 또 생겨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늦은 경우이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지금 증상이 없어도 이제 지금 아까 있었던 좀 전에 있었던 증상이 뇌졸중으로 의심된다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시행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1: 그런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네. 참 뇌세포에 피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뇌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면서요?
0: 네, 그 제가 보통 설명할 때 뇌혈관은 일종의 나뭇가지 혹은 도로망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특정 가지 혹은 특정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뇌손상만 생기게 되죠.
1: 그래서 검사를 하면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아. 요즘은 영상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은 거의 99% 이상 정확한 진단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0: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흔히들 마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입 주변이 저리거나 말을 버벅거리거나 또 한쪽 눈만 안 보인다. 심지어는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뇌졸중 증상도 있습니다.
1: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한쪽만 마비되고 말을 못한다거나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결국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되냐 또 우리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혹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부분 어느 부위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국소적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0: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시죠?
1: 당연하죠. 뭐 환자한테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각성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환자가 여기 장소나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또 그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등이 있는지를 진찰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힘들면 보호자, 목격자 이런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0: 또 보호자나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들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랄까요? 검사 전에도 꼭 확인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1번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쓰러질 때 또는 쓰러진 걸 발견한 시간이 몇 시냐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 선택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앓고 계셨던 질병 또는 먹고 계셨던 약물에 대한 것도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0: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CT를 찍나요?
1: 뭐 대부분 CT를 찍지만 사실 CT냐 MRI냐 중요한 건 아니고요.
0: 네.
1: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 많은 병원이 CT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경색이냐 출혈이냐 그것부터 구분하는 것이 진단 과정의 시작입니다.
0: 시술적 치료가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1: 예, 아까 환자분한테 정보를 얻을 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0: 네.
1: 우리 뇌경색의 경우에는 그 발병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 이내면은 약물로 뚫는 약제를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약할 수도 있고요. 시술로 뚫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12시간 이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통 시행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12시간을 넘어서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세인데 다만 이 시술 자체가 아주 어렵고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오셨다고 다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시술을 받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신기하던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물론이죠. 뭐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술로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오셔서 치료 결과만 좋다면은 혼수 상태 완전 반신마비로 오셨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되도록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1: 예.
0: 뇌졸중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만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서서히 문제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1: 이게 바로 제가 뇌졸중 걱정하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병인데요.
0: 네.
1: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문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0: 네.
1: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따라서 뇌졸중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건강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라.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뭐 앞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고혈압 때문인지 뇌졸중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른 뇌졸중 위험의 차이는 논란이 좀 있어요. 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평소보다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뇌출혈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또 혈관의 문제가 뇌졸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도 그렇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네.
1: 우리가 이제 가정력 걱정을 하시는데 가정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20%도 채 안 되고요. 후천적 요인, 특히 고혈압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당뇨,

0: 콜레스테롤, 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각기 한 15% 30%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럼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그만큼 뇌졸중 위험도 낮아지는 건가요?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0: 물론이죠. 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한 경우와 제대로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듯이 네. 관리만 잘하시면 뇌졸중 위험과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뇌졸중에 대한 말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0: 뭐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강조를 하자면 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나쁜 생활습관, 허술한 건강관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뇌졸중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자꾸 병원 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활습관, 건강관리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뇌졸중 증상을 잘 기억하셔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진료를 꼭 받으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1: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전조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갑자기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좌우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비대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팔다리만 못 쓴다. 네.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안면마비로 입이 비뚤어진다. 한쪽 눈만 안 보인다.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에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주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죠. 두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이제 뇌졸중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두통으로 함께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지적되는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은 만성질환일까요? 편두통을 얘기할 때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알듯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편두통.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두통과 편두통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구분해야죠.
0: 네.
1: 구분할 좀 다른 병이고요. 아주 이제 특별치,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가 있어서 네. 편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만이 편두통인 건 아니라면서요?
1: 네네. 그게 이제 조금 그 한자를 쓰시는 저기 나라에서는 조금 헷갈리, 막 해가지고 혼돈이 늦고 진단을 쓰게 되는데요.
0: 네.
1: 원래 이제 편통이란 게 한쪽 머리 아픈 두통으로 시작은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헤미크레니온이라고 한쪽 머리의 아픔 뭐 그렇게 됐는데
0: 예.
1: 이제 점점 지나고 가면서 반복적인 심한 두통으로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떨어져가지고 영어로 이제 뭐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돼서 이제 헤미크레니온에서 마이그레인이 돼가지고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동의보감에서도 편통을 봤더니 진짜 한쪽 머리만 아픈 걸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겠냐 당연히 있고 귀골두통이나 담골두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에서도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오해가 늦게 진단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겠어요.
1: 네네.
0: 증상이 좀 복합적이고 다양하네요.
1: 네. 다양하죠. 제일 중요한 증상은 네. 이제 편통은 머리만 아픈 건 아니고요. 되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체했다, 울렁거린다, 메스꺼린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멀미했을 때 머리 아프다 그런 네. 증세가 있으면 그게 편통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이라도 이제 뭐 어떤 때는 띵하게 아프고
0: 네.
1: 어떤 때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다 편두통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편통에 준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0: 편두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1: 네.
0: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주 강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편통 가족력이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나 형제간.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편통 있고 우리 딸도 편통 있고 가장 강력한 유전력이 강력한 병 중에 하나죠.
0: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1: 네.
0: 편두통이 만성질환이라는 것도 맞나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6에서 10%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힘들어서 생기는다고 생각하지만은
0: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서구화 안 돼 있는 뭐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바라이남의 원주민도 똑같이 아픈 그런 것들이 인간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아프게 되어 있는 병인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조절해야 잘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세상이 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완치라고 할 수 없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거네요.
1: 네네네.
0: 참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요. 잘
1: 네.
0: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어쨌든 편두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참 고약한 질환인가 봐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편통이 되게 한번 아프게 되면 4시간에 5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일을 못하고 저기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편통이 한 남성보다 4배가 많고 특히 이제 생리 때 많이 네.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리 때 고생을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변통에 의한 거고 또 변통은 또 꼭 생리뿐만 아니라 다른 때 머리 아픈 게 한 2, 3일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일할 것 중에 2, 3일을 일을 못하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구의 전체 인구 10%가 되니까.
0: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신경학적으로 또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발작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주기적인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증상은 대표적인 게 속 미식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두통 있을 때 통증, 그다음에 빛과 소리에 민감함, 그리고 때때로는 어지러움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자율신경계 증상으로서는 식은땀 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율신경술 중에 하나가 고혈압도 많고 저혈압도 많고 변통 환자들은 그게 한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또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물음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신경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변동이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것뿐 아니라 속이 메슥거리고 빛과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식은땀, 가슴 통증, 네. 가슴 두근거림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편두통을 알고 나면 증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를 네. 때는 증상이 있어도 편두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 저도 변통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변통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러셨군요.
1: 처음에 변성을 하고, 네. 이제 버스 타고 외갓집을 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산이 빼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막 다 토하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양쪽이 아프니까 편통이라 생각을 못했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편통이라고 알게 된 거는 대학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늦게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0: 심한 두통은 기본이고 빛, 소리, 냄새에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환경이나 냄새가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1: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는 두통이 있을 때 빛과 소리에 과민하고 평소에도 예민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편통의 유발인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감각 과민인데 평소에도 감각 과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발이 되고 두통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거 되는 거죠. 빛과 소리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무대에다가 빛을 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발이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 어릴 때도 그러니까 옛날 포목점에 지나가면 그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나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향수를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도 생기고 일을 늦게 자도 생기고 과식을 해도 생기고 야식을 해도 생기고 어떤 특정 음식 예를 들면 튀김 음식 먹고 생기는 사람들 뭐 향미가 너무 향신료 강한 음식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민한 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코가 과민하다 뭐 그래서 그 냄새가 과민하다 그래서 뭐 개처럼 코를 안 만다 개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놀리고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0: 참 교수님도 편두통을 경험하시니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 네네.
0: 환자들이 위로가 좀 되겠어요.
1: 네네.
0: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 건데 일상은 네. 물론 정신건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인간관계나 업무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빛과 소리, 냄새에 의한 거 그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은 두통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가만히 있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많은 환자들이 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특히 소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이제 소녀들이 이제 막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많이 아픈데 막 꾀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막 싫은데 사실은 꾀병이면 일정하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0: 그렇죠.
1: 예. 예, 일정하게 아프는 것도 사실은 많은 노력이 되는데 사실 꾀병이 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인간관계나 업무관계에서 힘들게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전통 있는 사람들이 잠을 깊이 못 자고 약간 긴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0: 증상에서 빛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햇빛이 네네. 편두통을 유발하는 건가요?
1: 빛에 대해서 예민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 햇빛이 편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큰 챙이 긴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들으시면 이해를 안 되시면 놀라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분이 검은 바지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신발을 신고 다리를 까딱거리면 편통이 유발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느 섬에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보도 블록이 쫙 깔려 있는데 체크 문의가 있었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이제 예민한데요.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편통에서 그만큼. 편통인 사람들은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0: 네. 그렇게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한 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1: 내가 과민

0: 한 뇌를 가지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민한 뇌를 이제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는 한 남성은 3%, 여성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자극을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그럼 계절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0: 네,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그 갑자기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더워지는 것, 그 다음에 요즘처럼 비가 오게 되면 두통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과민하게 네네.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0: 네네.
1: 스스로 언제 편두통이 심해지는지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늦게 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전체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4배가 많은, 3배나 많은데
1: 네.
0: 생리 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편두통으로
0: 네네.
1: 고생하는 분들은 다른 여러 증상들도 힘들지만 수면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1: 잠이 부족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악순환이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걸
1: 네.
0: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면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고, 사실 제가 저도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 돼서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도 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누우면 앉아도 된다는 것들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일종의 인지를 하게 되는 인지행동치료도 중요한 불면증 치료가 되는 거죠.
1: 우리 뇌가 좀 과민해서 나타나는 게 두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확실한 원인이 없다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래서도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0: 예,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1: 네.
0: MRI 찍었더니 정상이더라. 의사들은 정상이다. 근데
1: 네.
0: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리라든지 뭐 기능적 MRI를 찍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진료에는 널리 쓰이진 않지만은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과민한 뇌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없진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편두통이 개인차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가끔 아픈 걸 타파 편두통, 그러니까 간헐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1: 네.
0: 예방약만 먹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플 때 먹는 약만. 만성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절반 이상 아픈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이제 만성 편두통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편통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때 두통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
0: 네.
1: 외에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다양한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편두통 특이 약물들이 있습니다. 트립탄이라고 있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아플 때 먹는 것들. 이제 그분은 한 달에 한 4, 5번 아픈 경우에는 그 약만 드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약 먹고 월등히 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한 바로 일 못하고 고통을 시작하는데 한 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마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만성 편두통 경우에서 매일 약을 먹어서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편통 특이 물질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알게 돼가지고 그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월등하게 두통이 기존의 예방약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1: 편두통에 처방되는 약물은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면 약의 용량을 늘리나요? 보톡스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고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용량을 늘리고 조절을 해야죠.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기 아플 때 먹는 약은 목표는 2시간 내에 완전 소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치료라 그래가지고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거나 혹은 보톡스를 치료를 해서 한 달에 4번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 보톡스는 머리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보톡스를 머리 안에 하면 이제 흔히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팽팽하게 시키지 않나 미용이냐고 하게 되는데요. 보톡스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한증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가.
1: 아하.
0: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맞게 되는데 두피에 맞으면 한 3개월간 두통이 현저히 좋아지게 되고 있고요. 근육 마비가 이제 얼굴에 안면에 안면도 일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뭐 부작용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편두통을 어릴 때부터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네.
1: 치료로 약을 먹어도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가요? 꾀병으로
0: 그렇죠,
1: 오해받는
0: 그렇죠.
1: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대골대골 구르기도 하고 편차가 크던데요.
0: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픈 것도 있고 집사람이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편통 앓고 떼굴떼굴 구른 거 보고 무슨 깜짝 놀랐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항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가 CGRP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편통 특이 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뭐 기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편두통에 대해서는 참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변의 이해도 필요하겠어요.
0: 예, 그렇죠.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일정하게 아픈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아프고 특히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거는 거의 편통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약 안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데요. 약 안 먹고 버티게 되면 통증은 앓으면 앓을수록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줘야 더 통증을 그러니까 고생을 줄이게 되고 우리의 신경계도 통증에 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야만 통증을 덜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편두통의 지속시간은 긴가요?
0: 지속시간은 이제 동양인이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4에서 7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런 분들은 4시간 이하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동양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개연 편통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편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은 편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1: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편두통의 증상이 지나고 나면 환자들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축 처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식욕이 좀 오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단 거, 짠 거를 좀 찾게 되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오히려.
1: 좀 오늘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아, 예. 편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미식거리고 가끔은 속이 미치는 편통이다. 그다음에 앓지 말고 빨리 치료받는 게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 그다음에 운동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이제 더 세지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올리셔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월등히 좋아지는 저는 이제 항체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맞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두통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모두 난 아니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더니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아침부터 늦잠을 자서 늦게 됐으니 모든 일이 다 틀렸다고 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식혜는 흰밥을 고들고들하게 해서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을 부어 따뜻하게 두면서 삭힌 우리의 전통 음료지요. 식혜에서 두 번째 음절의 혜는 히읗의 모음 여의 예를 쓰는 것으로 초혜자를 씁니다. 이것은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에 매콤한 양념을 첨가해서 만드는 식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때는 젓갈해,

IL을 씁니다. 참고로 빚어담근 술이나 식혜따위가 익을 때 부글부글 괴면서 방울이 속으로 삭는 일을 가리켜 석임이라고 하는데요. 석임은 서 밑에 기역받침을 쓰고 뒤에 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방금 말씀드린 석임이 합해진 눈석임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눈석임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쓰러짐이란 뜻이고 눈석인 물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봄이면 초가집 지붕에서 눈석인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특별한 캠프가 열립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청년포럼 열린관광 모니터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DMZ 평화관광과 마장호수 출렁다리, 헤이리 예술마을, 도제기 체험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의 이동 동선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나온 의견은 한국관광공서와 공유가 돼서 앞으로 열린관광정책과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누구나 불편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은 모두의 권리인데요. 청년들의 생산